0: 문장을 한 후에 2번 문장을 한 2번 문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알수 있냐면 한 가지 단어, 한 단어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after 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이가 버클리를 떠난 후에, 싸인 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뭐 한 후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떠난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도 뭐뭐한 후에. 제가 은연 중에 이미 우리말로 다 말씀을 드렸죠. 버클리를 떠난 후에, 뭐뭐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여기에 제목을 제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 오후 3시에는 무엇을 했는데 오후 5시에는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접할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한번 알아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일단 예문, 예시문을 우리말로 먼저 써보았습니다. 탐은 숙제를 했다. 두 번째,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숙제를 하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숙제를 하면서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두 개가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할 거를 하고 나가서 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1번 문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게 2번 문장, 즉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싸이 글에 나왔던 것처럼 after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After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탐이 그의 모든 숙제를 끝낸 후에 저기 제일 앞에 after이라는 표현을 딱 적어줌으로써 뭐뭐한 후에 바로 딱 직설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뭐 하고 난 다음에 He went out to play. 그는 나가서 놀았다. 그는 놀려고 나갔다. 나가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빨간색 시제를 보면은 둘다 과거형이죠. 끝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갔다라는 이두 개인데 이두 개의 시제만 보면은 사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after이라는 것을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바로 앞에 딱 적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영어권 국가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이 아래의 것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 학습자,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매일매일 배우면서겠죠. 어쨌든 이 아래의 방법도 참 알아놓으면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놓을 가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자,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표현에서는 finished, went라고 둘다 과거형을 썼는데, 아래에는 좀 다르죠. 아래에는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had finished가 뭐냐면, 형태로 보자면은 had plus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 형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 had plus PP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라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이 had finished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he went out to play. 여기 있는 went보다 먼저 일어난 게 바로 had finished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과거 완료, 즉 had finished라는 이 시제,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아, 요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이 문장이 이 뒤에 있는 and he went out to play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를 after를 쓰지 않고 단지 저기 있는 had finished만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즉 그리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자면 탐은 그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놀기 위해 나갔다. 즉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지 과거 시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제 이름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had plus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딱히 해석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만을 위에서 만든 우리말은 없으니까요.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 시제인데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라면 그 중에 빨리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after 뭐만 후에 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인은 버클리를 떠났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C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둘 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죠. 위에 보니까 left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moved라는 둘 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여 있으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아, 버클리 대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fter를 써주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번. Cy had left Berkeley. 아, 그러면 had left를 딱 보시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had left를 쓰는구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 시제를 채택했구나, 선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y had left Berkeley and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위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이제 과거 완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There, 거기에서 he worked hard.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record songs. Record라는 것은 바로 녹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cord가 이제 방금 제가 녹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녹음하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일 때는 record가 됩니다. 기록이 되겠죠. record.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철자 R-E-C-O-R-D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냐면 이 품사에 따라서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 뒤에 강세가 가고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앞에 record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In 2001, 2001년에는 he released his first album. 그는 release, release는 방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방출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을 방출했다? 세상에 방출하는 것이죠. 세상아 받아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lease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뿌리는 것, 즉 발매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가 되겠죠. 그것은 Psy from the Psycho World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Psy에 대한 이 첫 번째 앨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그 앨범의 첫 번째 싱글, first single, single이라는 것은 싱글 앨범을 뜻합니다. 싱글 앨범이라는 것은 노래가 한곡 들어가 있거나 그한 곡의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가 한두 곡더 들어가 있는 그 싱글 앨범, 즉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Bird, 우리말로는 새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Cy made a video for this song. Cy는

0: 그들은 이 노래를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가 되겠네요. 팬들은 were very excited. 유후!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거, 무엇에 의해서 신났냐면 그 무엇에 의해서 있었냐면 바로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었던 By the crazy dance moves 아주 미친 듯한 아주 이런 화려한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아주 재밌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신나는 미친 듯한 그런 댄스 움직임들 그리고 and clothing 옷들에 의해서 매우 신났습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ey saw in the video 그들이 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 되겠죠.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그리고 그 노래는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became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a hit. hit이라는 것은 바로 흥행, 성공,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ave. Leave.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Record. Record.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Release. Release.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Single. Single.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Hit. Hit.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한번 이렇게 땡땡땡 라운드 1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독해와 문법, 즉 무언가를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고 또한 여기에서도 어휘도 있을 수 있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지 접하는 게 아니라 독해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은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법, 주어진 글, 주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는 그 과정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어보는 그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언어이기 때문이죠.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틀려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죠. 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이 막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아, 내가 과거에 아,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아, 이런 문장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 즉, 학습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오류와 함께 그 언어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유창성, 아, 이렇게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하는 것, 접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기와 쓰기도 꼭 좀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허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영어책 읽는 거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읽을 수가 있게 된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싸이가 이 곡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는지 서서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After Sai'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1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자, 오늘은 싸이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싸이의 첫 번째 앨범이 나온 후에, 발매된 후에, 출시가 된 후에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그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government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Fun reading tips에서요.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month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govern,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부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약간 갈등을 빚었다, 무슨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하하,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Pay a fine. Pay라는 것은 지불하다라는 의미고요. 내다, 지불하다. 돈을 뭔가 지불하다, 내다라는 것이죠. A fine. Fine이라고 하면 I'm fine. 나 괜찮아 할 때 그 fine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I'm fine 할 때 그 fine은 괜찮다, 좋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fine, fine 앞에 보면 어도 붙어있죠. 바로 명사라는 의미인데요. fine 하면 그 벌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벌금을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벌금을 내죠? Because 왜냐?

하면 some of his songs 그의 노래들 중 몇몇 개가 had bad words 나쁜 말들을 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ne이라는 것은 벌금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좋은 I'm fine이라고 할 때나 괜찮아 좋아라고 할때그 fine으로 흔히 알고 있으니까요. 의미를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요.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그리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은 had to be 19 years old. 19살이 19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To buy his next album. 그의 다음 앨범을 사기 위해서는 19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had to에 관련된 이 조동사에 관련된 규칙을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이 영어 작문하는 연습 혹은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할때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실수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는 쓰지 말자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한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해되십니까? 조동사는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한 번에 붙여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두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배워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중에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일주일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짐을 날라야 되는, 뭔가 책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제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이야, 탐아, 너나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탐이 이야기하죠. 제 가장 친한 친구, 가상의 친구입니다. 그탐 이야기를 하죠. 아, 난너 나중에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전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 할 것이다. will인데. 뭐뭐 할수 있다. can인데. 그러니까, I will can help you. 땡!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ill must complete the report. 너는 보고서를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다. 끝내야만 한다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must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will을 붙여서 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동사를 두 개를 붙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라는 것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그 문맥에 따라서 할수 있지만 또 다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나 이렇게 두 개를 또 쓰고 싶은데 의미상 두 개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표현. 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I can, you must 이렇게 조동사 하나만 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미래의 시간을 알려주고 싶다면 tomorrow 이런 미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next week라는가, next month라는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 미래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tomorrow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will을 넣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내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일 도와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은 you must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리포트를 끝내야만 한다. 맞죠? 끝내야만 한다. 지금 당장 끝내라. 이 말이 아니라 끝낼 수 있다. 끝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근데 언제까지 끝내라고요? 내일까지. By tomorrow. 이렇게 by tomorrow라는 미래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아, 이게 미래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거구나. 혹은 미래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콕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마치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처럼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an 같은 경우는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있고요. must 같은 경우는 have t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can이 be able to와 완전히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감이 살짝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생김새는 다르죠.
마치 생김새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0: 가진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must와 거의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은 친구가 보면 have to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이런 조동사들이 be able to나 have to 같은 대체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쓰는 can과 must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I will be able to help you tomorrow.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조동사를 두개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You will have to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리포트를 끝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 표현을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조동사 아닌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덤으로 알아두시고요. 기본 원리는 어떻다고요?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a South Korean,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Sai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Sai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바로 복무하다. 어디에서 복무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에, 즉 대한민국 military라고 하면 군대가 되겠죠.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복무를 해야죠. 남성이라면 병력의 의무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In 2003 and 2007, 2003년과 2007년에 he took time off. 그는 시간을 빼냈습니다. From his music to serve. 그의 이런 음악으로부터 시간을 빼냈다라는 것은 복무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서 이제 복무하러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활동을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Catching on, catching on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시 인기를 얻는 것이죠. 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시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게 되면서 좀더 인기를,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올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고 쭉 읽어보면 아, 나의 예상과 막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아, 틀렸구나. 그 대신에 이런 내용이 오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몰입 감 있게 읽을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2010, 2010년에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는 그의 다섯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어떻냐면 Psy 5였습니다.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Successful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는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다. 성공적인 되었습니다. 즉,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 People like dancing to his songs.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냐면 그의 노래에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 저도 그런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가 되겠네요. Psy는 was also, 또한 also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었다. 뭐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wild하다는 것은 조금 더 야생 같은, 조금 더 제멋대로의,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wild라는 것은 뭔가 정제되거나 뭔가 아주 품격 있거나 그런 거에 반대되는 조금 제멋대로의, 조금 더 야생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나오는, 그런 wild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와일드한 lyrics라고 하면 바로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가사, 그런 와일드한 노래 가사와 and clothes, 옷들로 또한 유명하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for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In July 2012, 2012년 7월에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아,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Psy는 발매했습니다. 무엇을 발매했냐면 새로운 노래를

0: 만들어서 발매를 했죠. 뭐라고 불리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이네요.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6th Part 1 앨범. 그래서 이거는 앨범명입니다. 그 노래는 어느 어디의 일부분이었냐면 The Psy's Best 6th Part 1의 부분이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노래 중에 싸이의 6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노래 정규 앨범의 노래 중에 그 중에 파트 일부분이었다가 되겠죠.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put a music video.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나온 후에 Psy는 put a music video. 뮤직비디오를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냐면 on YouTube,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올렸고요. When the song came out,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그래가 노래가 출시가 되면서 바로 거의 동시에 그 뮤직비디오를 올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He hoped, 그는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랬냐면 People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그의 노래를 좋아했으면, 이라는, 그렇게 소망했다, 바라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억도 서서히 떠오르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분명히 그 노래의 음이나 리듬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6th Part 1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overnment, government.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e, fine.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Serve, serve.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Successful, successful.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Lyrics, lyric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두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편적인 영어 학습은 No. 그러면 무엇이 Yes냐면요. 바로 의미 중심의 영어 학습 및 접근이 Yes라는 것이죠. 사실 영어라는 것은 메시지,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라는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말 영화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글을 읽거나 글을 표현하거나 혹은 글의 형식에 맞게 쓰거나 그 내용이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 단어, 문법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한 나머지 우리가 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접할 때는 의미 중심으로, 의미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 영어를 세분화해서 보지 말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아 책을 읽는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영어 자체를 메시지로 생각하고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잘게 쪼개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빨리 오기 마련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h my goodness.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뭘까요? 와우.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I'm so curious. 그럼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Let's go. 세 가지가 나왔네요. 표적지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총도 보이고. 그리고 이 헤드셋 맞나요? 이게 뭘까요? 게임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두두 슈팅 사격입니다. 우후! 자, 그럼 사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사격은 일정한 거리에서 설치된 표적에 총으로 맞히는 경기, 스포츠입니다. 이 사격은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Target. 사격할 때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이 목표, 이 표적판, 표적지를 target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목표, 표적, target. 자, 그리고 사격을 할 때, 사격 스포츠를 할 때 꼭 필요한 도구죠. 이거 없으면 사격을 못해요. 자, 영어로 뭘까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바로 gun. gun이죠. 이 gun이 없다면 절대 사격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총이 있습니다. 장동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격할 때 여러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기 위해선 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바로 earplug, 귀마개. 귀마개가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품 그리고 역사를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사격하면 꼭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Trigger. 방아쇠, target, 목표, 공격의 표적, high, 높은, trigger, 방아쇠, 촉발시키다. 문장 볼까요?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발사되었다. 그렇죠?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Trigger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걸 trigger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0: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아주 잘했습니다. One shot, one kill. 두 번째, target, 목표, 표적. Target. 문장 볼까요?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다. 해볼까요?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Very good. 세 번째, 마지막 단어. High. High. 높은. 근데 왜 high? High? High가 왜 쓰이지? 우리가 하는 high는 뭐, sky high. 하늘 높이. High temperature. 높은 온도? 뭐, 그 정도인데. 어떻게 쓰일까요? Shooting에서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그렇죠. 사격은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보죠? 다 같이 해볼까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lright, dear.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방금 배운 이 표현들 다시 정리해볼까요? Let's go. Trigger, 방아쇠 촉발시키다. Target, 목표, 공격의 표적. High, 높은.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blank. Wow. 총알이 목 맞았다. 목 땡땡에 맞았다. 3, 2, 1. 영어로는요? Target. Wow,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Oh, 완벽했어요. Very good.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pulled blank and the gun went off. 내가 그걸 당기자 총이 나갔죠? 무엇을 당겨야 되죠?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 2, 1. 정답은요? Trigger! Very good. 잘했습니다.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다 같이. I pulled the... very good. 자, 이제 세 번째. Shooting requires a blank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자, 배워봤죠? 자, 높은. 높은. 뭘까요? H로 시작하는 단어. 3, 2, 1. High. Very good. 맞습니다.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그렇죠. 사격은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고 올게요. Let's go!
1: Shooting is a game involving guns. Players shoot at a target from a certain distance.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nd physical strength.
0: Shooting is a game involving guns. 사격은 총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Players shoot at a target from a certain distance. 선수들은 일정한 거리

에서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쏩니다.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습니다.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nd

0: 종이만 있으면 하나도 심심하지 않은 종이 여자 리소예요. 여기는 우리를 도와줄 친구 토끼입니다. Say hi, 토끼.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어, 토끼. 쉿. 이거 무슨 소리야?
1: 어머, 어머.
0: Frogs. Frogs. Frogs 맞아. 개구리들인 것 같아.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소리가 들리네. 친구들, 오늘 그럼 우리 개구리 잡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배워보는 거 어떨까요?

다 모여서 여러분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 지금부터 잡을 준비되셨다면 follow me step by step. 저는 초록색 개구리를 잡을 거라서 초록색을 facing down 해서 시작할게요. Fold in half, 반으로 먼저 접어줍니다. Fold in half and then unfold. You see the top square? 위쪽 정사각형 보이시죠? 이 부분에 we'll make an X. Now, fold down. 밑으로 내렸다가 fold up in half. 반으로 위로 접어 올릴게요. Unfold, 다시 펼치면 이 윗부분을 여기 가운데로 콕 눌러주신다면 요렇게 있는 그대로 눌려 잡을 수가 있어요. Then you have a triangle on top. 위에 이제 삼각형이 생겼죠? Fold up the bottom square. 아래쪽 정사각형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말고요. 이 아랫부분을 fold to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에 가깝게 접어줄게요. 집 모양이 생겼네요. Looks like an arrow. 화살표 같기도 하고요. Now fold up this part. 위로 접고요. You see left and right corners. 이 모퉁이를 fold down. 아래쪽으로 접어내려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양쪽으로 펼쳐주시면 따라 이렇게 hind legs, 뒷다리가 펼쳐질 거예요. Fold them down,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And then fold outward,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We have two hind legs, back legs. Hind legs are back legs. 뒷다리를 이렇게 접었네요. 이제 front legs, 앞다리 접어볼까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Now, you see the half point. 여기 중앙 점이 있는 절반 지점에서 fold up, 위로 올렸다가 a little bit of difference, 약간의 차이를 두고 다시 fold down, 이렇게 지그재그 계단 접기가 되도록 접어 내려주세요.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답니다. Your beautiful frog is complete. 여러분의 귀엽고 아름다운 개구리가 완성됐네요. 개구리가 어디로 점프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와! Where are we? 우리 어디에 있나요? We're in the woods. 숲속인가 봐요. And we're at a pond. 연못이 있네요. Who are they? 이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They are tadpoles. 올챙이들이네요. 우와, 올챙이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I can swim. I can swim. 와우, 연못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연못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0: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와, 이 두 올챙이들은 친구인가 봐요. 어, 그런데 Hey, something strange. 뭔가가 이상해. 올챙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짠! 올챙이에게서 다리가 나왔어요.
1: What is this? You have legs. I have legs.
0: 올챙이에게 다리가 자라요. The tadpole grows legs. 올챙이의 다리가 자라요. The tadpole grows legs. 이렇게 다리가 자란 올챙이가 되었네요.
1: Wow, this is so cool. Wow, let's swim.
0: 계속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1: Uh-oh, something is strange again.
0: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우! 이번에는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졌어요.
1: Where is your tail?
0: 올챙이의 꼬리가 줄어들었어요. The tadpole's tail shrinks.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져요. The tadpole's tail shrinks. 올챙이의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더니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네요.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The tadpole becomes a frog.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The tadpole becomes a frog.
1: 우와! You became a frog. 개구리가 되더니 정말 정말 부럽다. I can jump. I can jump. 와,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도 곧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거야.
2: 그래, 나도 얼른 너를 따라갈게.
1: I can jump. I can swim.
0: 친구는 아직 개구리가 되지 않았지만 곧 개구리가 될 나를 기다리면서 사이좋게 놀았답니다.
3: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The tadpole grows legs. The tadpole grows legs. The tadpole's tail shrinks. The tadpole's tail shrinks. The tadpole becomes a frog. The tadpole becomes a frog.
0: 친구들, 올챙이가 변신을 해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 신기한 과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연못에 올챙이들이 살아요.
1: That's right.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4: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0: 올챙이의 다리가 자라요.
1: The tadpole grows legs.
4: The tadpole grows legs.
0: 이제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져요.
1: The tadpole's tail shrinks.
4: The tadpole's tail shrinks.
0: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1: That's right. The tadpole becomes a frog.
4: The tadpole becomes a frog.
1: Wow, that was great, everybody.
0: 여러분, 변신의 과정을 잘 표현하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개굴개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1: Do you know talky?
4: Ribbit, ribbit, ribbit, ribbit.
0: 맞아, ribbit, ribbit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개굴개굴, ribbit, ribbit, 어느 게 더 진짜 같나요?

0: 지영 학생 근데 헬스장 여기 네. 언제 등록했어요?
1: 아, 저 건강을 유지하려고 네, 헬스를 좀 끊었어요.
0: 그랬구나. 네. 아, 좋아요. 이거 여기에 이렇게 등록해서 여기에서 하려고 그거 막 회원 이런 거 신청한 거죠?
1: 네, 저 뭐 사인도 하고 네. 그랬어요.
0: 맞아요. 좋아요. 이때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1: 네?
0: 방금 지영 학생이 저한테 네. 힌트를 줬어요. 이렇게 사인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저 여기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1: 아, 등록이 돼요? 사인. 서명하다. 맞아. 사인하다.
0: 맞아요. 네. 사인하면 서명하다라는 뜻이 있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고 오겠다 하는 네네네. 서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sign up for 이라는 말인데
1: sign up for.
0: 네, 요거 오늘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만한 말이에요. 네.

0: 그러면 제가 헬스장에 가입했어요.
1: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한번 네. 그 방금 sign up for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0: I sign up for the health club.
1: The health club이라는 말보다는 네. gym이라는 말을 그 사용하면 gym. 더 좋아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바꿔서
0: I sign up for the gym.
1: 그렇죠. I sign up for the gym 하면 나는 gym의 헬스장에 등록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등록했다 라고 얘기하려면 I sign 다음에 뭔가 붙여주는 거예요.
0: 네. I signed up for the gym.
1: 그렇죠. I signed up for the gym. 언제 했어요?
0: 한 2주 전이요.
1: 2주 전? 네. 2 weeks ago를 뒤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0: 2 weeks ago.
1: 네. 그러면 I signed up
0: for the gym 2 weeks ago.
1: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두 주 전에 저 여기에 등록했어요라는 말이 돼요. I signed up for the gym 2 weeks ago. 2주 전에 등록했어요라는 말이 돼요.
0: 쌤, 그러면 저 예전에 복싱도 네. 했었거든요.
1: 좋아요. 등록. 네. 등록했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복싱을 등록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0: I signed up for
1: 그렇죠?
0: the boxing club.
1: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네. I signed up for the boxing club 혹은 I signed up for the boxing 이라고만 얘기해도 나 복싱 등록했었어요 라는 말이 돼요.
0: 아 근데 취소했어요 제가 하다가.
1: 네. 아, 취소했어요? 네. You canceled it? 그거 네. 취소했어요? 그렇군요.
0: 왜냐면 너무 네, 제가 다닌 데서 고리가 멀어가지고 아, 네, 그러면 취소했어요.
1: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아 문장 조금 더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쌤 그러면 네. 저 복싱클럽 취소했어요.
1: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취소했다 라고 얘기할 때 cancel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네. 그래서 I canceled.
0: The boxing club?
1: 네, I canceled the boxing club 혹은 I canceled the boxing class 이렇게 얘기해도
0: class?
1: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네. I canceled, 내가 신청했었는데 I canceled, 나는 취소했어요. The boxing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복싱 클래스를, 수업을 취소했어요 라는 뜻이 돼요. 한번 해볼래요?
0: I canceled the boxing club
1: 혹은 I canceled
0: the boxing class.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취소했어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0: 쌤, 저 취소가 나와서 말인데
1: 네.
0: 저 지금 대학교 등록했잖아요.
1: 네.
0: 수강 신청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취소하려고요?
0: 네.
1: 아, 좋아요. 근데 방금 수강 신청 얘기도 했잖아요.
0: 네.
1: 이 수강 신청도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sign up for로 얘기할 수 있어요.
0: 수강 신청을요?
1: 네. 있어요. 유명한 표현이라.

0: 건요?
1: 되게 뜻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1: 네.
0: 이번에 몇 개 수업 신청했어요?
1: 저 10개예요.
0: 네? 10개요?
1: 네.
0: 아, 좋아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신청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1: I sign up for
0: 10개의 수업들 한번 해볼까요?
1: 10 classes.
0: 10, 근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10 classes. 그렇죠. 10 classes.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해볼래요, 다시?
1: I signed up for 10 classes.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I signed up for, 나는 신청했다, 10 classes, 10개 수업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말이 돼요. 이번 학기에 라는 말도 한번 붙여줄까요? 학기를,
1: this
0: this가 들어가면 네. 되는데 이번이란 뜻이죠. This semester.
1: Semester?
0: 네, semester 하면 이게 학기예요.
1: 아.
0: 그래서 this semester.
1: This semester?
0: 그러면 이번 학기에 라는 뜻이 돼요.
1: 아.
0: 한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아, 나는 신청했다.
1: I sign up for
0: 10개의 클래스를
1: 10 classes
0: 이번 학기에.
1: This semester.
0: Semester. 그러면
1: this semester.
0: 그렇죠. 다시 한번 try.
1: I sign up for 10 classes. This sign up for
0: this
1: class.
0: 이번 학기에?
1: This semester.
0: 그렇죠.
1: 어려워요. 네.
0: 저랑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I signed up for 10 classes.
1: 10 classes.
0: This semester. 그렇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I signed up for 10 classes this semester.

사인업을 계속 알려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 업 말고 인이 붙는 경우도 간간이 보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알아두시면, 네. 꿀팁? 네. 좋은 지식입니다. 사인업 하시면 이게 사실 느낌상 사인을 해서 뭔가를 완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왠지 신청을 하면 이제 딱 끝나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업 하면 이제 신청을 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사인인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곳에. 근데 초대를 받아서 그들이 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인인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 이름을 찾아서 옆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경우니까 제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인 거죠. 그래서 사인인은 약간 그렇게 다르게 사용된다 하는 거를 뭐 알아두시면.

날듯하라.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지영학생, 네. 그 집, 집 구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잘 구했어요?
1: 집 계약했죠, 진짜.
0: 아, 진짜? 네. 집 계약했어요?
1: 계약한 지 꽤 됐어요.
0: 아, 정말? 네. 이사도 했고요?
1: 네, 했죠.
0: 고생했어요.
1: 네, 계약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집 찾는 것도 힘들고.
0: 그랬구나.
1: 네.
0: 아, 계약서 사인을 할 때, 계약서 서명할 때 잘 읽었어요?
1: 네, 좀 쌤이랑 항상 그 사인할 때 잘 읽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잘 읽어봤어요.
0: 맞아, 엄청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나쁜 일이 안 생기니까.
1: 아, 근데 쌤, 사인하게 되면 뭔가 연예인들 그 막 사인 받고 그거 아니에요?
0: 아, 연예인들 사인 받는 거, 그쵸. 네. 이렇게 우리는 익숙하게 아, 사인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1: 그쵸.
0: 근데 이 사인은 이때는 사인을 사실은 쓰면 안 돼요.

0: 왜요? 왜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으니까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거든요.
1: 보통 이 사인이라고 얘기할 때 사인은 좀 뭐랄까,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면 내가 동의했다라는 의미로 하는 사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걸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느낌의 사인을 보통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그 사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autograph라는 표현을 써요.
0: autograph.
1: 네, 이땐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한테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can I have your autograph?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볼래요? autograph?
0: Autograph?
1: Autograph?
0: Autograph?
1: Can I have your autograph?
0: Can I have your autograph?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Autograph는 자기의 자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0: 이런 걸 부르잖아요.
1: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오토 하면 오토가 자기 스스로 한 뭐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autograph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사인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서명한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필인 것을 밝힌 요 정도의 느낌이 되거든요. 네. autograph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인해 주세요 할 때 그 사인을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났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자필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때는 autograph를 써요.
0: 사인하고 그 사인이 틀린 거죠?
1: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영 학생이 그 집을 계약했다 이럴 때 사인을 쓰는 게 되게 잘 맞는 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다라는 말을 사인으로 씁니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0: 그러면 네네네.
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인했다.
0: I did sign.
1: 이 사인이 사실은 서명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사인을 했다. 그래서 I signed. 네, I signed. 좋아요. I signed. 나는 서명했다. 근데 어디에 서명했냐면 계약서에. 근데 계약서를 영어로 the contract라고 얘기해요.
0: The contract.
1: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I signed. The contract.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라는 뜻이 돼요. I signed the contract.
0: I signed the contract.
1: 네, 잘했어요. I signed the contract.
0: Contract. Contract.
1: Contract. 한번
0: contract.
1: 해볼까요? Contract.
0: Contract.
1: Contract.
0: Contract.
1: 네, 자 그럼 붙여서
0: I signed contract. The contract.
1: 그렇죠. I signed the contract. 내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려면 to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빌리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to rent. 이렇게 rent 하면 빌리다니까 to rent. 뭘 빌렸어요?
0: house.
1: 네, 집을 빌렸어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방을 빌린 원룸을 빌린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원룸 알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0: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스튜디오라고 얘기해요.
0: 스튜디오. 네네네.
1: 네, 그래서 스튜디오. 그래서 rent a studio라고 얘기하면
0: to rent a studio?
1: 네, 그러면 원룸을 빌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그러면 자, 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는 사인을 했어요.
0: I signed.
1: 뭐에 서명했어요?
0: The contract.
1: 뭐 하려고?
0: Contract.
1: 뭐 하려고? 빌리려고?
0: To rent. 스튜디오?
1: 그렇죠.
0: To rent a studio.
1: 그렇죠. 잘했어요. I signed the contract to rent the studio. 자, 좋아요. 다시 한번.
0: I signed the contract to rent a studio.
1: 잘했어요.
0: 네.
1: 자, 굿잡. 자, 근데 내가 직업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얘기를 하려면 똑같아요.
0: I signed the contract.
1: 그런데 직업을 구하려고 가지려고
0: to have.
1: 그렇죠. To 이때는 get을 쓰면 좀 더 좋을 거예요. To get.
0: To arbeite.
1: 이때는 to get the job 하면 돼요.
0: To get the job.
1: To get the job.
0: to get the job.
1: Mm-hmm.
0: To get the job.
1: To get the job. 이렇게 일을 얻으려고 그러면 네. 자, 앞에서부터 쭉.
0: I signed the contract to get the job.
1: 그렇죠. To get the job. 이때 조금 더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0: 그럼 좋아요. 네.
1: 그런 거 좋죠.
0: 네.
1: 이렇게 수강 신청하다 할 때 썼던 말 기억나요?
0: 낡고 깎이던데
1: sign
0: signed up
1: signed up 무엇을 위해서 F로 시작하는 거
0: for
1: 그렇죠 sign up for이라는 말을
0: sign
1: 썼어요.
0: 네.
1: 근데 이 뒤에 나 이렇게 이 뒤에 직업 뭐 일을 붙이면 이렇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서명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0: I signed
1: up
0: for I signed up for a job.
1: 응, 이라고 얘기하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서명을 했어요라는 뜻이 돼요.
0: I signed for a job.
1: 응, 이때는 sign up for a job.
0: I signed up for a job.
1: 네, 그렇게 돼요. I signed up for a job 이라고 얘기하면
0: I signed up for a job.
1: 네, 그러면 직업을 구하려고
0: 네.
1: 서명을 했어요라는 뜻이 돼요.

0: 뭐 등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sign up for를 썼었죠. 네. 그러면 지영 학생이 이번에 10개 수업을 수강 신청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개 수업을 신청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1: I sign up for 10 class.
0: 여러 개 있죠?
1: Classes.
0: 그렇죠. I signed up for 10 classes. 10개의 수업을 신청했어요. 라는 말을 네. 잘 만들었어요. 그냥 잘하고 있네요.
1: 그냥 나간 거죠.

아주 적절한 온도에다가 환경이 우리 사람 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행성들, 다른 데에서는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과학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we learned about Venus, we learned about Mars and Europa, Jupiter's moon. But they have not found anything.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discussion about maybe aliens, 외계인들 있을까요? I don't know. Okay,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first. All right, the first word is universe. Universe. 네, 우주. Okay. The second word is solid. Solid. 단단한. Okay? And the last word is far away. 자, far away. 멀리 떨어진 곳에. 네. 그러니까 it's far away. Okay.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Okay. 자, 다른 우주, in the universe, is there life? 생명체가 있냐? Okay. Is there? Okay. How are we going to find out? Let's see. Let's begin reading. Is there life in the rest of the universe? Could there be other stars like our sun with planets? Could some of these planets have life like Earth?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search for planets like Earth. But that's very hard to do. The stars are a long way away, and planets are much smaller than stars. Even our most powerful telescopes can't see a planet the size of Earth so far away. So far, scientists have only found some very big planets called gas giants. These planets are mostly gas with no solid ground, except perhaps in the very middle.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Earth, and scientists think that they aren't good for life. The planet Jupiter in our solar system is a gas giant. Gas giant planets are huge. Over 1,000 Earths could fit inside one of them. Gas giant Earth. Okay, so the question, is there life in the rest of the universe? 자, 우리 univers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우주인데요. 우주에 다른 우주 안에서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 자, could there be other stars like our sun? 자, 태양같이 비슷한 별이 있을 수 있나요? With planets, 행성이랑.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을까요? 뭐 질문들이 많아요. Okay. 자,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search for planets like Earth. 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같이 비슷한 행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Okay. 자, 간단해요. 아니죠. But that's very hard to do. 너무 어려운 일이죠. The stars are a long way away. 자, 여기에서 이 별들이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이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죠. 네, 이 강력한 망원경도 도움이 안 돼요.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Right? 여기에서 자, here is our other vocabulary word. Far away. 자, far away는 멀리 떨어진 곳에.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 그림을 봐요. 여기 gas giant라고 나오는데요. 이 gas giant는 아주 엄청 큰 행성들이에요. Very big planets. 자, 이 행성은 거의 가스만 있어요. 네, 그래서 no solid ground, with no solid ground. And here is our other expression, solid, 단단한. 그러니까 가스가 있으니까 어떤 단단한 땅이 없는 거예요. Maybe in the middle, 네, 중간에 maybe, okay? 그래서 in our solar system, we have Jupiter. 자,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행성 있죠? Jupiter, 목성. 그 목성이 gas giant라고 이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Okay, let's move on. The planet hunters. So,

0: re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One way is by sending telescopes into space. These telescopes can help us to find out if a planet has water and air, and whether it's hot or cold. A telescope in space will 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So let's look at this first question here. So how can we 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One way is by sending telescopes into space. 자, 우주로 이 망원경을 보내는 거예요. Okay? 자, 이 telescopes, these telescopes can help us find out if a planet has water and air. 자, 이 telescope 통해서 아, 이런 행성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아니면 뜨겁다, 차가웁다. 네, 온도도 알고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let's continue reading. If we find other planets like Earth, how will we know for sure if they have life? At the moment, we can't send a space rocket to look outside the solar system. The stars are just too far away. Our fastest rockets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 Nearest star, 80,000 years. 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우주에 이 태양계 바깥으로 로켓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the stars are just too far away. 네, 우리 또 이 단어 나오네요. too far away. 너무 멀리 있어요. 네, 얼마나 멀냐면요. Our fastest rockets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 자, 우리가 our fastest rockets, 우리가 가장 빠른 로켓을 보낸다고 해도 it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s. 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장 가까운 별로 가는 것만 8만 년이 걸린대요. 상상이 안 가죠, 친구들? Okay, it's too far. 네, it is just too far. 네, 아, 자, 여기까지 읽고요. 아, 참 이게 이거를 찾으려고 해도 너무 멀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를 계속 찾고 싶기는 하지만 네,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Alright, so we are going to come back and we will read about aliens next time, possible aliens. 네,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길까? 네, 그런 거를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에 또 읽어봐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흡연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난뒤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네요. 아, 너무 별들이 멀고, 네. 그래서 망원경, 텔레스코프로 갖고는 안 되고, 네. 로켓도 보낼 수가 없고,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오늘 얘기할 건데요. Alright, before we begin,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he day. Okay, so the first important vocabulary expression is radio wave. Radio wave, 전파예요. Okay, so when we call, we're using the radio wave. Okay, the second word is alien. 네, 외계인. Okay, alien. Okay, the last expression is to cope with. To cope with. 뭐뭐에 대처하다.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Okay, 자, radio wave. 뭔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생명체에 대해서, 네, can we hear them from outer space? Okay, let's begin reading. Listening for life. Maybe we don't need to visit the stars to find out if there's life out there. Perhaps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will send us a message by using radio waves. We use radio waves to talk to each other all the time on Earth. Our mobile phones, radios, and televisions all use radio waves. The world's largest radio dish is in Puerto Rico. It can be seen at the bottom of the photo. It is 300 meters wide. Radio waves can travel through space. We use them to talk to the spacecraft we send to planets in the solar system, like Mars and Jupiter. Radio waves travel fast, but they would take years to reach us from outside the solar system.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could send a message to Earth using radio waves. 자, 여기 제목을 보면은 listening for life. 자, 생명을 듣다? What does this mean?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굳이 별을 방문할 필요, 갈 필요가 있을까요?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will send us a message by using radio waves. 자, here comes our first expression for today. 자, radio waves는 전파예요. 그래서 maybe, 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요? 이 radio waves can travel through space. 자,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we use them to talk to the spacecraft we send to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자, 우리 그 과학자들이 이 그 이제 우주로 많이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그거 이 radio waves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Mars and Jupiter, places like that. So, 네, 가능해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멀리 있다면은, 네, 태양계의 바깥에 있다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Alright, 자, let us continue reading. What might alien life look like? If we could travel to the stars, what might alien life look like? We might only find simple things like gooey mats of slime. We might find living things that are like us in some ways. They would have a brain. They might have eyes and ears, and perhaps feelers. They might have legs for movement and mouths to eat things. In other ways, alien life could be very different from living things we know. Their bodies could be different shapes and sizes to cope with the kind of planet they live on. An alien from a water-covered planet might look like this. 자, 외계인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our second word for today is alien. Alien, 들어봤죠? 외계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Gooey mats of slime. 그냥 뭐 끈적끈적거리는 뭐 slime 같이 이렇게 그냥 액체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뇌도 있고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아니면 feelers 여기 feelers가 나오는데 이거는 더듬이에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their bodies could be different shapes and sizes to cope with the kind of planet they live on. 자, here comes our third expression for today. To cope with는 뭐뭐에 대처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요. 어떤 행성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몸 shape나 모양이나 size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Okay, 자, 좋아요. Let's continue reading on. On the next pages, we show an artist's idea of what life on three very different planets might look like. Not one of these planets is real, as far as we know, but somewhere there might be planets like them. Water World. This planet is covered in water.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26. Low Gravity World. This planet is small and has low gravity. Everything feels light and some of the air has floated away.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28. High Gravity World. This planet is big and has high gravity. Everything feels very heavy. The air is thick and windy.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30.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이 행성의 환경에 따라서 이 외계인이 모양이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Three worlds를 이 세 개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자, the first world is water world, 물이 많은 이런 이 행성이에요. 아니면은 low gravity world. 자, gravity 친구들 중력이죠. 여기가 중력이 낮은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외계인이 생겼을까? 그리고 마지막 high gravity world. 자, 여기 중력은 높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또 어떤 외계인이 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데 네,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다음에는 외계인들이 이런 다양한 이 행성들에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참 궁금한데 We will find out next time. Join me then. Take car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8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5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과

물건.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를 말할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리 및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ere. here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을 보시면 H-E-R-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here 할 때 H-E-A-R은 듣다 라는 단어죠. 얘랑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스펠링도 달라요. 자, 여기에는 her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자,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 가까운 위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re is your phone 이렇게 말하면 너의 전화기 여기 있어 혹은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here 하면 여기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을 말하거나 먼 위치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T-H-E-R이고요. 읽을 때는 there이라고 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here, T-H-E-R-E. 읽어볼게요. there. 네, 저기에서 혹은 거기에서 라는 의미로 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hear something the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기에서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re은 이렇게 here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ose입니다. close. 가까운 혹은 가까이 라는 의미고요. 거리가 가까울 때 쓸 수 있겠죠. 자, close라고 발음을 하고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lose. C-L-O-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close라는 단어는 닫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혹은 가까이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S 발음이 나요. 얘가 S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 close가 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close가 아니라 close,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닫다일 때만 close, 가까운, 가까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을 닫아라 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 일까요? 아니면 close the door 일까요? 네, 1번은 close the door, 2번은 close the door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닫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close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Our new office is very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죠. 우리의 새 사무실은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과 매우 뭐하다, close, 가깝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이라고 할 때 우리 clo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near인데요. near은 명사 앞에 쓰여서 무엇에 가까이에도 되고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거리가 가까울 때 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near, N-E-A-R.

near. 자, 예문을 보면 don't sit near the window라고 했거든요. Don't sit near the window니까 창문에 near, 가까이에 앉지 마가 되겠죠? near은 어디에 가까이에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around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around라는 것은 무엇의 주변에 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요. 그 둘레에, 그 주변에 라는 의미로 around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ar 살펴볼 건데요. far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합니다. far 써볼게요. F, A, R. 읽을 때는 far. 네,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far, 멀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여기 곰인형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here, here입니다. 반대로 저기, 저기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네, 맞아요. t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먼저 close 그리고 nea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먼 거리예요. 멀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네, F로 시작하는 단어 fa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이에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9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도를 보며 건물의 위치를 말할 때 또는 방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위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뭐뭐 앞에 라는 의미로 in front of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ront라는 말이요. 앞면을 의미해요.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하게 되면 무엇의 앞에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e library is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department store이 백화점이거든요. 도서관이 백화점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front of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라는 의미구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펠링도 알아두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n front of, I-N-F-R-O-N-T, 그리고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반대말도 알아둡시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고요. 뭐뭐 뒤에는 behind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hind라는 부분이 뒤쪽을 의미해요. 앞에 be를 붙여서 뭐뭐 뒤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hind, behind. 자,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behind, behind. 읽을 때는 behind. 네, 뭐뭐 뒤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is place is behind the gym 이라고 했죠? 이 장소는 behind the gym 이래요. 체육관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on 인데요. on, 간단하죠? 뭐뭐 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ver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on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ver를 쓴다는 점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on 써볼게요. on. 네, on이고요. 무엇의 바로 위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책상에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vase is on the desk. 꽃병이 책상에 어디에 있어요? on이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on과 over의 차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로 under 살펴볼게요.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 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N-D-E-R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 라는 의미고요. 예문 같이 보면서 빈칸 넣어보겠습니다. He is hiding under the desk라고 했죠?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Under the desk니까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nder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쪽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말 뜻만 보면 under과 below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공이
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탁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죠? 이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unde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다리의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쪽이긴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이지만 완전 바로 아래가 아닐 때, 약간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 bel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elow는 단순히 높이가 아래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under와 below 의미와 그 차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etween입니다.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etween, B, E, T, W, E, E, N. 네, 읽어볼게요. between. 한번 더. between. 네, 예문을 보시면요. The river is between the two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자,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의 between 사이에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between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귀여운 고민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볼게요. 자, 먼저 상자의 표면 바로 위에 있죠? 접촉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on을 씁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 자, 이번에는 상자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해 있죠? 앞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의 앞에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민형이 상자의 뒤에 있네요. 자,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B로 시작하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behind입니다.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고민형이 두 개의 상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between. between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on, 바로 위에, 그리고 under, 무엇의 바로 아래, 그리고 in front of, 무엇의 바로 앞에, behind, 무엇의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표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림파파 성경입니다. 논픽션 책도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그리고 재미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드론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used와 would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차이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Tips for Student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한 번에 많이 보다는 매일매일 공부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표현을 여기에 공부라고 해서 아, 또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라든가 혹은 노출이라든가 혹은 독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영어를 하다 보면은 아 그냥 월요일에 막 몰아서 해야지. 약간 어떨 때는 또 시험 전에만 약간 벼락치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진정 영어 실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잊혀져 버려요. 영어는 어떤 원리 기반의 더하기처럼 더하기는 하나만 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많은 사례들을 꾸준하게 많은 양을 접하다 보면은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쫙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일정량을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펀리딩 책 같은 것도 읽고요. 펀리딩 강의도 듣고요. 학교 선생님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혹은 재밌는 책을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쫙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접하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확보해보면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the propellers spin faster, the drone flies higher. Dr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This is how they fly without being plugged in. Parts of a drone. Propeller. Remote control. Battery. Some drone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They can sense when the wind blows. They adjust their propellers to keep steady. Chapter 3. What drones can do. A person orders a new book online. A drone delivers it a few hours later. People used to have to wait days for packages to arrive. Some firefighters can use drones to fight large fires.
0: 자, 오늘은 드론 책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When the propellers 투쿠투쿠투쿠투쿠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있죠? When the propellers spin fast, 이 프로펠러가 더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The drone flies higher.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당연히 이 뜨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 더 높게 뜨겠죠? Dr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드론들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드론 있잖아요. 드론은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떤 전선에 꽂혀있지 않잖아요. 안에 뭐가 있죠? 그렇죠.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dr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드론은 전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파워가 드론입니다. 파워를 공급을 받습니다. 파워는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받냐 하면 by batteries. 배터리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This is how they fly without being plugged in.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They fly, 그들이 날아다니는 방식입니다. Without being plugged in, 뭐 하지 않고서? Without은 뭐뭐 하지 않고서. 뭐 하지 않고서? Being plugged in, 어디에 꽂혀 있지 않고서.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아도 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parts of a drone, 드론의 부품입니다. 자, 드론은 어떤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볼까요? 본체에 보니까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좌측 하단에 보니까 remote control이라는 게 있습니다. remote control이라는 것은 원격 조종 장치입니다. 그래서 리모컨트롤에 보니까 아 리모가 보이시죠? R-E-M-O 맞죠? 그 다음에

0: 아래에 있는 컨트롤 할 때 CON이 합쳐져서 리모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리모컨요. TV 리모컨 같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아, 이런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가는 단어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보면 성인들도 쓰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쓸수 있겠죠. 이 원격 조종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들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을 보통 RC를 앞에 붙이죠. 그게 보면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부속품이 바로 이제 방금 나왔었던 배터리, 바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Some drone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그런데 어떤 드론들은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요? Can make decisions. 결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아, 사람의 어떤 지시나 명령 없이 그들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한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They can sense when the wind blows. 그들은, 여기서 they는 그들, 그것들. 어떤 그것들? 바로 저기 위에 있었던 some drones가 되겠죠. 그 판단을 스스로 할수 있는 그 드론들은 sense라고 하면은 감지하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아, 너참 센스가 있다 할때그 센스 아니고요. sense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복도를 가다가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뿅 켜지는 그런 등, 전등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있는 센서에 들어가는 sense, 맞죠? 그런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hey can sense when the wind blows. 이 드론들이 바람이 불면은 아,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They adjust. Adjust라는 것은 조정하다 혹은 조절하다입니다. 뭔가 수치를 조절하다, 뭔가 어떤 값을 조절하는 것이죠. 조절합니다. Their propellers. 아, 프로펠러들을 조절합니다. To keep steady.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안정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들을 약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드론의 본체가 안정적으로 딱 유지되기 위해서 프로펠러의 색이라든가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살짝 조정한다,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 When the propellers spin faster, the drone flies higher. Dr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This is how they fly without being plugged in. Parts of a drone. Propeller. Remote control. Battery. Some drone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They can sense when the wind blows. They adjust their propellers to keep steady.
0: 자, chapter 3 바로 보겠습니다. What drones can do? 드론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드론의 역할이라든가 드론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A person orders a new book online. 어떤 한 사람은 order 띡띡띡띡띡 주문합니다. 무엇을 주문하냐면 새로운 책을 온라인에서 주문합니다. A drone delivers it a few hours later. 그리고 나서 a drone 드론이 그 책을 배달해 줍니다.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후에 책을 배달해 준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드론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배달해 주는 건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만간 활성화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a few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복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후다닥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는 일단 조금 혹은 몇몇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a few, a little, little.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a few, a little, little. 비슷비슷하고 이거를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뭔가를 다 외우기보다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예문을 하나 함께 암기해 두면 가장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students. A few라고 하면 조금 있는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있는.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은 아, a few students라고 하면 학생이 몇 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few students라고 하면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few students라고 하면은 거의 없는 학생들. 즉, 학생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a little water. 자, 요거는 뭐냐면 a little은 바로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water. 물이 한 방울이 하나인지, 물이 두 방울이 두 개인지,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러 같은 경우는 뒤에 S를 붙여서

0: 붙일 수도 없으면 셀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 little 하면은 아 의미는 제일 위에 있었던 a few와 동일합니다. 조금 있는. 그런데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little water 하면은 물이 거의 없다. I have little water. 아, 나는 물이 거의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가 붙으면은 조금 있는 이란 뜻이고, 어가 없으면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인데, 아, 뒤에 이게 셀수 있는 명사가 오는지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는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예문을 외워둡니다. 그러면 a few students, few students, a little water, little water. 이렇게 네 가지만 암기를 해두시고 좀 익숙하게 해두시면 바로 의미를 아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되었죠? People used to have to wait days for packages to arrive. 사람들은 used to라는 말은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뭔가를 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days라고 하면 수일 동안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뭐 하도록 뭐 하는데 for packages, 소포나 이런 우편물이 to arrive, 도착하는데 수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곤 했습니다. Some firefighters can use drones to fight large fires. 그리고 어떠한 소방관들은, 몇몇 소방관들은 can use drone,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o fight.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누구랑 싸우냐면 large fires. 큰 화재, 불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물을 뿌리는 거겠죠. 그래서, 아, 큰 화재들을 진압하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죠. used to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used to는 would라는 표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used to, vs는 versus라고 합니다. 뭐뭐 대 뭐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비교한다, 대조한다 이런 의미죠. used to vs would. used와 would를 한번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used와 would는 그런 어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이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visit my uncle on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한번 나의 삼촌을 방문하곤 했다. 일주일에 한번 나의 삼촌을 방문하곤 했다. 과거에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used는 과거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used입니다. would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나의 삼촌을 방문하곤 했다라는 것이지만 이 would는 뭐냐 하면은 현재의 이 행동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크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과거에 했는 것은 똑같으나 used는 과거에만 했는 것이고 현재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would는 현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 1번.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I used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과거에 경찰관이곤 했다. 즉, 나는 과거에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현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I would be a police officer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I would be a police officer. 나는 나중에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할때 이런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달렸을 때 미래 이야기를 할때 I will be a police officer 이렇게 쓰곤 합니다. 자, 그래서 used와 would는 이렇게 be 동사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be 동사나 아니면 have는 가지고 있다잖아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visit 같은 거는 동작이잖아요. 방문하는 거죠. 방문하는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used와 would를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이를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차이들이 조금 있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이런 차이들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people used to have to wait days for packages to arriv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에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다리곤 했다라는 거죠. 뭐 소포가 도착하기까지 수일 동안 기다려야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만 그렇고 지금은 수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다? 어떻다고요? 바로 금방, 수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 소포가 도착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바로 이 드론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어본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1: Chapter 3. What drones can do. A person orders a new book online. A drone delivers it a few hours later. People used to have to wait days for packages to arrive. Some firefighters can use drones to fight large fires.
0: 자, 이제 방금 또 좀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죠.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Decision. Decision. Some drone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Sense. Sense. Some drones can sense when the wind blows. Adjust. Adjust. They adjust their propellers to keep steady. A few. A few. A drone delivers it a few hours later. Fire. Fire. Some firefighters can use drones to fight large fire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의욕이 조금 앞서다 보면 어떨 때는 영어를 막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막 푹 빠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쪼개서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이 반복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는 그런 교과가 아니라 언어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누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혹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접할 수 있을까? 제가 Tips for Students and Parents and Teachers 이렇게 팁 이런 코너에서 여러 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어떨 때는 제가 앞으로는 또 영자신문이라든가 또 다양한 매체들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펀리딩 책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활용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혹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매일매일 조금씩 접하는 그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논픽션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 강의와 책들을 통해서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할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드론즈의 세 번째

0: Tips for student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예습은 필요 없다. 복습에 충실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영어는 예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을 하면 그 해당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오늘 드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드론의 미래는 이렇고 이럴 거예요. 미리 알아버리면은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김이 빠져요. 아, 나 다 아는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영어라는 게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드론에 대한 내용을 읽고 바로바로 다른 곳에 막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쓰인 표현들을 서서히 사례들을 통해서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하기보다는 복습을 하면서 아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맞죠? 혹은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걸 바탕으로 그것을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복습 그리고 또 복습 단어도 똑같습니다. 단어장이 있으면 복습 복습 이렇게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다룰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drone can use cameras and sensors to find the hottest part of a fire. This tells firefighters where they need to focus their work. They can put out the fire faster. Drones fly fast. A drone can get to a fire 5 times faster than a fire truck. Chapter 4. The future of drones. People are working to make drones better. In the future, drones may be smarter. They may be able to make more decisions on their own. People are also working to make drones with batteries that last longer. That means that drones will be able to fly farther.
0: 자, 오늘은 드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론의 미래까지 딱 읽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 drone can use cameras and sensors to find the hottest part of a fire. 드론은 can use cameras and sensors. 카메라와 센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드론이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지, 전문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냐면 지금 화재 이야기하고 있죠, 소방관님들. The hottest part of a fire. 화재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들과 센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무슨 어떤 센서가 달려있는데 그게 이 온도, 열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문적인 그런 센서가 있으니까 아 여기에 뭔가 불을 끌 수 있는 물질도 혹은 물들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면 되겠죠. This tells firefighters where they need to focus their work.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tells firefighters 무엇을 누구에게 말을 해주냐 하면 소방관들에게 말해줍니다. Where they need to focus their work. 그들의 작업. 여기서 그들의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불 끄는 작업이겠죠. 뭔가 소화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소방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focus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다. 혹은 집중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focus가 사실 명사도 됩니다. 초점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신기한 강을 알려드릴게요. focus, 초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focus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focus라고 하고요. 만약에 초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foci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걸 foci를 적을 일은 없지만 한 번씩 글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 뭐지? foci가? foci가? foci가? 이렇게 약간 이 발음도 조금 헷갈리고요. 왜냐하면 foci가 친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focus와 foci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두면 아 예전에 그 EBS에서 효린파파쌤이 아 foci를 하던데 딱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cus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이 글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죠. 초점 맞추다, 집중하다. 자 그런데 명사로 쓰였을 때도 더불어서 한 개 더 알려드리면은 아 focus 단수형, foci는 복수형.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firefighters의 제가 밑줄을 쳐주었죠. 자, 요거에 관련된 거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0: 펀리딩 그래머에서는 바로 성중립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라기보다는 수년 전에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policeman이나 fireman 같은 이런 단어들을 여전히 뭐 서술형 수행평가라든가 혹은 일반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어릴 때 이런 표현들을 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man? 왜 man이지? police woman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man이라고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 그런 것을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시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liceman 대신에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cameraman. 카메라맨 있습니다. 카메라맨. 카메라맨. 근데 카메라맨 중에서도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여성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카메라맨이라고 하니까 난 여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용어가 카메라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불공평하다 혹은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카메라 오퍼레이터, 카메라 조작하시는 분, 카메라 작동하시는 분 이렇게 남성, 여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주 공평한 것이죠. Fireman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었죠. 불과 싸우는 사람, 바로 Firefighter이라고 하고요. Chairman이라고 하면은 Chairman은 의장이나 회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론 chairwoman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쓰지 말자. 그냥 chairperson이라고 하자라는 것이죠. person은 남성, 여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manpower이라고 하면 인력입니다. 저도 하나의 인력이고요. 여기 계시는 PD님들도 인력. 우리 모두 다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을 왜 womanpower이라고 안 하고 왜 manpowe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human resources, 인간 자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지금 현대 요즘 훨씬 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착각하거나 몰랐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This tells firefighters 이제 이런 표현이 쓰인 이유를 아시겠죠? Fireman, 과거에 수년 전에 Fireman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Firefighters라고 한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can put out the fire faster. Put out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밖에 놓다? 원래 있던 것을 밖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불을 끄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있었던 게 밖에 갖다 놨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재에 대입시켜보면은 소방관들은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것은 소방관이겠죠. 소방관들은 더 빨리 화재를 끌 수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왜? 드론이 정확하게 어디에 물을 뿌려야 되는지 혹은 어디에 어떤 물질을 분사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요. Drones fly fast. 드론은 빨리 날아다닙니다. A drone can get to a fire 5 times faster than a fire truck. 드론은 can get to a fire. 화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5 times. 5시간? 아니고요. 타임이라고 하면은 바로 몇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배나 faster,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뒤에 나오죠. than a fire truck. 이 소방차보다 5배나 빨리 그 화재 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왜? 차는 그 교통도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주차들 때문에 이 소방차들이 잘 지나다니지 못해서 그런 화재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드론은 그런 교통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한번 다뤄보았던 것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1: A drone can use cameras and sensors to find the hottest part of a fire. This tells firefighters where they need to focus their work. They can put out the fire faster. Drones fly fast. A drone can get to a fire 5 times faster than a fire truck.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Future of Drones. 드론의 미래입니다. People are working to make drones better. 사람들

0: working, 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한다? 일한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To make drones better. 드론을 좀더 낫게,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 drones may be smarter. 아, 미래에는 이 드론들이 훨씬 더 똑똑해질 거예요. They may be able to make more decisions on their own. 그 드론들은 may be able to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May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의미하죠. 할수 있을 것입니다. To make more decisions on their own. On one's own이라고 하면은 혼자서, 단독으로라는 거예요. On one's own. 여기서는 on their own. 드론 그 혼자서 혹은 단독으로 더 많은 결정들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People are working to make drones with batteries that last longer. 자, 그런데 이런 드론 같은 것도 저도 사실 제 지인에게 드론을 빌려서 써봤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오랫동안 날지 못해요. 일정 시간 날고 또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또 사람들이 어디에 또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역시나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To make drones,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무엇을 가진 드론? With batteries, 배터리들을 가진 드론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터리냐 하면요. That last longer. Last는 마지막 맞습니까? 아, 마지막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last가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 더 오랫동안, 더 길게 지속되는 배터리를 가진 드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네요. That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drones will be able to fly farther. 자,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지속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이제 2시간 혹은 2시간 반, 3시간을 날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가지고 노는데 훨씬 더 오랫동안 가지고 놀수 있다도 되겠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드론들은 will be able to fly farther. 어떻게 할수 있냐면, 뭐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냐면, fly, 날수 있는데요. farther,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각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farther 하면은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far 하면은 wow, your house is too far. 너의 집이 너무 멀다 할때 그런 far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교급이 있습니다. 비교급이 몇 개? 두 개. farther 하면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두었죠. farther 하면은 주로 정도가 더 심한 할때 further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급이 두 가지가 있다. 최상급도 두 개가 되겠죠. 훨 가장 멀리 있는 거는 farthest.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farthes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복습까지 하고,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Chapter 4. The Future of Drones. People are working to make drones better. In the future, drones may be smarter. They may be able to make more decisions on their own. People are also working to make drones with batteries that last longer. That means that drones will be able to fly farther.
0: 자, 오늘도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나요?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Focus. Focus. This tells firefighters where they need to focus their work. Put out. Put out. They can put out the fire faster. Times. Times. A drone can get to a fire 5 times faster than a fire truck. On one's own. On one's own. They may be able to make more decisions on their own. Last. Last. People are also working to make drones with batteries that last longer.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예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중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많이 만나보면요. 이제 몸은 성인에 가까워져요. 아, 뭔가 조금 더 의젓하고, 물론 아직까지 장난치고, 이렇게 꾀를 부리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서서히 성인의 모습을 띠곤 합니다. 키도 저보다 큰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학습에 관해서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접할 때는 예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화 혹은 드라마 같은 거를 미리 그 결말을 쫙다 알려줘버리면, 실제로 그걸 할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영어라는 게 어떤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전부 다그 사례를 통해서 영어를 매개 혹은 수단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 아,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혹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들. 제가 오늘 주제는, 아, 예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자라고 했지만, 요걸 조금 더 넓혀서 예습이 필요 없으면 처음에는, 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도 조금 풀고, 네, 요런 과정들을 쭉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만의 영어 공부법을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셨다면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일기도 써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James의 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made 5 goals. I won a trophy. I am so happy.
0: 아, 제임스의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나 봐요. 그러면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임스가 체육대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그리고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여기서 open은 열다, 주최하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sports contest에서 contest는 대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육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가 첫 번째죠. 여기서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잘한다 라는 뜻이죠. 나는 스포츠,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I was excited. 신이 났어요. 라는 문장이 되죠.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여기서 especially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특히, 특별히 라는 단어예요. Good at soccer, 축구죠. 그래서 나는 특히 축구를 잘합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made five goals. I made five goals. 여기서 made는 make의 과거죠. 그리고 goal은 축구할 때 골이죠. 그래서 나는 다섯 골을 넣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I made five goals. 같이 읽어볼까요? I made five goal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on a trophy. I won a trophy. Won은 win, 이기다 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I won a trophy, 트로피죠. 그래서 제임스는 트로피를 이긴 거예요. 받았습니다.죠. I won a trophy. 같이 읽어볼까요? I won a troph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so happy. I am so happy. 너무 행복해요. 라는 제임스의 기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일기가 완성이 되죠?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나는 특히 축구를 잘합니다. I made five goals. 나는 다섯 골을 넣었습니다. I won a trophy. 나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I am so happy. 너무 행복해요. Contest. 대회. Contest. 대회.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Especially, 특히, 특별히. Especially, 특히, 특별히. Made, make의 과거. Made, make의 과거. Goal, 골, 득점. Goal, 골, 득점. won, win의 과거. won, win의 과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blank. 이 blank 안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대회, contest죠? 내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같이 읽어볼까요?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Because I blank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blank sports, I was excited. 여기서 blank는 어떤 단어일까요? am good at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이죠. Because I am good at sports,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I was excited.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am blank good at soccer.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특히, 특별히, especially라는 단어죠.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나는 특히나 축구를 잘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I blank five goals.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make의 과거형, made죠. 나는 다섯 개의 골이나 넣습니다. I made five goals. 같이 읽어볼까요? I made five goals. I made five goals.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해볼까요?
1: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made five goals. I made five goals. I won a trophy. I won a troph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0: 자, 오늘은 제임스 학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게 숙제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0: 쥐불놀이.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자, 오늘도 전통놀이에 대해서 배울 거라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배울 놀이는 바로 쥐불놀이거든요. Alright, so are you ready to learn? Alright, let's go check it out. Alright, first of all, we'll learn about 쥐불놀이. 먼저 쥐불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쥐불놀이 is Korean traditional game where you play it on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쥐불놀이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월 대보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하는 전통놀이예요.

0: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정월 대보름에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쥐불놀이에요. 논두렁에 불을 지피는 놀이인데 좀 특이한 놀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빈 깡통에 바람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를 넣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휙휙 돌리다가 밭에 불을 피우는 그런 놀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놀이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it out.
1: Key words. Empty. Make fire. Spin. Field.
0: Alright, our first keyword. 쥐불놀이는 빈 깡통에다가 불을 피워서 하는 놀이죠. 비어있다. Empty. 재밌는 단어죠. Listen carefully and repeat. Empty. Alright, next word. 쥐불놀이는 불을 깡통에도 피우고 밭에도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 불을 피우는 거는 불을 만들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make fire. One more time. Make fire. Alright, great. Next word. 쥐불놀이는 깡통에 불을 피워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돌리다는 spin. One more time. Spin. Great job, everyone. Now on to our last word. 자, 쥐불놀이는 마지막에 밭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 밭은 field. One more time. Field. 가끔씩 F 발음을 너무 신경 쓰다가 F가 P 소리가 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잘 신경 쓰고 F, F, field. 그리고 마지막에 D는 드, field. 이렇게 하지 않고 field 하고 날려주세요. One more time. Field. Great job, everyone.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Okay, our first sentence.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사람들은 쥐불놀이를 하기 위해 빈 깡통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사용했다. People used 빈 깡통,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쥐불놀이를 하기 위해. So the full sentence is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Alright, let's go on to the next sentence. 자, 지금부터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빈 깡통에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피운다. 불을 피운다. Make fire 어디에? 빈 깡통에 in empty cans 뭘 가지고? 나뭇가지로 with branches.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Great. Next sentence. 자, 이번 건 조금 쉽죠? Spin the can on fire. 불이 난 캔을 돌린다. 돌린다. Spin 뭘 돌리죠? The can. 캔을 어떤 캔을? 불이 난 캔을 on fire. Spin the can on fire. Excellent. Now let's go on to the last sentence. 마지막 스텝이죠? Then set a field on fire. 그리고 밭에 불을 지른다. 자, 그리고 then 불을 지른다. 이 표현은 set on fire인데 set something on fire. 그 something이 무언가예요. 자, 이 무언가 set 무언가가 뭐였죠? 밭이었죠? 밭은 field. 그래서 set a field on fire. Full sentences. Then set a field on fire. Excellent job, everyone. 조금 헷갈리지만 퍼즐 맞추기처럼 딱 만들어졌어요. Now let's go on to listen to all of the sentences.
1: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0: spin the can on fire. Then, set a field on fire. Quiz time.
1: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All right, our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은 spelling bee예요. 자, 집을 놀이할 때 빈 깡통에 먼저 불을 피우죠. 비어 있다는 empty. Empty spelling은 첫 번째 단, 레터는 E, M, M, M. 그 다음에 살짝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는 레터가 있어요. M, P, P, P, T, T, T. 그 다음에 T 소리가 나게 E를 내주는 건 empty. Y가 뭐죠? 마지막에 E, M, P, T, Y. Empty. P 소리가 날 듯 말 듯 잘 안 나요. 잘 들어보세요. Empty. Great. Next question. 자, 집을 놀이에 깡통에 불을 피워서 빙글빙글 돌려요. 돌리다는 spin. Spin spelling은 S, S, P, P, P, I, spin, N, N. S, P, I, N, spin. One more time. Spin. Great job. Now on to our last question. Fill in the blanks. Blank, blank in empty cans with branches. 자, 빈 깡통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뭘 하죠? 불을 피우죠? 불을 피우다는 make fire. Excellent.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Excellent job, everyone. Now listen to all of the sentences first. And then repeat.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0: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Spin the can on fire. Then set a field on fire. Your turn.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sson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 오늘 함께할 노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1: Today's song. Kookaburra.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Kookaburra입니다. Kookaburra?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새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웃는 물총새라고 하네요. 웃는 물총새? 쿠카버라? 우리말로 불러도 영어로 불러도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쿠카버라, 과연 어떤 새일까요?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오늘의 노래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행객들이 잠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앉다. 어떻게 말할까요? Sit. 이렇게 말합니다. Sit. 앉다. Alright. 잘했어요. 다음 단어. 이 멋진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Gum tree. Gum tree. 유칼립투스 나무는 Gum tree.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이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즐거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Merry. Merry. 즐거운. Merry.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왕관을 쓰고 권위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이겠죠. 왕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바로 king. king. 왕을 king이라고 한답니다. Very good. 다음 단어예요. 수풀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덤불이라고 하죠. 덤불을 영어로는 bush라고 해요. bush, bush, 덤불, bush.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Sit.
0: 앉다.
1: Gumtree.
0: 유칼립. 투스 나무
1: Mary
0: 즐거운
1: King
0: 왕
1: Bush
0: 덤불
1: Laugh
0: 웃다
1: Gay
0: 즐거운
1: Life
0: 인생
1: must
0: 반드시 무엇무엇하다
1: bird
0: 새 자,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볼까요? Ready, go! Sit. 앉는다면 sit. Sit. 유칼립투스 나무는 gum tree. Gum tree. 하하 호호 즐거운 merry. Merry. 왕관 쓴 왕은 킹, 킹. 수풀이 우거진 덤불은 부시, 부시. You got it. 네,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고요. 이제 곧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랫말에 나온 문장들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웃는 물총새가 오래된 유칼립투스 나무에 앉아 있어요. 웃는 물총새, 새 이름이니까 하나의 단어죠.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 Very good. 다음 문장이에요. 숲의 덤불 속의 즐거운 왕이 바로 그랍니다. Merry, merry, king of the bush is he. Merry, merry, king of the bush is he. Good. 다음 문장도요. 나를 위해 당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Sing your song for me. Sing your song for me. Excellent. Kookaburra, let's sing together.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린이날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념일이 언제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Monday. When is Children's Day? I can ask and say when a holiday i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오, 그림을 보니까 World Holiday Calendar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 단어들을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calendar. calendar는 바로 달력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lendar. calendar. calendar. 네, 우리 모두 calendar를 보면서 오늘이 며칠인지 며칠 뒤에 뭐가 있는지 일정 체크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땐 calendar를 본다고 하죠. 우리 calendar를 보면은 자, 우리 그림에도 보면 April, May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월, 달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onth라고 합니다. 자, month의 뒤에 th 발음이 있으니까 month 하면서 이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스 발음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month month month. 네,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거를 month라고 합니다. 그러면 month보다 더 작은 개념의 네, 그것은 바로 date, 날짜이죠. 네,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있는 게 날짜인데 날짜는 영어로 dat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date, date, date. Very good.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캘린더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우리 쉬는 날, 쉬는 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휴일, 휴일이라고 하는데 자, holiday, 영어로는 holi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oliday, holiday, holiday. 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멕시코 국기가 있고 또 한국 국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각 나라의 무슨 기념일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봐요.
1: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2: It's on May 5th. When is it in Mexico?
1: Ours is on April 30th.
2: Oh, that's close. What's the date today?
1: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hen is 땡땡? 이라는 질문인데요. 뭐뭐는 언제야? 라고 어떤 기념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 언제야?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when 하면은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언제라는 질문에 첫 시작하는 그런 단어인데 when is 그러니까 언제야? 뒤에 빈칸에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날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날은 언제야? 라고 물어볼까요? 어린이날은 언제야? 그러면 어린이날은 영어로 Children's Day라고 해요. 그래서 When is Children's 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It's 한 다음에 On 하고 그 뒤에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던 것 같은데 날짜와 요일 앞에는 on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it's on 땡땡 하면 되는데 우리 5월 5일이야 라고 먼저 말을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날 5월 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월 5일 할 때 5월은 May, 그리고 5일은 다섯 번째 날이라는 개념에서 5th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 그 다음에 뒤에 TH는 몇 번째를 뜻하는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May 5th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우리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의 생일은 언제야? 라고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너의 생일은 your birthday니까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러면 답은 It's on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 9월 17일이야. 제 생일이에요. 9월 17일이야를 넣어주면 돼요. It's on September 17th. It's on September 17th. It's on September 17th. 네, 이렇게 어떤 날이 언제야,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물어보고 또 답하는 거 너무 쉽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좀 다른 질문 한번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날짜가 뭐야? 라는 표현인데 What's the date today? 자, 아까 질문이랑 좀 뭐가 다르죠? 아, 이 질문의 시작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아까는 when으로 시작했는데

0: 때 지금은 what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what's는 이제 what is의 줄임말인데 what's the date today 하면은 그 오늘 날짜가 뭐야? 그래서 언제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야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답을 어떻게 해요? It's April 20th. 오늘 4월 20일이야라고 한번 답을 해보면 It's April 20th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 아까랑 다른 점은 on이 이 날짜 앞에 없다는 거. 왜냐면 이게 what, 무엇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it's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답을 하는 거여서 여기선 on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it's April 20th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pril 20th. It's April 20th. It's April 20th.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표현은 It is coming soon. 곧 다가와 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짜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가 곧 다가와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It is coming soon 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Come은 오다잖아요. 그래서 오고 있어, 곧 오고 있어, 곧 다가와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 is coming soon. It is coming soon. 그래서 추석이 곧 다가와 라고 말하고 싶으면 추석 is coming soon. 추석 is coming soon. 만약 내 생일이 곧 다가와 라고 말하고 싶으면 My birthday is coming soon. My birthday is coming soon. Is your birthday coming soon?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네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큐!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It's coming soon. It's coming soon.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World Holiday Calendar. 네, 세계 기념일 달력이라는 이제 달력을 보면서 우리, 한국 기념일은 어디 있는지, 멕시코의 기념일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언제야? 라고 먼저 멕시코 친구가 물어봅니다. 땡땡, Children's Day in Korea.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 기념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이 표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en is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Excellent. 그럼 5월 5일이야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It's 땡땡 5월 5일.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어린이날이 언제야? When is it in Mexico?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먼저 빈칸에 5월 5일을 한번 채워 넣어볼까요? 3, 2, 1. 네, May 5th인데 그냥 May 5th가 아니에요. on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t's on May 5th. When is it in Mexico? It's on May 5th. When is it in Mexico?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이 멕시코 친구가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우리의 것은 4월 30일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ours is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4월 30일은 April 30th라고 하면 되고 앞에 on을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Ours is on April 30th. Ours is on April 30th. Ours is on April 30th. 네.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so close. 네. 날짜가 가깝네. 그 다음에, 오늘은 며칠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What's 땡땡 today? 오늘은 며칠이야? 자, 한번 그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3, 2, 1. 네.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today? 오늘의 날짜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Oh, that's so close. What's the date today? Oh, that's so close. What's the date today? 그랬더니, 아, 오늘의 날짜는 4월 20일이야. 이두 날짜가 정말 곧 온다, 곧 다가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It's April 20th. They're both 곧 다가온다, 곧 다가온다. 3, 2, 1. 바로 coming soon이었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기념일의 날짜를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When's Children's Day? It's on May 5th. 그럼 달력을 보면서 여러 기념일들을 한번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네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분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추석에 가족들이랑 뭐 해요? 가족들이랑 송편도 만들고 또 전통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잖아요. 오늘은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또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도 영어로 소개해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Tuesday. What do you do on Chuseok? I can talk about what we do on a holida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니까 어떤 우리 추석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 다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앞에서 발표하는 친구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 떡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떡은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번에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떡은 바로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rice는 쌀. 케이크는 케이크, 그래서 쌀로 만든 케이크, 바로 떡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Rice cake. Rice cake. Rice cake.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 그림을 보면 맨 뒤에 보름달이 떠 있어요. 우리 추석을 얘기하면서 보름달이 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보름달은 영어로 full mo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full은 가득 찬, 그리고 moon은 달. 그래서 가득 찬, 동그랗게 가득 찬 달이라고 해서 보름달이

0: 달은 full moon. 자, 따라해 보세요. full moon. full moon. full moon.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 바로 traditional이에요. 여기에서 tradition은 전통을 의미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쭉 내려왔던 전통을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traditional 하면 전통의 전통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 옷 우리나라의 전통 옷 얘기하면 Korean traditional clothing 전통 놀이를 얘기하고 싶으면 Korean traditional games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설명할 때이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What do you do on Chuseok?
2: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1: What is songpyeon?
2: It's a Korean rice cake.
1: That sounds specia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What do you do on 땡땡입니다. 땡땡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기념일 아니면 특별한 날에 너는 도대체 이때 보통 뭘 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 do you do on 땡땡, 이 땡땡에 그 기념일, 특별한 날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자, What do you do? 이렇게 현재 시제로 물어봤어요. 보통 우리가 반복하는 일, 관습을 말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하고 있어? 또 아니고, 과거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매번, 이뭐 추석이든 생일이든 새해든 이 똑같은 날에는 보통 뭘 해? 라고 반복적인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추석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 you do on 추석? 하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네. 그럼 새해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새해는 New Year's Day니까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크리스마스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 you do on Christmas? What do you do on Christmas? What do you do on Christmas? 네,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배워볼까요? 답변으로는요,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 현재 시제로 물어봤으니까 현재 시제로 답한다. 우리가 보통 이 날에는 이거를 해, 매해 보통 이렇게 해,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설명할 때, 관습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송편을 만들어 가족들과, 자,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we는 보통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날 뭐 해라고 물어봐서 한국에 고유한 것을 물어봤을 때 we로 답을 하면 we는 나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이렇게 크게 뜻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하면은 한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Very good. 또 우리 뭐 하죠? 우리는 한복을 입어. 한복을 입어. 입다는 wear. 한복은 그냥 한복이라고 해서 we wear 한복. We wear 한복. 네, 여기서 wear, 입다, wear 그냥 현재 시제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통놀이를 해. 우리는 전통놀이를 해. We play traditional games. 여기서 traditional 나왔죠? 전통. 네, 따라해보세요. We play traditional games. We play traditional games.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땡땡? 자, 그럼 이 질문은요. 황국의 고유한 것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답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what is는 이것은 뭐야,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송편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송편이 뭐야를 what is 송편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is 송편? What is 송편? 그래서 여기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한 다음에 뒤에 한국의 떡이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송편은 한국의 떡이야. It's a Korean rice cake. 네, 그래서 한국의 Korean 떡, rice cake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네, 그러면 한복이 뭐야?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복이 뭐야?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is 한복? What is 한복? 그럼 한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여기서 또 전통 나왔죠? I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What do you do on Chuseok? What do you do on Chuseok?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What is songpyeon? What is songpyeon?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우리 추석의 이 전통적인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발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추석에는 뭘 해? 라고 물어봅니다. What do you 땡땡 on 추석? 자, 뭘 해? 해가 힌트예요. 이거 현재 시제로 물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What do you do on 추석? 하면 추석에는 뭘 해가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그랬더니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 라고 답을 합니다. We 땡땡 송편 with our families. 이거 역시 현재 시제로 답을 해야 하는데 송편을 만들다. 자, 만들다 동사를 여기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우리 송편을 만드는 거니까 we make 송편이라고 하죠. 근데 가족들과니까 with our families. 따라해보세요.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Very good. 근데 친구가 물어봐요. 외국인 친구가. 송편이 뭐야? 송편이 뭐야? 땡땡, 송편. 자, 이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 시작 어떻게 하더라? 3, 2, 1. 네, what is?로 시작해야 되겠죠? What is 송편? What is 송편? 자, 송편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볼까요? 한국 떡이야. 한국의 떡이야. It's a Korean. 네, 이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떡은 rice cake. 그래서 한국의 떡이라고 하면 Korean rice cake 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네, 떡이 이제 문화에 없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럼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은 정말 특별할 수가 있겠죠? That sounds special. 네, 따라해보세요. That sounds special. That sounds special.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습, 문화에 대해서 묻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친구들도 가장 좋아하는 명절을 골라서 그 명절의 풍습을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새해 첫날에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또 축하해주는 말을 건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Wednesday. Happy New Year! I can greet and congratulate my friends.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와, 와 배경을 보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Happy New Year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새해 아침이 밝아왔나 봐요. 자, 어떤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단어를 몇 개 짚어보고 갈게요. 이렇게 새해,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뭘 하죠? 서로 축하하고 또 기념하잖아요. 이런 거를 celebrate, 영어로 celebrat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we celebrate a new year. 이렇게 새해를 축하한다, 기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0: 새해, 특별한 날에는 또 우리가 뭘 해요? 소원을 바라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다, 소원은 영어로 wish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ish, wish, wish. 네, 우리 이런 날에 소원을 빌때또 무엇을 위해서 소원을 빌죠? 행운을 바라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행운, 운은 영어로 luck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uck. luck, luck.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어떤 대회에 나갈 때 good luck 하잖아요. 행운을 빌어. 자, 그럼 마지막 단어. 우리가 이렇게 뭐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이렇게 하는 인사말, 인사들은 영어로 greet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greeting, greeting, greeting.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Happy New Year, Soyeon.
2: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1: Thank you. Same to you.
2: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1: Thanks. I'm so happ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키 익스프레션은 바로 Happy 땡땡! 우리 Happy는 다들 아시죠? 행복한이에요. 근데 이 뒤에 어떤 그 특별한 날, 기념일의 이름만 넣어서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은 어떤 날이든 우리가 축하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는 우리가 새해 하는 말이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New Year, 네, 새해, 행복한 새해 보내라는 뜻에서 Happy New Yea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잘했어요. 그럼 New Year, 이 새해를 이 생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생일 축하에는 우리 뭐라고 하죠? Happy Birthday라고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Very good. 우리 즐거운 연휴 보내도 happy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연휴, 휴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liday라고 하잖아요. 근데 holiday 뒤에 s를 붙여서 happy holidays 하면은 즐거운 연휴 보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휴는 보통 우리가 그 영어에서 happy holidays 하면은 연말 연시를 뜻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새해랑 이렇게 뭉쳐서 긴 연휴를 보통 외국인들은 많이 보내기 때문에 happy holidays 하면은 연말 연시에 하는 그런 인사말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 wish you 땡땡입니다. 땡땡, 무언가를 바랄게. 라는 뜻인데요. I wish you.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wish는 바라다, 소원을 빌다라는 뜻이죠. 근데 you, I wish you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랄게라는 의미로 쓸때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특히 새해나 특별한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좋은 덕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랄게. 이렇게 다 상대방의 행운을 바랄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I wish you good luck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정말 듣기만 해도 따뜻한 말이네요. 또 다른 말. 행복한 새해를 보내길 바랄게. Happy New Year 말고, 좀더 길게. 그래서 I wish you a Happy New Year.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더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 wish you a Happy New Year. Very good. 너가 건강하기를 바랄게. 건강을 바란다면 I wish you good health. I wish you good health.

I wish you good health. Very good. 아, 너무 따뜻한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배울 표현은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해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축하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congratulations 라고 합니다. 약간 긴 단어고 발음이 좀 복잡해서, 좀 발음하기 무서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네, 너무 잘했어요. 말 그대로 축하해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on을 붙이고 그 뒤에 그 축하하는 그 일을 넣어서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on winning the contes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contest.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contest. Very good. 졸업을 축하해. 졸업을 축하해는 어떻게 할까요?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에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Same to you. Same to you.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Happy New Year! 와, 새해에 아침 해가 밝았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서연아! 라고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땡땡, 서연.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를 영어로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래. 뭐 이런 뜻으로 영어에선 말을 하죠? 3, 2, 1. 네. Happy New Year. 맞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Happy New Year, 서연. Happy New Year, 서연. Happy New Year, 서연. Very good. 그랬더니 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똑같이 Happy New Year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 라고 친구가 말을 해주는데요. I, 땡땡, good luck. This year. 네, 올해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그래서 바래, 바래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3, 2, 1. 네, 바라다는 wish. 그래서 I wish you,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래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그랬더니 고마워. 너도 그러길 바래. 고마워니까 thank you 한 다음에 너도 그러길 바래. 그랬는데 땡땡 to you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같다, 똑같다, 똑같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same to you. 그래서 너도 똑같길 바래, 너도 그러길 바래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same to you. Thank you, same to you. 그랬더니, 아, 그러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가 웅변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웅변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어.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0: 그죠? 그다음에 축하해라고 하는데 축하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ngratulations 맞죠? 자, 따라해 보세요.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그랬더니 친구가 고마워. 정말 기뻐라고 답을 합니다. Thanks. I'm so 땡땡. 정말 기뻐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그쵸. 여기서도 happy가 나오네요. 따라해 보세요. Thanks. I'm so happy. Thanks. I'm so happy.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에 인사하고 또 축하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Congratulations!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이제 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 생일에 선물을 줄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줘야 할까요? 혹은 오늘이 내 생일이면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은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Thursday. This is for you. I can give a gift and say kind wo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Wow! What do we see here? 그림을 보니까 It's 서연's birthday, right? Happy birthday, 서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집에 풍선도 가득하고 누가 봐도 생일 파티의 한 장면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대화와 어떤 표현,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생일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일 주인공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은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present, present, present, present.

0: Yes, very good. 선물을 이렇게 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 케이크에 초를 후 하고 불잖아요. 그죠? 이 초는 영어로 candle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candle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candles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candle, candle, candle.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hope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아, 너가 이렇게 되길 바래, 저렇게 되길 바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hope라는 단어를 써요. hope는 희망,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hope, hope, hope. Very good. 그 다음 단어는 wish입니다. 어? 이 단어 우리 같이 배웠던 단어인데, 그죠?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health. 이때 배웠던 단어죠? wish. 소원. 바라다예요. 그러면 hope도 바라다. wish도 바라다. 두 개가 좀 같은 단어인가요? 뭐가 다른 점이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hope는 약간 좀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랄때 hope를 쓰는데, wish는 행운을 바라는 말. 그래서 새해 인사말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에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health 이렇게 우리가 행운을 바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ish, wish, wish. Yes.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오늘의 다이얼로그 바로 듣고 올게요.
1: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2: Thank you. Can I open it now?
1: Sure. I hope you like it.
2: Wow, an art set. I love it.
1: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This is for you.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우리가 선물이나 카드를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for you,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This is for you를 통해서 하는데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Very good. 우리 this에다가 우리가 주는 그 무엇을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준다. 이 카드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하려면 This card is for you. This card is for you. This card is for you.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거야. 선물을 주면서 말을 할 때는 This present is for you. This present is for you. This present is for you. 네. 만약에 케이크를 준다. 케이크.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his cake is for you. This cake is for you. This cake is for you. Very good. 너무 쉽죠?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expression은 Can I 땡땡 it now? 이거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말이죠. Can I?로 질문을 시작하면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그런 질문인데 그럼 이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뭐 Can I 땡땡 it? 하고요. 그 다음에 now가 들어갔어요. now는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뭐뭐 해도 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열어봐도 돼? 지금 열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open it now? 라고 하겠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open it now? Can I open it now? 네. 만약에 음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먹어도 돼? Can I eat it now? Can I eat it now? Can I eat it now? Very good. 자, 지금 소원을 빌어도 돼? 만약에 다 이렇게 촛불을 케이크 위에 켜놓고, 아, 소원을 빌고 싶어. 그럼 지금 소원을 빌어도 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까 소원이라는 단어 영어로 배웠잖아요.

나왔었죠. wish였는데요. 소원,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면 wish라고 하지만 소원을 빌다, 이 소원을 비는 행위를 말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make a wish라고 합니다. 소원을 만들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아까 wish를 다뤘으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단어, wish랑 항상 헷갈리는 단어, hope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I hope you 땡땡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hope는 맞아요, 바라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hope는 뭔가 좀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마음, 좀더 쉬운 그런 바라는 마음을 얘기할 때 hope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I hope you 네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너가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줬어. 그래서 아, 너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 hope you like it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it. 네. 네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보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네. 마지막으로 네가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네가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지금 기분이 별로야. 컨디션이 별로야. 좀 아프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I hope you feel better. I hope you feel better. I hope you feel better.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Can I open it now? Can I open it now?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Happy birthday 서연. 서연이라는 친구의 생일 파티 한 장면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 대화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자, 먼저 이 남자친구, 이 파티에 초대된 남자친구가 생일 축하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선물을 건네주네요. 그죠? 생일 축하해는 Happy birthday. 그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웠던 key expression이었는데 This is 땡땡. 자,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뭘까요? 네, for you. 너를 위한. 그래서 this is for you 하면 너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선물을 받은 이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 고마워. Thank you 했어요. 지금 열어봐도 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Can I 땡땡 now? 그러면 열어봐도 돼? 라는 이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3, 2, 1. 네, 열다는 open. 근데 이걸 열어봐도 되니까 Can I open it now? 였죠? 네,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Can I open it now? Thank you. Can I open it now? Excellent.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그럼 열어봐도 돼 라는 말에서 그럼 sure 했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어. 자, 오늘 희망, 바라다 라는 그런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I 땡땡 you like it. 3, 2, 1. 맞아요. 희망, 바라다는 hope였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Sure, I hope you like it. Sure, I hope you like it. 그랬더니 받았던 친구가 우와, 열어보고 미술 도구 세트다. Wow, an art set.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합니다. I love it. 자, 따라해 보세요. Wow, an art set. I love it. Wow, an art set. I love it. 이랬더니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제 소원을 빌고 촛불을 꺼라고 합니다. Now, 땡땡,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자, 소원을 빌다. 우리 아까 이 소원을 만들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기억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make 였습니다. Make a wish. 따라해 보세요.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생일날 선물을 주고받을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축제, 기념일 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 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Friday. Korean Culture Festival. I can invite my friends to a festival.
0: Memory match.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쓸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Today's topic is Korean Culture Festival. 네, 한국 문화 축제가 오늘의 글쓰기 주제예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뭐 축제, 기념일, 기념일의 날짜, 명절에 하는 일,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방법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표현들을 오늘 하나의 글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어떤 글이냐고요? 바로 친구들을 이 축제에 초대하는 안내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떤 글을 쓸까? 먼저 그림을 볼게요. 짜잔! Korean Culture Festival이라고 맨 위에 적혀 있고요. 이 날짜도 적혀 있네요. Friday, October 9th. 그렇다면 10월 9일, 금요일에 이제 열리는 축제 안내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축제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이제 그 행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Make 송편, 송편도 만들고요. Play games, 우리 놀이도 하고. Sing together, 그러면 노래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행사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안내 포스터의 글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 축제가 곧 다가와요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해 볼게요. Our festival is... 땡땡. 우리 어떤 날짜가 곧 다가온다. 곧 이 날짜가 다가온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우리 같이 배웠었는데 어떤 표현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곧 온다, 곧 온다 뭐 이런 의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coming soon, coming soon이었어요. 우리 영화를 볼 때도 예고편에 아 이제 곧 개봉한다 라고 할 때 coming soon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로 그 coming soon입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Our festival is coming soon. Our festival is coming soon. Our festival is coming soon. 네, 이렇게 우리 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문장, 자, 이 축제는 10월 9일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에 열려요 라는 말을 합니다. It's 땡땡 Friday, October 9th. 자, 뒤에는 이 포스터에도 적혀있는 이 날짜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려면 It's 한 다음에 어떤 단어를 항상 꼭 날짜 앞에 집어준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3, 2, 1. 네, 바로 on, on이었습니다. 이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항상 이 on이라는 단어가 짝꿍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It's on Friday, October 9th 라고 말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on Friday, October 9th. It's on Friday, October 9th. It's on Friday, October 9th. Very good. 여기 9, 9 뒤에 TH는 뭐라고요? 네, 아홉 번째 날, 10월의 아홉 번째 날이라는 뜻에서 TH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Ninth라고 스 발음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은 우리 축제에서 뭘 할까요? 뭐 하죠? 라고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What do we 땡땡 at the festival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What do we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2, 1. 네, 하다. 무엇을 하다니까 do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Very good. 잘했어요. 그럼 우리 행사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We 땡땡 송편 with our families.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 포스터에도 이미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송편을 만들다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 2, 1. 네, 송편을 만들다는 만들다에서 make 송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명절마다 하는 일, 우리가 루틴으로 습관처럼 하는 일, 관행처럼 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Repeat after me.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Good. 우리 또뭐 하죠? We also play 땡땡 games and sing together. 이거는 포스터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We also play. 우리 전통 놀이도 하고 다 같이 노래도 불러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We also play 땡땡.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전통 놀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전통 놀이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ing together. 노래도 다 같이 불러요. 라고 말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네, 전통은 tradition. 네, 전통 놀이. 전통의 놀이라고 하면은 traditional game 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0: sing together.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Excellent. Traditional games 하면 전통놀이, traditional clothes 하면은 전통옷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초대장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is invitation. 자, 초대장은 invi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is invitation is 땡땡. 당신을 위한 거다. 당신을 위한. 아, 우리 어제 바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을 위한.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for you. 네, 우리가 언제 배웠죠? 선물을 주면서 this is for you 할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이 초대장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this invitation is for you. 따라해 보세요. This invitation is for you. This invitation is for you. This invitation is for you. Very good. Next.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라는 말입니다. 땡땡, your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데려오다, 가지고 오다 라는 단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바로 bring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Excellent. 축제에서 만나요. 축제에서 만나요. 땡땡 at the festival. 그러면 우리 만나요. 다시 만나요 할 때 뭐라고 하죠? 자, 다시 만나요. 한번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우리 see you 하잖아요. 근데 축제에서 만나요니까 see you at the festival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See you at the festival. See you at the festival.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요. 우리 바란다, 희망한다, 바란다. 어떻게 얘기했죠? I, 땡땡, you have fun. 자, 3, 2, 1. Hope 였습니다. Hope. 그래서 I hope you have fun. 따라해 보세요.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 따라와 줬어요. 자, 우리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자, Our festival is coming soon. It's on Friday, October 9th.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This invitation is for you.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See you at the festival. I hope you have fun. 네, 이렇게 끝까지 안내 포스터에 멋진 글이 완성이 되었어요. 와, 박수! 그러면 이제는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 Our festival is coming soon. It's on Friday, October 9th.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This invitation is for you.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See you at the festival.

0: I hope you have fun.
1: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포스터 한 장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에 학교 행사가 있으면 오늘 복습했던 표현들을 사용해서 친구들 한번 초대해 보세요. 우리 오늘 복습했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꼭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New week has started, and I'm going to tell you our new topic.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도 얘기해 줄게요. 바로 interesting jobs입니다. 흥미로운 직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직업 궁금하다고요? 그럼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Monday. Wildlife photographer. I know how to talk about a wildlife photographer.
0: Welcome back. It's brain up time, everyone.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지금 보니까 아, 야생동물 한 마리가 있죠. 바로 lion, 사자가 있는데요. 이 사자 앞에 지금 아,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안 보이게 지금 좀 숨어 있어요. 아, 보니까 지금 카메라를 든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야생동물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옆에는 지금 보조를 쓰고 있는 분인데 아, 오늘이 첫날인가 봐요. Look at his face. 어떤가요? 감격스러운 눈빛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우리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야생동물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Wildlife. Wildlife. 자, 그리고 사진 작가라는 단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작가는 photographer, photographer. Great. 자, 이 사진 작가는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야생 동물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좋은 아주 알맞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환자라는 뜻을 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Patient. Patient. 오늘은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2: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0: That lion over there.
1: Wow!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0: Shh!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1: You're righ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2: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focus! 우리 집중해서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t's exciting to wild animals up close. 자, 여기서 it's exciting to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It's excit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무엇무엇 하는 것은 신이 난다, 신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p clo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까이서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신나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다라는 동사로 쓰면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see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신나.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건 신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찍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겠죠. 사진을 찍다 할 때 쓰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take죠. Let's read.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건 신나. It's exciting to take photos of wildlife. One more time. It's exciting to take photos of wildlife.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이죠.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자, 여러분, wildlife photographers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야생동물 사진작가. 자, 근데 뒤에 오는 have to be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have to be 다음에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고 조용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두 가지가 들어가죠. 참을성이 있고 조용히 해야 된다. What are they? 어떤 단어들이었나요? 맞아요. 참을성이 있다라는 단어 배웠죠? patient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quiet입니다. 그래서 patient and quiet를 쓰면 되고요.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고 조용해야 해.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Good. 다른 단어 사용해 볼까요? 우리는 야생동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해. 자, around가 주변에 라는 의미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조심스러운 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careful을 쓰면 되죠. Let's read. 우리는 야생동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해. We have to be careful around wild animals. We have to be careful around wild animals.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이죠. We don't want to it away. 자,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주어, 그리고 don't want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겁을 주다 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바로 scare인데요. 여기서 scare하고 away 보이죠? scare하고 away를 같이

0: 행동하게 되면 겁져서 쫓아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겁져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나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I don't want to make a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noise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don't want to make a noise. I don't want to make a noise. 여러분, 여기서 make a noise가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예요.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We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e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Good job, everybody.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할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야생동물 사진 작가가 저기 보이죠? 야생 사자의 사진을 찍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I'm going to. 무엇을 한다 라고 하나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것이다. 무슨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나요? Of that lio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사자의 사진을 찍을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ow, it's exciting to wild animals up close. 자, 여러분 여기서 up close는 무슨 뜻이었죠? 가까이에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무엇을 보다? See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신이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Wow,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Wow,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Good. 저리 사진 작가의 답변이죠. 우리 보통 조용히 하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자,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들이 들어갔죠.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죠? 바로 patient and quiet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조용히 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용감한이란 단어입니다. Brave. Brave. Good. 우리 brave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brave. 우리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용감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맞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re right. 너의 말이 맞아요.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아, 우리는 그것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u're righ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what do we learn today? 오늘은 어떤 직업을 배웠나요? 맞아, wildlife photographers.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작가들은 이 두 가지의 성격 혹은 두 가지의 이런 행동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였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Bye bye!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이 주제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What was our topic? 주제는 바로 맞아요. Interesting jobs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제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힌트를 주자면 예술가입니다. 어떠한 예술가인데 그냥 평범한 그림이 아닙니다. Do you want to know? 알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Tuesday. Glass artist. I know how to talk about a glass artist.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특별한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아, 여기 지금 불 앞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유리 공예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유리 공예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작업도 같이 하는 작업실, 공방의 느낌에 왔습니다. 그죠? 자, 단어를 배워볼까요? 작업실 혹은 공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tudio. Studio. Good. 자, 여기에 손님 한 분이 와가지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단어는 이 조각품 혹은 예술 작품들을 우리는 이 단어로 읽어요. Piece. Piece.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 작품들을 지금 이 불 앞에 있는 이 남성분이 만들겠죠? 무엇을 만들다, 창작하다,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Create. Create. Good. 자, 방금 배운 이 단어들, 그리고 오늘의 picture 잘 생각하면서

0: 트레이스 다이럭 함께 들어봐요.
1: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Did you make all the pieces?
2: Yes,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m a glass artist.
1: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How did you make it?
2: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Time to focus. 자, 우리 대화문 속에 있는 표현들을 집중해서 들을 타임이죠. Let's start.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reate by hand. 자, 이 표현은요. 주어 그리고 create, 우리 무엇을 만들다 라는 단어였죠.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 뒤에 by hand까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손으로 직접 만들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by hand는 직접 손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문장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create라는 동사 뒤에 들어갈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Can you remember? 우리 대화 속에 나왔던 문장이죠. 기억하나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모든 것은 everything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create everything by hand. Good.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나무 장난감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입니다. 자,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무 장난감. 우리 장난감은 toy이고요. 우리 나무는 tree 아닙니다. 자, 한국어로는 나무 장난감이라고는 하지만 나무로 된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목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oode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wooden toys까지 써야지 나무 장난감이란 뜻이 되죠. 문장 읽어볼게요. 그녀는 나무 장난감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She creates wooden toys by hand. She creates wooden toys by hand.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shaped A with B. 자, 빈칸이 두 개고요. 첫 번째 빈칸을 선생님이 A라고 칭할 거고 두 번째 빈칸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주어 그리고 shaped A with B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누구누구는 B로 A의 모양을 만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shaped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문장 볼까요? 나는 불로 유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까요? 불 아니면 유리?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with 뒤에 오는 이 단어가 이것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shaped 뒤에 오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우리 glass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fire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나는 불로 유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Good.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그 예술가는 망치로 금속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뭐뭐로가 들어간 부분이 with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빈칸이죠. 맞아요. 그러니 첫 번째 빈칸은 금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The metal, 그리고 두 번째는 a hammer, 망치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그 예술가는 망치로 금속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The artist shaped the metal with a hammer. The artist shaped the metal with a hammer.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Feel free to around. 자, 이 표현은요. Feel fre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게 되는데요. 이 뜻은 편하게 무엇무엇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Feel free to가 편하게 무엇을 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을 볼까요? 편하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around가 주변을 뜻하고요. 둘러

보세요라는 동사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우리 대화문을 기억해 보면 나옵니다. 맞아요. Take a look. 자, 여러분, 여기서 take는 무엇을 사진을 찍다, 가져가다, 뭐 이런 뜻인데 뒤에 a look이 들어가게 되면 둘러보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take a look이 둘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편하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다음 문장입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입니다. 자, feel free to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질문을 하다. 자, 기억나는 단어 있을까요? 우리 질문은 question인데, question으로 이제 동사로 쓰진 않아요. 이제 쓰긴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단어를 써볼 거예요. 맞아요. Ask. Ask questions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편하게 질문하세요. Feel free to ask questions. Feel free to ask questions.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Start the music, please.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shake the glass with fire. I shake the glass with fir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Good job, everyone. It's build 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할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유리 공방에 방문을 해서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또 이 유리 공예를 만드는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화였죠. 우리 문장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sentence.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아, 우리 glass studio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유리 작업실 혹은 유리 공방이죠. 당신의 유리 작업실은 아름다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Did you make all the pieces? 아, 여기서 pieces는 어떤 의미였죠? 조각보다는 작품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작품들을 당신이 만들었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Did you make all the pieces? 자, 답변 볼까요? I create by hand.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 모든 것을 의미하는 everyth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접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도 볼까요? I'm a glass artist. 자, glass artist는 어떤 뜻이죠? 유리공예 작가 혹은 유리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들 let's read one more time.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m a glass artist.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아, 지금 이 손님이 손가락으로 저기 있는 꽃을 가리키고 있어요. 꽃 모양의 유리 공예품을 가리키면서 이 유리 꽃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How did you make it?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Let's rea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How did you make it? 자, 답변 볼까요? I shaped the with 아, 저는 무엇무엇으로 무엇무엇을 모양을 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glass 그리고 fir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불로 이 유리의 모양을 잡았어요.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열기, 열이란 뜻입니다. heat, heat. 자, 넣어서 읽어볼까요? I shaped the glass with heat. 어떤 뜻이죠? 저는 열을 사용해서 혹은 열기로 이 유리의 모양을 잡았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마지막 단어, 문장입니다. Feel free to around. 자, 어떤 뜻이죠? 맞아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라는 뜻이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take a look입니다. 읽어볼게요.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One more tim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glass artist, 우리 유리공예 작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작가들이 어떻게 유리공예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공방에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직업으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guys!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과 이어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a scientist. But it is not a common scientist. 우리가 아는 흔한 과학자는 아닙니다. We go beyond the earth. 우리 지구 밖으로 갑니다. 아, 정말 큰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학습 목표 한번 들으면서 맞춰볼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Wednesday. Space scientist. I know how to talk about a space scientist.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today?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I can see a rocket. 밖에 지금 로켓도 보이고요. I can see many, many planets. 행성들도 보이고요. 아, 지금 보니까 이 과학자는, 맞아요, 우주과학자입니다. I think she is a space scientist. 그리고 이 우주과학자에 대해서 궁금하게 많은 남자아이가 와서 여러 질문들을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요, 탐험하다, 탐구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Explore, explore. Good.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로켓도 보이고 여기 행성들도 보인다고 했죠. 우리 행성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Planet, planet. Good. 마지막 단어는요, 발견하다입니다. 읽어볼게요. Discover, discover. Very good, everyone. 자, 과연 우리 이 남자아이는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오늘은 space scientist, 이 우주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2: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1: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2: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Time to

focus, 우리 집중해서 대화 속에 있었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A space scientist studies. 자, 여러분, studies, 우리 study라는 단어인데요. 공부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여기서는 무엇을 연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주어 혹은 직업, 그리고 studies, 그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이 명사는 연구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누구는 혹은 어떠한 직업은 무엇무엇을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문장을 볼까요? 우주 과학자는 우주를 연구해. A space scientist studies.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맞아요. 스페이스가 들어가죠. 우리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One more time.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Good. 이번엔 다른 직업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의사는 질병을 연구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질병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질병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있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diseases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빈칸에 단어를 넣었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의사는 질병을 연구해. A doctor studies diseases. A doctor studies diseases.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explore. 자, 여러분, explore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랑 배웠죠? 어떤 뜻이었나요? 맞아요. 무엇을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주어 explore.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는 장소 혹은 대상인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탐구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을 볼게요. 나는 행성과 별을 탐구해.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탐구 대상이 나오죠. 행성과 별입니다. 우리 행성이란 단어도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빈칸은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였죠? 맞아요. Planet. 그리고 and star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행성과 별을 탐구해. I explore planets and stars. I explore planets and stars.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들은 외계인을 탐구해. 자, 우리 외계인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아예 안 쓰진 않았어요. 다른 강의에서 몇번 나왔는데 잘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바로 alien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그들은 외계인을 탐구해. They explore aliens. They explore aliens.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We discovered, on Mars. 자, 표현은요. 주어, 그 다음에 discovered, 그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고, 누구누구는 무엇을 발견했다. 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발견했다가 들어가고 우리 discovered, ed가 뒤에 붙었죠. 자, 문장 볼게요.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라는 문장입니다. 화성은 Mars이고요. 물의 흔적은 signs of water죠. 자, 우리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입니다. 자, 새로운 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쓸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a new star입니다. 읽어볼까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 Scientists discovered a new star. Scientists discovered a new star. Well done, everybody.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A space scientist

0: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자, 오늘 읽었던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이 남자아이가 우주과학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또 우주과학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화문이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자, 이 문장 어떤 뜻인가요? 우주과학자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Good. 답변 볼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자, 이것을 연구한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연구하죠? 맞아요. 우주. 영어로 space죠. 다음 문장도 볼게요. I explore. 아, 저는 이것을 탐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탐구한다 라고 했나요? 두 가지였어요. 맞아요. 바로 planets and stars. 행성과 별을 탐구해 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Good. 자, 다음 질문입니다.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자, 어떤 뜻인가요? 자, 혹시 흥미로운 어떤 거를 발견한 적 있나요? 혹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나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Let's rea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자,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Yes, 아, 발견한 게 있다고 합니다. We discovered on Mars. 자, 여러분, Mars는 어떤 행성이었죠? 맞아,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물의 흔적, 기억하나요? 맞아요. Signs of water입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얼음입니다. 읽어볼까요? Ice. Ice. 자, 빈칸에 ice, 얼음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We discovered signs of ice on Mars. 어떤 뜻이죠? 우리는 화성에서 무엇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나요? 물이 아니고 얼음이죠. 얼음의 흔적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discovered signs of ice on Mars. Great work,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Today we learned about space scientist. 우리 우주 과학자가 무엇을 하는지 좀 배웠고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또 배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열심히 말하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흥미로운 직업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This week, we are learning about interesting jobs.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Are you ready to learn today?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Thursday. AI prompt engineer. I know what to say about AI prompt engine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아, 보니까 우리 이 여학생이 AI하고 지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Make a small dog라고 지금 썼는데 What did she get? 무엇을 받았죠? A big blue elephant. 아, 지금 뭔가 지시사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짧게는 AI라고 합니다. 원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이 읽어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단어를 축약해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나와서 지금 옆에 AI prompt engineer가 왔습니다. 우리 prompt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prompt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prompt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ompt. 라고 합니다. 자, 다른 뜻도 있어요. 즉각적인, 신속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단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Prompt. Prompt. Good. 자, 우리가 이렇게 AI하고 채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 기술자가 열심히 정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항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Detail. Detail. Very good, everyone. 자, 여러분,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1: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I'm an AI prompt engineer.
2: How can you fix it?
1: I'll add more details to get a better result.
0: It's focus on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자, 오늘의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0: I wanted, but the AI made.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I wanted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but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오게 되면 나는 무엇을 원했지만 뭐뭐뭐뭐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wanted, wanted의 ed, 과거형이 들어가죠.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Let's fill in the blank now. 이제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나는 작은 강아지를 원했는데 AI가 크고 파란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무엇을 원했지만 이 부분이죠. 작은 강아지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아요. A small dog. 그리고 우리 뒷부분도 채워볼까요? But the AI made. 무엇을 만들었다 라고 하죠? 크고 파란 코끼리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A big blue elephant.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One more time.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Great! 자, 이번엔 우리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벽돌 집을 원했는데 AI가 나무 집을 만들었어요. 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벽돌 집입니다. Wanted a brick house.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나무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A treehouse.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ed a brick house, but the AI made a treehouse.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prompt isn't enough. 자, 여러분 우리 prompt라는 단어 배웠죠? 무엇을 지시할 때 쓰는 단어를 prompt라고 합니다. 주어 그리고 isn't,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우리 enoug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누구누구가 혹은 무엇이 어떤 게 충분히 뭐뭐이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enough가 충분히 란 뜻이에요. Let's fill in the blank. Prompt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구체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이러그를 잘 듣고 왔겠죠? 자, 단어 기억할까요? 맞아요. 바로 specific이라는 단어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One more time.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Good. 자,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설명이 충분히 간단하지 않아 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설명은 instructions고요. 간단한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자,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알까요? 맞아요. 단어는 simple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The instructions aren't simple enough. Great! 자,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add more details to... 자, 여기서 I'll이라는 단어는 I will을 추격한 거죠. 그 뒤에 동사원형이 오고 to가 오고 또 동사원형이 오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세부 내용을 더 추가할 거야. 더 좋은 결과를 얻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얻다는 get, 그리고 더 좋은은 better입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들 기억할까요? Get a better result를 넣어서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add more details to get a better result. Very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연습할 거야 입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get a better score죠.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ll practice more to get a better score. Well done, everyone!
1: Culture activities.
2: Hello everyone, I'm Mitchell. 오늘은 여러 날의 이색 직업을 소개할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about unique jobs in other countries. Oh! Pizza! Chicken! Hamburger! 보기만 해도 끊침이 도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직업은 먹방 유튜버인데요. 먹방은 먹다와 방송이 합쳐진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먹방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일 정도라고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YouTuber. Oh,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요. I'm tired.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핀란드에는 아주 특별한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수면 전문가입니다. 수면 전문가는 호텔의 방을 돌아다니며 잠을 자면서 수면 상태를 평가한다고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leep expert. 한편 미국에는 아주 재미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항공사에서는 전문적으로 사과를 하는 사과 전문가를 뽑았는데요. 이들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화가 났을 때 사과를 하며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I'm so sorry.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apology expert. 오스트레일리아는 특별한 장소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잠수함인데요. 잠수함 요리사는 해군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을 잠수함에서 지내야 한다고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ubmarine cook.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는 굴뚝 청소부가 있어요. 벽 난로로 난방을 하는 가옥이 많은 오스트리아는 굴뚝 내벽에 구름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chimney sweeper.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이색 직업을 알아봤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0: Welcome back. It's build-up tim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ed, 자, 무엇을 원했는데 지금?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큰 파란색 코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AI가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A small dog, 작은 강아지를 원했지만 AI가 크고 파란 코끼리를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Good. 자, 우리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mpt isn't enough. 무엇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구체적이지 않았다. 바로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문장 읽어볼게요.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다음 문장도 볼까요? I'm an AI prompt engineer. 아, 나는 AI prompt 기술자야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How can you fix it? 아,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죠. 자, 기술자의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add more details to a better result.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 무엇을 얻다 라는 get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세부 사항을 추가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AI Prompt Engineer라는 직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expressions, 표현들도 세 가지를 다 배웠죠? Make sure to review and practice them, okay? 열심히 연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1: Anjonan, Kumyung Sengwai. Hagin Ursuro, Anjonajimida.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쌤 Julie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한 주를 선생님이랑 오늘은 writing을 하면서 잘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shall we find out what we are writing about? 자, 오늘은요, 그럼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Friday. Write about your job. I can write about my job.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interesting jobs, 이색적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표현들도 배웠죠. 자, what were they? 어떤 직업들이 있었나요? Can you remember that? 자, 우리 야생동물을 찍는 wildlife photographer, 야생동물 사진작가도 있었고요. 우리 유리공예를 하시는 glass artis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과학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space scientist가 있었고요. Lastly, 마지막으로는 맞아요. AI prompt engineer, AI prompt 기술자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이 직업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I hope you can remember them.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riting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의 topic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day's topic is, 같이 읽어볼게요. Write about my job.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조금 문장이 짧아요. 요거 어떤 뜻이죠? 맞아요. 내 직업에 대해 써보기라는 게 주제인데요. 선생님, 근데 나의 직업은 지금 학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새로운 또 직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적고 열심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let's star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에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이 놀이기구를 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직업은 theme park designer, theme park ride designer라고 볼 수 있어요. 놀이기구 설계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직업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글을 쓰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자, 여러분 여기서 theme park가 놀이공원이고요. ride는 무엇을 타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타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구를 뜻해요. 그래서 theme park ride는 놀이기구를 뜻하죠. designer,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죠.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무엇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뒷부분 잠깐 볼게요. New rides, 새로운 기구들이란 뜻이고 For people,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나요? People, 사람들. 사람들 위해서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우리 신이 나다 라는 표현은 exciting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장은 It's exciting to create. 우리 create 기억하죠? 만들다. 여기에 make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One more time.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다음 문장 볼게요.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have to인데요. 자, 여기서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단어는 그 기구라고 하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have to가 아니라 has to를 써야 돼요. 자, 이 문장 읽어볼까요? The ride has to be safe. 그 기구는 안전해야 합니다. And,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입니다. 무엇 하도록인가요? People feel too scared. 아,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죠.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want to make가 들어갑니다. People feel too scared.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도록 원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One more time.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의자들이 매우 높게 올라가길 원했지만, 아, 지금 기구 보이죠? 스윙체어 같은 그 놀이공원에 있는 기구인 것 같아요.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여기서 they는 그 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의자들은요, young riders, 아, 어린 친구들, 이 기구를 타는 어린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나는 원했다. I wanted로 시작하는 문장 기억하죠?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Let's read one more time.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So, I will change the design. 아,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이 설계한 것을 바꿀 것이고, and, 그리고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이 문장 앞에 보면 will이 들어가요. 똑같은 will을 한 번 더 쓰기 이제 싫어하니까 우리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will을 빼서 추가한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한다. 여기서 동사는 add고요. 더 안전한 기능들, safety features. 무엇 때문에? To get a better ride.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라는 문장이 되죠. 아, 좀 길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0: So I will change the design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편하게 저희 놀이공원에 방문하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편하게 뭐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Feel free to. 자, 방문하세요니까 visit. 우리의 놀이공원에 our theme park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볼까요? And try our new flying chair ride.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flying chair 기구를 시도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Great work, everyone.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완성했거든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me Park Ride Designer.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저는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한 번 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다음 문장.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The ride has to be safe.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되고.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요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Good. 자, 이어서 갑니다.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저는 이 의자들이 높게, 매우 높게 올라가길 원했지만,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그것들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너무 높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So I will change the design. 그래서 저는 설계를 바꿀 것이고,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Feel free to visit our theme park. 우리 놀이공원에 편하게 오세요. And try our new flying chair ride.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flying chair 기구를 시도해 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1: Theme Park Ride Designer.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So, I will change the design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Theme Park Ride Designer에 대한 직업을 좀 배워봤는데요.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들 선생님이랑 복습을 했죠. Well done! 너무 잘했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gu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데이 16부터 데이 20까지 총 5일치의 단어 50개를 총 복습해 보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면서 혹시 잊은 단어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잊은 단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자, 먼저 우리 5일 동안 어떤 단어 배웠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ay 16, What's your favorite drink? 음료라고 하는 주제로 10개 단어 만나봤는데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펭수가 굉장히 목이 말랐죠? 목이 마른 펭수가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음료 자판기를 찾았는데, 이때 목이 마른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였죠? Thirsty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판기 두대 중에 한 대는 뜨거운 음료, hot drink를 팔고 있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자판기는 cold drink, 차가운 음료를 팔고 있었죠. 자, 그런데 hot drink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coffee 그리고 tea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음료에는 water, milk 그리고 juice가 있었죠. 자, 이 음료를 사려면 자판기에 뭘 넣으면 돼요? coin,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펭수가 고른 음료는 바로 milk, 우유였는데요. 이렇게 우유를 마시다라고 할때 drink milk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음료 관련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day 1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ay 17에서는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라는 주제였죠. 자, 여기서는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때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 nature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펭수가 캠핑을 갔었어요. 자, 캠핑을 어디로 갔었죠? 강이 있고 또 mountain, 산도 있는 곳으로 갔었죠. 이때 강은 river, 그리고 산은 mountain이었습니다. 낮에는 펭수가 river, 강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었죠? 해와 무지개, 그리고 구름이 있었어요. 각각 영어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해는 sun이었고요. 무지개는 rainbow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은 영어로 cloud였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보이죠? 달도 보이고요. 또 star, 별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펭수. 우리가 하늘을 보다라고 할때 뭐라고 했죠? Look at the sky라고 했죠? 그래서 sky와 look at이라고 하는 표현도 꼭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day 18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자, day 18에서는 I have five classes. 나는 다섯 개의 수업이 있어. 라는 주제였는데요. 자, 먼저 class 하면 수업이었죠. 자, 그런데 다양한 과목들도 영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었죠? 먼저 Korean 펭수의 교과서와 함께 살펴보면 Korean은

있었죠. 그리고 English 하면 영어였습니다. 자, 이때 언어와 관련된 과목들은요, 이렇게 첫 글자를 뭘로 써준다? 대문자로 써준다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과학이라는 과목 Science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이라고 하는 PE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은 뭐였어요? Music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History, 역사도 있죠. 수학은 Math 혹은 Mathematics였고요. 그리고 미술 하면 Art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 살펴봤는데요. 이 과목들이 모두 재미있어요 할 때, 재미있는이라고 하는 단어 Interesting도 꼭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바로 다음인 I like animals. 동물들을 좋아해.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펭수가 동물원을 방문했었죠? 동물원은 영어로 zoo입니다. 자, 여기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어로 animal이었죠? 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monkey 하면요, 원숭이고요. 아래를 보니까 turtle이라고 하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bear, 곰도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동물도 살펴볼까요? 목이긴 기린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Giraff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코가 긴 코끼리도 살고 있었죠? 코끼리는 영어로 elephan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사자는 영어로 l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랑이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tiger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도 있죠. 그래서 see 하면 보다라는 뜻이다.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Day 19에서는 animal, 동물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Day 20, have fun at the park.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주제로 10개 단어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강변 공원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죠? 먼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걷다라고 할때 walk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옆을 보니까 줄넘기 하면서 점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프하다를 영어로 그대로 jump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run,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펭수가 있는데요. 펭수가 무엇을 하고 있죠? 공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를 발로 차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 킥도 배웠어요. 자, 위로 가보니까 춤추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춤을 추다 혹은 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는데 바로 dance입니다. 자, 위로 가보니까 암벽을 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라고 할때 climb이었는데요. 자, 이때 climb에서 비는 발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묵음이다 였습니다. 따라서 climb가 아니라 climb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에 지금 fly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연을 날리다라고 할때 fly라는 동사를 써서 fly a kite, 연을 날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다, 날리다라는 뜻을 갖는 fly도 같이 배워봤어요. 자, 우리 아래를 한번 보면요. 금지 표지판이 3개 있죠.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보일 건데요. 강이 있거든요. 자, 강에서 수영하거나 강으로 뛰어들지 마세요라는 금지 표지판도 있고요. 옆에서 스케이트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스케이트 금지 표지판도 있습니다. 자, 각각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수영하다, swim. 그리고 다이빙하거나 물속으로 뛰어들다라고 할 때는 dive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스케이트를 타다는 영어로 skate였습니다. 자, 이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Day 20까지 우리 50개의 단어들을 복습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의 134쪽을 보면서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wrap up 5 days.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그리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는 문제였어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1번에는 milk가 있는데요. milk는 어떤 음료였죠? 바로 우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는 water 나와 있죠? water 하면 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료를 마시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가 drink였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다라고 하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drink milk 해주시면 되고, 그럼 물을 마시다는 영어로 drink wat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fly 나와 있는데요. fly는 날다 혹은 날리다입니다. birds fly라고 하면 새들이 난다가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들어줬던 예문 fly a kite 하면요. kite가 연이거든요. 여기서 fly는 날리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4번 볼까요? run은요. 달리다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의 sky는요. 하늘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면 6번의 Korean 과목인데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는 과목은 언어와 관련된 과목이 많죠. 바로 한국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Korea 뒤에 N만 붙여주면 되고요. 자, 7번의 art는 어떤 과목이었어요?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는 climb인데 마지막 P는 발음하지 말자였죠. 그래서 climb 하면 오르다였고요. 다음 단어는 walk 나와 있죠. walk는 어떤 동작이었어요? 걷다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은 star인데요. 자, 우리가 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he's a star 이렇게 사람에게 쓰게 되면 유명 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별과 유명 인사라는 뜻을 갖는 star도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어 단어를 우리말 뜻으로 바꿔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 단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에 신경 써서 적어볼게요. 자, 11번은 과학이죠. 과학은 영어로 뭐예요? science입니다. 자, 쓸 때는 S-C-I-E-N 그리고 C-E 이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이어서 12번 해 나와 있어요. 해는요, sun이죠. 그래서 S-U-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춤추다 춤은 dance니까 D-A-N-C-E 이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동물 영어로 뭐였어요, 여러분? animal 그러니까 A-N-I-M-A-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름입니다. 구름은 cloud니까요. cloud 이렇게 써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목이 마른 나와 있어요. 목이 마른 하면 thirsty였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thir 그리고 sty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과 역사라는 과목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음악은요, 어떻게 읽어요? music이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MU 그리고 SIC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어서 역사 볼게요. 역사는요, history입니다. 자, 그러니까 쓸 때는 H로 시작하겠죠? HIS 그리고 TORY 하면 역사 history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곰이라고 하는 동물은 bear였죠? BEAR 이고요. 다음 산은 영어로 뭐였어요? mountain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할 때 mountain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MOUN 그리고 TA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A번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어서 B로 넘어갈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나는 가방 안에 동전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have bills in my bag. I have coins in my bag. 자, 여기서는 가방 안에 동전들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I have coins in my bag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bills는 무슨 뜻이죠? 지폐란 뜻입니다. 같이 알아둘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 사과파이는 뜨거워. The apple pie is hot. The apple pie is cold. 자, 그 사과파이는 뜨거운 거죠? 따라서 The apple pie is hot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cold는 뭐예요? 차가운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그 소년들은 공을 세게 차라고 했는데요. The boys jump the ball hard. The boys kick the ball hard. 자, 여기서 그 소년들은 공을 세게 차는 거기 때문에 kick을 정답으로 골라서 The boys kick the ball hard가 되겠죠. 자, 여기서 kick the ball은 공을 차다, 그리고 hard는 세게, 강하게가 됩니다. 자, 같이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차를 좀 마실래? 볼 거예요. Do you want some tea? 그리고 Do you want some water? 둘 중에 무엇일까요? 차를 좀 마실래? 라고 했으니까 Do you want some tea가 됩니다.
자, 이때 뭐뭐

좀 마실래? 뭐뭐좀 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죠? Do you want some 무엇 무엇 하고 음식이나 차 종류 나오게 되면 뭐 뭐를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 뮤지컬은 재미있어. The musical is sad. 그리고 The musical is interesting 나왔는데요. 자, 그 뮤지컬은 재미있어니까 The musical is interesting 들어가면 되겠죠? Interesting은 재미있는, 그리고 sad는 무슨 뜻이에요? 슬픈이니까 interesting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번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보기 보시면요. 5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th 나와 있죠? math 하면 어떤 과목이죠? 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dive는 뛰어들다, 물속으로 뛰어들다라는 뜻이 되고요. Nature 하면 자연이라는 뜻이었죠. Moon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달이라는 뜻이었고요. 마지막 cold 하면 차가운, 그리고 추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빈칸에 넣어볼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워인데요. 자, 빈칸 is beautiful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연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자연이란 단어 넣어서 5개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Math, dive, nature, moon, cold 중에서 자연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Nature니까 nature is beautiful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기에서 한번 찾아서 넣어볼게요. 그 물은 너무 차가워. The water is too 빈칸. 뭐가 될까요? 차가운 cold 골라주시면 되겠죠. The water is too cold. cold는 차가운인데요.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너무 뭐뭐한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the water is too cold 하면 그 물이 너무 차갑다란 말이 되겠죠. 자, 3번에서는 너는 수학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기에서 수학 찾아볼까요? 수학, math 나와 있죠? 따라서 do you like math? 라고 하면 너는 수학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like. 좋아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do you like math? 라고 하면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을 봐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Look at that full 빈칸 in the sky. 자, 하늘에 있는 꽉찬 무엇? moon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full moon이라고 하면요. 보름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를 봐라고 할때 우리 뭐라고 해요? Look at죠. 그래서 look at that full moon in the sky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저 보름달을 봐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너는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다라고 하는 표현 보기에 하나 있죠. 바로 dive입니다. 자, 그래서 can you dive 하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dive니까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니가 되겠죠. into the water, 물속으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can you dive into the water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do you see at the zoo인데요. 자, 여러분, zoo 하면 어디예요? 동물원이죠, 동물원. 자, 동물원에서 볼수 있는 동물들이 나와 있고요. 무엇이 보여?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대답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물은 사자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I see a 사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사자 영어로 뭐였죠? Lion이니까 I see a lion 들어가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에는 원숭이가 보여요. 자, 원숭이 영어로 뭐였어요, 여러분? Monkey였죠? 그러니까 I see a 그리고 monkey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나는 무엇이 보여요? 이번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자, 코끼리는 영어로 elephant죠? 이렇게 ph 발음을 f처럼 발음을 해서 I see an elephan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나는 코끼리가 보여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 동물은 누가 나와 있어요? 목이긴 기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린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giraffe라고 합니다.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데, I see a giraffe 라고 써주시고, 여기 F가 두 개니까 스펠링 맞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데이 20까지 50

0: 100개의 단어를 총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까지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3: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서경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20일차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30일차까지 이제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20일차까지 했다라는 건 3분의 1을 달려온 게 되겠죠.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단어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음 단어 공부하기에 앞서서 Let's wrap up day 16 to 20. 그래서 16일차부터 20일차까지 공부했던 우리 단어들 표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복습하고 문제 풀이할 때는요,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고 문제 풀고 듣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16일차부터 20일차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일차에서는요, I want to learn Italian. 나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어 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보시면 도서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 쭉 나와 있는데 친구들이 앉아서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Foreign language, 외국의 언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펭수의 모습을 보면 펭수 복장 굉장히 귀여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어 단어, word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 모습 볼까요? 우리 French,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talian, 이탈리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speak, 말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learn,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요, Spanish,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Japanese,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Practice. 자, 그 다음에 German, 독일어 공부하는 친구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 3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타내면서 나 지금 3번 repeat, 반복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차의 내용은 뭐다? 바로 언어와 관련된 표현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17일차는요, I'll have spaghetti. 나 스파게티를 먹을게. 스파게티 먹을래? 라고 해서 우리 음식점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코트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점들의 모습을 보였는데 음식점에서 쓸만한 표현들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있고요. 햄버거, 햄버거도 있고요. seafood나 noodle, 우리 해산물이나

국수도 보이고요. 3번 먹어보라고요. Free 무료라고 하면서 try 시식 시도하다 노력하다 시식해보세요 라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펭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펭수가 우리 메뉴판을 보면서 order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차에 나온 이 단어들은 특히나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자, 18일차는요, What is that? 저것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예쁜 이 밤하늘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우리 펭수가요, 열심히 이것저것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Telescope, 망원경으로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바깥에 슈팅 스타,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우리 펭수가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는 걸 보니까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net, 행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봤더니 find,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요, rough, 표면이 거친 무언가 운석인가 돌인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strange,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낯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sound,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smell,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taste, 와우, 맛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겁먹은 것 같죠? scared. 뭔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here. 자, 그랬더니 봤더니, footprint. 발자국도 보이고, 스페이스쉽, 우주선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18일차에서는 관찰할 때 혹은 관찰과 관련된 표현들을 공부했다. 자, 19일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Field Day is so much fun. 운동회는 정말 재미있어요. 라고 해서 Field Day. 운동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운동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공을요, throw, 던지고 catch,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exercise,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는 펭수 한번 볼까요? sweat, 땀을 흘리고 있고요. 여기 경주, race에 참여한 player,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통을 pass, 패스하고 있죠. 건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옆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바로 응원하는 사람들이죠. cheer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농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슛 던지고 있고요. 그다음 골 들어갔습니다. 골 득점 목표. 점수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수 득점 score. 자, 그래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거죠. 팀. 그래서 결국 경기가 끝나면 순위를 매겨서 메달을 수여하죠. 그래서 우리 19일 차에는 운동회와 관련된 표현들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부한 마지막 20일 차로 가볼까요? August is my favorite month. 8월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뭐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진 않지만 이 철자나 발음을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복습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 month 여러 가지 이제 월 달이 있는데 1월부터 보면 January, 그다음 February, 3월 March도 있고요. 4월 May, 4월은 어디 있죠? 4월 여기 있네요. April 있고요. 5월이 May죠. May. 그다음 6월, June, 7월, July. 그다음 8월은 여기 있습니다. August. 그다음 9월은 September. 10월은 October. 마지막 11월, 마지막 아니죠? 11월 November. 그다음 12월 December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공부할 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달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혹시 birthday,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 달 아닐까요? 라고 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 정리하면서 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16일차부터 20일차에 해당하는 단어들 공부했으니까 우리 문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역시나 유형 동일합니다. A번은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그리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단어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라고 할때 흔히 낼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 쓰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 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를 먼저 보고, 아, 어떤 뜻이구나라고 먼저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Find. 저희 find는요, 관찰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찾을 때 우리가 find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find는요, 우리말로 하면 찾다 혹은 발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cared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포영화를 잘 보실까요? 뭔가 무서운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는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무서운 장면이 막 나오고, 뭔가 귀신이 딱 등장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겁내고 무서워하곤 하죠. 그때 그 감정, 영어로는 scared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so scared라고 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라는 뜻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scared는 적어볼게요. 무서워하는 혹은 겁내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hear. 우리 hear는요,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인데, 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란 뜻인데, 자, 우리 hear를 공부하면서 비슷한 느낌의 단어, listen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hear는요, 귀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뭔가 들리게 될때 hear라고 한다면, listen은 무언가 우리가 듣고 싶어서 의지를 가지고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listen이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뒤에 to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 strange. 우리 strange는요, 역시나 관찰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펭수가 무언가 이상한, 뭔가 낯선 느낌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영어로 strange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strange는요,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 혹은 낯선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weat. sweat는요,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나는 게 있죠. 바로 몸에 나는 땀입니다. 그래서 땀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땀. 그 다음 6번 try. 우리 try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식점에서 쓸 때는 무료로 시식하다 할때그 시식하다입니다. 적어볼게요. 시식 혹은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 시도가 또 괄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식하다 혹은 시도하다 혹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있고요. 자, 그다음 7번 pay.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지불하다 영어로 pay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불하다. 그다음에 8번 speak. 우리 listen and speak라고 해서 보통 세트로 나옵니다. 듣고 speak 뭐 하는 걸까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speak는요,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뒤에 speak Japanese 혹은 speak Korean, 일본어를 구사하다 혹은 한국어를 구사하다라고 해서 어떤 언어를 구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음 9번 return. 우리 return은요, 자, 여러분들 도서관에 책을 빌렸다고 합시다. 빌렸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돌려줘야겠죠. 그때 우리가 영어로 return이란 말을 쓴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그 퇴식구에서도 볼수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반납하다. 답이죠. 반납하다. 혹은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month.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했었죠? 그때 우리 월, 달, 개월 영어로 month였습니다. 적어볼게요. 월 혹은 달 혹은 1개월, 2개월, 3개월 할때그 개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우리말 뜻 채워봤고요. 이제는 우리말 뜻에 맞는 영어 단어 써봐야겠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친, 울퉁불퉁한, 우리 표면이 거칠거나 울퉁불퉁하다라고 할때 영어로 rough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자가 약간 독특했어요. 어떻게 쓸까요? R, O, U, G, H였습니다. 그래서 철자와 발음 잘 기억해야 하고요. 12번, 맛이 나다, 맛이란 뜻이었습니다. 맛이란 뜻 단어 뭐였죠? 바로 taste였죠? 적어보겠습니다. taste. 그래서 이거 맛 되게 좋다라고 할 때, it tastes great, it tastes good 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번엔 감각 중에 냄새가 나다. 우리 후각과 관련된 거 바로 smell입니다. 그래서 smell. MS, MELL.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행성. 자, 우리 행성은 영어로 planet 이었습니다. 적어볼까요?
planet. 그래서 our planet이라고 하면 우리의 행성,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란 뜻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15번 주문하다, 주문. 자, 우리 음식점에서 고르고 나면 주문해야겠죠. 그래서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라는 표현 알려드렸어요. 자, 이때 order. 자, 바로 주문하다, 주문이란 뜻이고요. 16번 이해하다, 알다, understand라는 단어였죠. 적어볼게요. understand 역시나 좀 길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배우다. 자,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웠을 때, 교훈을 얻거나 어떤 뭔가 지식을 배웠을 때 우리가 learn 한다고 합니다. learn. 그래서 study라는 단어와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learn은 어떤 걸 배웠는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study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둔다. 18번, 반복하다.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거, repeat이었습니다. 그래서 repeat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19번 외국의 우리 그래서 외국의 언어 그래서 외국어를 foreign languag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foreign이요 발음이 좀 쉽지도 않지만 철자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적으셨나요? 자 for 자 여기까지 쉬어요. foreign이라고 해서 이렇게 foreign. 철자 이 부분 중요하다. 마지막 20번 단어 낱말 영어로는 word입니다. 그래서 wor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 영어 단어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자, 이제 B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연결하라고 합니다. Can I see the please? 제가 메뉴 좀 봐도 될까요? 메뉴라고 바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 고르면 될까요? 첫 번째 연결하면 되겠죠. 두 번째, I need it.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걸좀 보고 싶어요. Telescope.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다음 3번, She's a great volleyball. 그녀는 훌륭한 배구 선수야. 운동선수. 영어로 player. 어딨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다음 4번, We can go inside the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 어디 안으로? 우주선 안으로. 우주선은 영어로 바로 어디 나와 있네요? 남은 거, spaceship.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은요. He won a gold. 그는요,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In the race, 경주에서요. 그 메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C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랐으라고 합니다. pass, 건네주는 거 있었고요. cheer, 응원하는 거 있었고요. throw, 던지는 거 있었고, practice, 연습하는 것도 있었고, exercise, 운동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Kevin, 공을 던져. 자, 던지다, throw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throw the ball. 그래서 이렇게. 다음, 2번, I should. 나뭐 해야 한다? more.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practice란 단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practice. 3번, can you? 제게 me the salt, please.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건네주다. 이번엔 pass라는 표현 쓰면 되겠습니다.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다음 4번, I should. 나는 뭐 해야 한다? Every day.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해야 해. 이번엔 exercise 넣어주면 되겠죠? exercise. 마지막 단어입니다. They, 그들은 for their team, 그들의 팀을 뭐 했다? 응원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응원하다라는 che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번입니다.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 골라 쓰라고 하네요. 자, 보면요. 질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자, 생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그 생일에 맞는 단어를 넣으면 되는데, March, 3월 있고요. June, 6월 있고요. August, 8월 있고요. September, 9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y birthday is on 10th. 제 생일은 8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자, 8월은 August였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August. 다음 2번. 자, 9월 7일은 제 생일이에요. 이번에 9월이니까 September 적어주면 되겠죠. September. 그 다음에는 6월이니까 My birthday is on June. June 23rd. 자,
자, 마지막 4번은

0: My birthday is on 3월 8일이에요. 그러면 3월 March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단어의 핵심은 복습이니까 꼭 틀리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시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과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샤오미의 약진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Today's Topics 먼저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토픽은 바로 이겁니다.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Human Rights, 인권이라고 할때 항상 복수 쓰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요. Abuse라고 하는 단어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때는 인권 유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중국이 되겠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2: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0: 외교 관계가 주다 보니까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뉴스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To summon.
2: To summon.
1: Diplomat.
2: Diplomat.
1: Protest.
2: Protest.
1: To impose.
2: To impose.
1: Sanctions.
2: Sanctions.
1: Alleged.
2: Alleged.
1: Abuse.
2: Abuse.
0: 첫 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To summon. Summon somebody라고 하면 누군가를 소환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Diplomat, diplomat, 외교관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Protest, 항의 혹은 시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는 문맥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To impose, 뭔가 제재라든가 금지 조치 등을 부과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impose. Sanctions, 일반적으로 복수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수 썼는데요. 국가 간의 제재 혹은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lleged. 어떤 혐의를 얘기할 때 뭐뭐라고 주장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아직까지는 혐의인 단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lleged. 그리고 마지막은 abuse. 명사일 경우에는 abuse, 그리고 동사일 경우에는 abuse라고 쓰는데요. 지금 명사형이기 때문에 남용 혹은 학대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머리에 가지고 계시고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되겠죠.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뭐 여기서 끊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 일단 끊어놨습니다. Summon이라고 하는 말이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n protest라고 하면 항의의 표시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내 외국 외교관들을 항의의 표시로 소환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중 미국 대사라든가 그런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중국이 외국 외교관들을 항의의 표시로 소환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After. 시기상으로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0: after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뭐뭐 때문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그렇군요.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와 영국이 jointly impose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impose, 부과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sanctions, 제재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중국의 senior officials죠. high ranking officials, 고위급 당국자들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외교관을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이런 사건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after 썼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했기 때문에 소환했다. 마치 이유처럼 번역을 합니다. 아,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렇게 after를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 글을 쓴 기자가 중국이 외교관을 소환한 것이 이것이 원인이라고 확정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우선순위만 설정하는 식으로 because가 아니라 after라는 식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위 당국자들의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 이유가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human rights abuses. abuse란 단어는 보통 세 가지 종류와 많이 쓰입니다. physic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신체적인 학대, 즉 폭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verbal abuse라고 하면 언어적인 학대, 욕설을 얘기하는 거죠. sexual abuse라고 하면 성적인 학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human rights abuse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한창 서쪽에 있는 신장 지역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이런 제재 조치, 그리고 중국 측의 대응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lleged라는 단어는 혐의 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쓴 기자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한 이유가 인권 유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중국이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기자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 개념으로 안전장치를 항상 넣어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장된 인권 유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끔 번역이나 해석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품사를 바꿔보면 좋아요.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혐의를 둘러싸고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우리말로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2: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Xiaomi's Great Leap Forward. 아마 중국의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오쩌둥 중국 주석 당시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한 운동인데요. 자, 샤오미의 대약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만큼 약진했는지 내용은 봐야 되겠군요. 들어보시죠.
1: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2: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번 기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어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다.

0: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죠? 뉴스 키워드 들어봅니다.
1: Profit.
2: Profit.
1: To overtake.
2: To overtake.
1: Domestic.
2: Domestic.
0: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ofit. 이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ofit. 두 번째는 to overtake somebody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추월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Overtake somebody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 단어 더 있죠? Domestic. 두 가지 의미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라고 하는 형용사, 두 번째로는 가정에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폭력이라고 할때 Domestic Violence 많이 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여기까지가 하나의 첨커가 되겠죠. 아, Xiaomi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Xiaomi라고 하는 기업이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통 증감을 얘기하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목적에 해당하는 명사 사이에는 in을 쓰는 게 보편적이에요.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in을 쓰는데. 자, 4분기의 net profit이군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4분기 순이익이 36% 신장되었다. 늘어났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말이 36%지? 와, 한 분기에 36% 상승세면 어마어마한 거죠?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라고 되어 있군요. Overtake somebody. 바로 나왔습니다. 자, Xiaomi는 domestic rival. 자국내, 즉 중국의 경쟁사인 Huawei를 추월해서요.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Overtake somebody to become. 전 세계 소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등극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화웨이는 몇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소위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샤오미가 반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2: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0: 'Today's parents' 오늘의 표현과 패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패턴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something. 누군가를 제치고 뭐뭐로 등극하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수 있을까요? 애플은 올해 아마존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저와 함께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 1회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아! 이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시 아마존이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 시가총액 3위의 기업이다. 기억나시나요?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란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제치고 등극했다. Overtake somebody to become something.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pple has blank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blank company this year.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이 올해 초에 아마존을 제치고 진짜로 전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표현 이제는 압니다. 바로 이거죠. Apple has overtake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Apple has overtaken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2: Apple has overtaken Amazon.

0: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1: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Xiaomi vs. Huawei. 자, 이 두 기업이 대결 국면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샤오미는 화웨이에 밀려 들러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거 정말 많이 쓰죠. 기업에 밀려서 들러리 역할을 하다. 이럴 때. 자, 요 표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들러리란 말을 알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아는 표현만으로 다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문맥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샤오미는 화웨이에 밀려 들러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들러리 역할 만만치 않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영어 표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떠올리기 힘들다면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밀려 뒤에 처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누군가에게 밀리다, 뒤처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lag behind somebody. Lag behind. 이렇게 쓰거나 To fall behind somebody. 마찬가지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g behind, fall behind somebody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뒤처져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난 10년 동안이란 표현, 뭐 지난 20년 동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Over the past decade. Decade는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over the past 10 years, Xiaomi has lagged behind Huawei. 자, 지금까지 10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현재 완료형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has lagged behind Huawei, has fallen behind Huawei 라고 쓴다면 뭐 무난하고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뭔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뭔가 들러리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보조 역할을 하다. To play second fiddle. 혹은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이때 fiddle이라고 하는 말이 바이올린입니다. 소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악 사중주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되겠는데요. 제1 바이올린이 치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A plays second fiddle to B라고 한다면 A라는 사람 혹은 기업이 B라는 사람 혹은 기업에 밀려 뒷전에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오늘 나왔는데요. 두 번째 표현은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 모두 다 들어오시죠.
2: 오버 더 패스트 데케이드 샤오미 해즈 래그드 비하인드 화웨이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
0: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

0: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등려 표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Today's expressions,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1: To impose sanctions.
2: To impose sanctions.
1: Human rights abuse.
2: Human rights abuse.
1: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2: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1: To lag behind somebody. To fall behind somebody.
2: To lag behind somebody. To fall behind somebody.
1: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2: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뽑아 영어 뉴스 그리고 영자 신문을 듣고 읽을 때 꼭 알아야 되는 표현, 패턴 그리고 비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피해가 되겠는데요. 일본은 올림픽 준비에 몇 가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은 뭘까요? 바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물론 당연히 여기 The Olympics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생략한 경우가 되겠군요. 일본은 이번에 올림픽에 있어서 외국 팬들, 즉 관람객들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ed or postponed.
2: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0: 자, 오늘 올림픽 관련해서 일본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분위기도 나와 있고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살펴보겠습니다.
1: To ban.
2: To ban.
1: Spectator.
2: Spectator.
1: Opinion poll.
2: Opinion poll.
1: To postpone.
2: To postpone.
0: News keywords 첫 번째 단어입니다. To ban. Ban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an something. 바로 쓰거나 ban somebody from 그리고 ing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spectator. Spectator 관중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pinion poll. Opinion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poll, 설문조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키워드, 이 주제에서 마지막 내용이죠. To postpone, postpone, 연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뭔가를 미루다 혹은 연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일본의 올림픽 관련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제목을 보면 foreig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뭐 마찬가지 의미로 쓴 겁니다. 뭐 요즘에 foreign이란 말 자체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근본적으로 foreign은 너랑 나랑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politically correct한 표현, 듣기에 좋은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International spectators. 즉 외국인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바로 금년 하계 올림픽이죠. 도쿄 올림픽이 7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작년이었죠. 한번 연기되었던 도쿄 하계 올림픽 이번에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그렇군요. Public concerns. public이라는 얘기는 이제 국민, 대중을 얘기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Opinion polls show 혹은 according to opinion polls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 대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복수로 많이 썼는데 요즘엔 다 단수 취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half of가 나오면 역시 once,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본 국민들의 절반이 once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이렇게 되어 있죠. Wants the games to be cancelled or postponed. 근데 to be가 빠져도 다 알기 때문에 종종 생략하는 경우죠. 자, 이번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혹은 연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는 계속 강행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론은 대체로 꼭 해야 될까? 그게 능사일까라고 하는 와중에 일본 정부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 관람객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결정으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죠.
1: 재팬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ed or postponed.
2: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0: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은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이라고 되어 있군요. 숫자 앞에 over가 나오게 되면 more than이란 개념이니까 브라질에서 daily, 하루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날 중심으로 봤을 때 브라질에서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만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1: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2: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0: 역시 이 기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표현,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뉴스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봅니다.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Hard hit.
2: Hard hit.
1: To contain.
2: To contain.
1: Breaking point.
2: Breaking point.
0: 첫 번째 뉴스 키워드는 the death to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라고 하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The number of death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death toll 사망자 수가 되겠고요. Hard hit 세게 맞은 겁니다. 큰 타격을 입은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Hard hit. To contain.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이런 식으로 억누르다, 억제하다, 막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reaking point. 한계점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Breaking point.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발생한 하루 3,000명이 넘는 사망자 관련 이야기인데요.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잘라야 되겠죠? 아, 브라질의 일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겼습니다. 자, 숫자가 얼마를 넘기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삼총사가 있죠? top, surpass, 그리고 exceed라는 단어입니다. top, surpass, exceed.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데이

0: 달리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는데 그렇다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As the hard hit country. 바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the country니까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struggle to contain a surge of cases. 그렇습니다. Infection cases가 되겠죠. Contain, 억제하다, 억누르다. 자, 감염자 사례가 지금 늘어나는 surge, 급증 사태를 막기 위해서 struggle. 지금 안간힘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Struggle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make an effort,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Contain, 역시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나올 때 뭐 발발을 막다라든가 확산을 억제하다라고 할 때 항상 함께 쓰는 사총사 동사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Contain, curb, 그리고 rein i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tem. 요 네 단어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ontain, curb, rein in, stem, a surge of cases. 근데 이 사례는 말이죠.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Push to가 되겠군요. 이렇게 감염자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도 여러 개 없는데 계속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2: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0: 투데이 parents, 오늘의 패턴 그리고 표현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말이죠. To be hit hard by something 혹은 somebody 이렇게 되어 있군요. Be hit hard, 세게 맞다라는 개념이니까요. 뭔가로 인해 큰 피해를 입다, 타격을 입다, 그리고 직격탄을 맞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이번 경제 위기에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직격탄이라고 할 때 direct shooting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To be hit hard. 자, 일단 경제 위기는 an economic crisis 정도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뭐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자, 경기 침체는 an economic crisis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An economic crisis, 경기 침체죠. A financial crisis, 금융 침체가 되겠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lower income people, 그 ER을 빼도 괜찮긴 합니다. Low income people이라고 하면 소득 자체가 낮은 거죠. 근데 lower는 상대적으로 낮은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둥글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고령자라고 할 때 all people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늙은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All the people이라든가 elderly people이라고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도 low income보단 조금 부드럽게 lower income people이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혹은 the lower income class. 중산층은 어떻게 쓸까요? Middle income, 그냥 아니면 the middle class. 그리고 고소득층은 high income이나 higher income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blank by this economic crisis. 자, 가라안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뭘까요? Be hit hard.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정말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그래서 be hit hardest 정말 많이 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the hardest hit country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자, 이 표현 먼저 들어봅니다.
1: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2: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0: 또 다른 대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Be hit hard.

0: be hit hardest. 이런 표현 말고도요. The lower income class blank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blank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대체로 맞을 것 같습니다.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이번 경제 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표현도 들어보시죠.
1: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2: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도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COVID cases are still growing.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사례가 계속해서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억 2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와우, 1억 2천만입니다. 예방접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는군요. 이런 가운데 상황을 얘기할 때는 아까 브라질에서 본 것처럼 as라고 하고 문장을 쓰거나 with 그리고 phrase, 구문을 쓰면 되겠는데요. 1억 2천만을 넘어섰다. 숫자가 얼마를 넘어섰다. 기억나시죠?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조작업은 혹은 구호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억 2천만을 넘었군요. 일단 감염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mpacted cases나 그냥 infections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병을 얘기할 때 case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이 돼요. 사례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환자라고 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 환자라고 할 때 cancer patients라고도 쓰고요. cancer cases라고도 씁니다. 물론 people living with cancer라고도 쓰기는 하죠. 그러니까 infected cases는 감염자 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냥 애초에 그냥 infections 이거 자체가 감염자 수를 얘기하니까요. 숫자가 얼마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to surpass, to top, to exceed 숫자가 나오거나 to reach more than something. reach는 얼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more than을 써야 뭐뭐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has surpassed, has topped 120 million.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infections라고 쓰거나 impacted cases라고 쓰거나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has exceeded 1억 2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예방접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예방접종을 알아야죠. 예방접종은 vaccin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I was vaccinated 라고 하면 난 예방접종을 받은 거고요. vaccination.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A race against time이거나 A race against the clock. clock을 쓸 때는 더를 써줘야 됩니다.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the clock.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이렇게 쓰면 훌륭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문장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120 million,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2: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120 million,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0: Today's expressions.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중요한 표현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하시죠.
1: Opinion poll.
2: Opinion poll.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To push to breaking point.
2: To push to breaking point.
1: To be hit hard by.
2: To be hit hard by.
1: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0: Against the clock.
1: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the clock.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 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그리고 글러브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과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Today's Topic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이렇게 되어 있군요. 경제 회복 아닌 건 알겠는데, 자그마치 규모가 3조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3천조가 훨씬 넘는 금액의 경기 부양책을 중요한 건 고려하고 있답니다. 항상 이런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하고 있다가 아니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1: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2: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0: 자,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Sweeping.
2: Sweeping.
1: Boost.
2: Boost.
1: Inequality.
2: Inequality.
1: To finance.
2: To finance.
1: Corporation.
2: Corporation.
0: 첫 번째 나온 오늘 키워드는 스위핑이라는 얘기죠. 스위핑은 이렇게 쓸어 버리는 거죠. 한 번에 일소하는. 그래서 전면적인 광범위안이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Project, Policy, Plan. 이런 쪽과 항상 함께 오는 단어인데요. Sweeping 알아두시고요. Boost 끌어올리다, 신장시키다, 북돋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특히 경제를 부양하다라고 할때 Boost 많이 씁니다. Inequality라고 되어 있군요. 불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nequality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o finance 자금을 대다라고 할때 씁니다. Finance가 금융 재정이란 명사로도 씁니다만, 역시 동사로 쓰면 어디에 자금을 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Corporation, 기업이라고 할때 씁니다. Corporation. 자,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 어떤 내용인지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 팀이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라고 되어 있군요. Economic package가 되겠습니다. 역시 sweep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항상 함께 오는 단어는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collocation이라고 해서 연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오면 나중에 영어가 참 편해집니다. 자, 자그마치 와우, 3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3조 달러나 되는 돈을 예산에 책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to boost the economy. 첫 번째가 이겁니다. boost 끌어올리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고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Narrow란 단어도 썼고요. Bridge, 다리를 놓는다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reduce란 단어, 그리고 close란 단어도 썼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 격차, 불균등 혹은 불평등을 해소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여기서는 조금 전에 청취를 들으셨을 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may란 단어 들으신 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in part이란 단어 요거 들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표현들이 전체적인 정확성을 올려줍니다. In part이라는 얘기는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계획은 be financed in part through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음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100%의 재원이 아니라 일부 재원을 tax increases, 세금 올리는 거니까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증세의 대상은 corporations and the rich, 기업과 부자들. 다시 말하면 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세를 인상하는 증세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댈 수도 있다예요. 이때 매일 들어야 됩니다. 동사를 못 들으면 문장이 해결이 안 되지만 조동사를 못 들으면 결국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can be면 할 수 있다. may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증세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취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캐치할 수 있는가가 청취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may in part, boost narrow, 그리고 정확한 금액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들어보시죠.
1: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2: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아, 양날의 검이군요. 그죠? 양날의 검이잖아요. A double-edged sword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생명을 구합니다. 바로 이 마스크와 장갑이 말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오염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2: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News keywords.
1: Disposable. Single use.
2: Disposable. Single use.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0: Landfill.
1: Landfill.
2: 자, 첫 번째 단어는 dispos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일회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sposable plastics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다른 말로는 single-use란 말도 씁니다. Single-use plastics 혹은 chopsticks 쓰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to end up in something.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다라고 할 때 end up in 알아두시고요. 자, landfill이라고 되죠. landfill,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landfill,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disposable masks and gloves,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부가 되겠습니다. single use,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은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ut they a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크죠. 이 마스크와 장갑이 전 세계적으로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라고 되어 있군요. end up in 장소가 나왔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이 많은 경우 결국 쓰레기 매립지 혹은 바닷속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꿀팁 하나 드립니다. 오늘의 영어 꿀팁인데요. landfill이라는 매립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는 매립되지 않습니다. 예, garbage is not buried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를 매립한다라고 할 때 be buried를 쓰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가정용 쓰레기의 80%가 혹은 90%가 매립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be buried를 쓸 것 같지만 영어로는 go to landfills라고 쓰는 거죠. 매립지로 향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Garbage goes to landfills. 그게 매립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결코 be buried 쓰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죠.
0: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3: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2: Today. 패턴과 표현을 담고 있는 today's parents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to end up in 다음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to end up in 장소. 조금 전에 보셨죠?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다. 결국은 결과적인 용법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가정용 쓰레기의 약 80%가 매립된다. be buried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일단 가정용 쓰레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정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garbage, 그리고 waste라면 가정용 쓰레기는 네, 잠시 후에 나옵니다. 가정 쓰레기, household garb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을 쓸 땐 ends up in을 쓰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냥 가정용 쓰레기의 80%가 그냥 매립됩니다 라고 할 때는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goes to landfills 라고 쓰시면 됩니다. goes to landfills. is not buried. 그건 안 되겠고요. 자,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3: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2: 자, 조금 전에는 이제 end up in 장소라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다라는 표현을 봤다면 이번에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남선녀 열상 가운데

가운데 약 4쌍이 결국 이혼한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가 채 조금 안 되는데 30%를 넘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얘긴데요. 일단 선남선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남선녀라는 영

0: 얘기할 때몇 명당 혹은 몇 건당 몇 비율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뭘까요? Nearly four out of ten marriages 혹은 nearly four in ten marriages end up in divorce. 이말 자체가 선남선녀 10쌍 가운데 약 4쌍이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망내린다라고 할때 쓰는 영어적인 표현인 거죠. 요거 참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걸 못 쓴다? 그거는 좀 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겠죠.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간단합니다. 모든 결혼의 약40% end up in divorce.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2: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Economic Stimulus Plan in South Korea' 미국만이 나름의 경제 회복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영어로 쓰면 좋을까요? 자, 먼저 피해를 입은이란 표현 알아야 되겠고요. 자영업자란 표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말 많이 쓰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또 나름 맛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to be hit hard 한방 세게 맞는 거죠. to be hit hard 쓸수 있겠고요. 자영업자라고 할 때는 스스로를 고용했다라는 개념으로 the self-employed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요. The self-employed 혹은 self-employed people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영업자의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것이 봉급생활자 혹은 임금생활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age earners라고 쓰시면 됩니다. wage가 임금이기 때문에 wage earners 혹은 반대말은 self-employed people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때는요, 비상사태에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다라는 개념으로 An Emergency Relief Fun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n Emergency Relief Fund. 자, 기본적인 블록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누구에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has provided emergency relief funds. 여러 차례니까요. For self-employed people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간단합니다. Provide emergency relief funds. 그 대상은 For self-employed people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자, 들어보시죠.
1: The government has provided emergency relief funds for self-employed people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2: The government has provided emergency relief funds for self-employed people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0: 오늘 중요한 표현들을 동시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To narrow economic inequality.
2: To narrow economic inequality.
1: Disposable. Single use.
2: Disposable. Single use.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1: An emergency relief fund.
2: An emergency relief fu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MP3라든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하게 되고요. 뭐 당연히 운동하러 가는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살이 찌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체중 증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토픽입니다. Weight gain during pandemic. 아,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나와 있군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weight gain, weight loss라고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감량을 얘기하는데요. gain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2: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0: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단어가 있지요. 자, 어떤 단어일지 News Keywords 들어보겠습니다.
1: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2: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1: In effect.
2: In effect.
0: 처음 키워드를 들으실 때 이렇게 길게 나오는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Shelter in place order 라고 되어 있군요. Shelter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helter in place order 라고 하면 자택 대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명령이 주마다 혹은 도시마다 떨어지게 되면 웬만하면 여권 속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자택 대기 명령을 stay at home orders 라고 하니까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In effect. 우리가 effective라고 하면 효과적인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좀 그 의미가 아닙니다. In effect라는 얘기는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현재 시행 중인 혹은 발효 중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Most Americans say 일단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S가 두 번에 겹쳐서 나오면 물론 끊어서 얘기할 때는 most Americans say 분명히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빠르게 얘기할 때는 한번 조금 긴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ost Americans say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중, 몸무게에 있어서는 요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New Year's Resolutions라고 하는 새해 결심, 매년 세울 때 가장 위에 있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Lose Weight,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팬데믹이 일단 우리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new study found that, 혹은 according to a new stud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according to a study를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a study found, says, reveals, shows, indicates, suggests 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according to를 쓰든 아니면 그 문맥에 맞는 동사를 쓰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새로운 한 연구에 따르면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이렇게 되어 있군요. an average of 평균 얼마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gained. 조금 전에 이제 타이틀에도 이제 weight gain. 그때 gain은 명사로

0: 쓰였는데요. 지금처럼 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살이 찌다라고 할 때 gain weight이라고 쓰거나 혹은 put on weight을 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put on을 쓰잖아요. 그죠? 마치 살을 옷처럼 우리 몸에 두른다라는 개념으로 뭐 gain weight 혹은 put on weight인데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파운드를 쓰죠.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을 씁니다만 1파운드가 이제 454g이기 때문에 흔히 헬스장 같은 데 가면 11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5kg짜리거든요. 22, 그게 10kg짜리가 되겠는데요. 대략 2파운드, 0.9kg 정도 매달 평균적으로 살이 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When shelter in place orders were in effect.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상 발효되었을 때 말입니다. In effect 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법이 발효되다 혹은 시행에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take effect, 그리고 come into effect, 그리고 go into effect.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어떤 법이라든가 정책이 is in effect 라고 하면 발효 중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2: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0: 오늘 두 번째 토픽인데요. 바로 콜로라도라는 곳에서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shooting rampage, 이것이 총기 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좀 내용이 조금 표현도 어렵고요. 그리고 알아둬야 될 단어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2: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0: 미국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참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이고 표현도 참 다채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1: Shooting rampage.
2: Shooting rampage.
1: To open fire.
2: To open fire.
1: Mass shooting.
2: Mass shooting.
1: To be prone to.
2: To be prone to.
1: Rage.
2: Rage.
0: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키워드는 shooting rampage란 말입니다. Shooting rampage. Rampage가 광란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막 몽둥이를 갖고 뛰어다니면서 창문을 깨고 이런 모든 행동을 rampage라고 하는데 shooting과 함께 붙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 됩니다. To open fire. 자, 요거는 이제 화재를 불러일으키다 혹은 방화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set fire라고 씁니다. Set fire. Open fire는 발포하다. Mass shooting. 위에 나와 있던 shooting rampage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총기 난사. To be prone to. 그 다음에 항상 나쁜 일이 나옵니다. 이런 나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나쁜 일에 당하기가 참 상대적으로 쉬운 이라고 할 때 to be prone to.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Rage. 분노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Road rage라고 하면 도로 위의 분노니까 보복 운전을 얘기할 때 쓰는 것처럼 r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여기서 잘하면 되겠군요. 경찰이 단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0: opened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lead somebody, 그 다음에 to do something이 되겠죠. 21세의 남성으로 하여금 콜로라도의 한 슈퍼마켓에서 도대체 무엇이 총기를 발포하도록 이끌었을지에 대한 단서. 다시 말하면 21세의 남성이 콜로라도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발포한 그 motive, 동기에 대한 단서를 경찰이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Killing 10 people, 10명이 사망했습니다.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여기까지가 해야 되겠죠. 이때 이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로 발생한 deadly,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가 아틀란타의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총기 난사였습니다.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용의자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Prone to sudden rage, 갑작스러운 분노, 즉 툭하면 욱하는, 심심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2: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0: 자, 오늘 Today's Parents,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과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be prone to something bad, 뭔가 나쁜 일을 당하기가 쉽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툭하면 욱하는, 즉 갑작스런 분노 표출을 쉽게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be prone to sudden rage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볼 문장은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그럼 일단 발생하다라는 생각이 날 텐데요. 먼저 지진이란 표현도 알아보죠. 지진은 an earthquake.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빈번하게 발생하다라고 할 때는 to occur frequently.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진이 occur frequently in Japan.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를 써야 될까요? Japan is, 이제 우리가 알죠? prone to earthquakes.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을 당하기 쉬운 나라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본에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요 표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같은 의미로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인데요. 이번에는 Japan is an earthquake blank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마찬가지죠.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예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은 지진 다발 국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다발 국가든 아니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든 이때 국가나 장소가 주어로 나왔을 때 be prone to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요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 Japan is prone to earthquakes.
2: Japan is prone to earthquakes.
1: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
2: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
0: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도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weight gain and diet. 평생의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체중 증가와 다이어트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 일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두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0: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The number is growing. 즉, the number of people is growing을 쓰거나 아니면 a growing number of people is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두 가지 표현을 알면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먼저 체중 감량을 하다라고 하면 lose weight 그리고 shed weight.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동사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중이 늘다, 살이 찌다 할 땐 gain weight 혹은 put on weight을 썼다면 lose, shed weight 둘 다 꼭 반대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하다 할 때 go on a diet. 그래서 우리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그죠? I will go on a diet from tomorrow. 이렇게 쓰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할 때 a growing number of people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a growing number of people을 조금 더 줄였으면 more and more people 혹은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변화를 얘기할 때 go on a diet를 쓰죠. go on vacation 이렇게 쓰는 것처럼 go on strike 파업하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근데 현재 하는 상태라면 비동사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500 people are on a strike. 현재 파업 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be on a diet를 쓰면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최고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자,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뭘까요? 최고의 다이어트, the best diet 이렇게 쓰시거나 the best way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칼로리 섭취를 줄이다, to cut 혹은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intake는 안으로 넣는 거니까 섭취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적게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blank fewer calories. 자, intake가 섭취라는 명사라면 섭취하다. 당연히 take in 쓰면 되겠죠.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자, 이 두 가지 표현 합해서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2: More and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표현들을 엮어서 정리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 들어보시죠.
1: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2: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1: Shooting rampage. Mass shooting.
2: Shooting rampage. Mass shooting.
1: To open fire.
2: To open fire.
1: To be prone to.
2: To be prone to.
1: To lose weight. To shed weight.
2: To lose weight. To shed weight.
1: To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2: To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0: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몇달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0: 막상 퇴임하고 나니까 언론 매체에게는 큰 타격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나라의 수도, The National Capital, 과연 어딜까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첫 번째 토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스 엑시트 앤 뉴스 레이팅스. 여기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이번에 역시 백악관을 나갔죠. 즉 퇴임한 이후에 과연 뉴스의 시청률 그리고 구독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2: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0: 자, 이번 기사에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그리고 단어가 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News outlet.
2: News outlet.
1: Presidency.
2: Presidency.
1: Mainstream.
2: Mainstream.
1: To plummet.
2: To plummet.
0: 첫 번째 표현은 news outlet이란 말입니다. Outlet. 물론 우리가 콘센트 같은 것도 outle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매장도 아울렛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 언론 기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esidency. 자, President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죠. Presidency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Mainstream이라고 합니다. 주류라고 하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주류, 본류를 Mainstream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딴 데로 뻗어나가는 지류를 가지 지자를 써서 branch streams라고도 합니다. mainstream, 뭐 주류에 편입되다라고 할때도 go mainstream이라고 해서 형용사로도 많이 쓰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plummet. 자, plummet. 뭔가 수치가 곤두박질치다, 급락하다, 폭락하다. 아마 그럴 때 50% 정도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plummet.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요네 가지 표현 염두에 두고요.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자, 이때 into라고 하는 녀석이 참 관건입니다. 일단 뒷부분을 보니까 post-Trump 시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럴 때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into라고 하면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란 측면에서도 그만큼 그 시간을 접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라고 하면 포스트트럼프 시대에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한 지두 달째라는 거죠.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여기까지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 audience 그리고 the readership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덜을 쓴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덜을 썼다는 얘기는 뒤에서 강하게 한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청크를 끊을 때는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여기까지 한 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우리 성우분들이 읽어주실 때도 여기서 아마 살짝 끊으실걸요. 이런 청크 단위로 듣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언론 매체에서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확보했던 audience라는 얘기는 시청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readership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매체가 이제 뭐 TV 쪽도 있겠지만 또 언론 그 신문이라든가 지면 쪽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확보했던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했던 시기가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당연히 he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참 혼란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참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계속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Popular. 인기 있는 이라고

0: 보셔도 되겠는데요. 파퓰러가 무조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popular culture, 인기 문화가 아니죠. 대중 문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popular는 the public, 국민, 대중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popular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a popular anti-government rally라고 하면 인기 있는 반정부 집회가 아니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반정부 민중 골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opular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주류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이 plummeted, 급감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맥에서는 popular, 인기 있는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2: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자, capital city는 수도를 얘기하는데요. New Delhi라고 하는 인도의 수도가 가장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2: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0: 자, 인도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기가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 키워드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표현입니다. 들어보시죠.
1: Polluted.
2: Polluted.
1: In a row.
2: In a row.
1: To be home to.
2: To be home to.
1: Contaminated.
2: Contaminated.
0: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luted. Polluted. 오염된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Pollution. 오염이고요. In a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ow는 이제 열을 얘기하는 거죠. 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n a row라고 하는 말은 연속해서라고 해서 특정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be home to 주어는 당연히 이제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뭐 the city라고 한다든가 서울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China라고 한다든가 장소가 나오는데요. Be home to가 나오면 그 뒤에 사람이 나오든 아니면 무생물이 나오든 뭐뭐가 위치한 곳이다. 즉, 뭐뭐가 있는 장소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Contaminated. Contaminated. 오염된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수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핸드는 건네주는 거니까요. 인도의 뉴델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군요. For the third year in a row. 아,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For the third year in a row. 연속해서 3년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에서는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나오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반복하는 미학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polluted 그리고 contaminated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땐 오염된이라고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도의 경우에는 is now home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소위 50대 오염 도시들 가운데 자그마치 35개의 도시가 위치한 곳, 바로 인도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정말 오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고 또한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뉴 델리,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2: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0: 투데이's parents. 오늘도 역시 패턴과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죠. In a row라는 의미인데요. For the third year in a row. 3년 연속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은 이제 서수로 썼잖아요. For the third year. 근데 요거를 For three years in a row.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수를 쓸 때는 3년째니까 단수로 쓰셔야 되겠고요. Three를 쓰게 되면 당연히 years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요거 했었잖아요. 미세먼지라고 할 때는 fine dust 익숙하죠? 그럼요. 하는 만큼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미세먼지 fine dust 비상저감 조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이기 때문에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역시 기억나실 겁니다. 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얼마 동안이나요? For the second day in a row 라고 하거나 For two days in a row 둘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또 다른 표현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blank day. 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For the second, 그렇죠? Straight day 혹은 consecutive day.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For the second straight day, 이틀 연속으로. For the second consecutive day. 이것도 in a row와 마찬가지로요. 서수 말고 기수로 쓰셔도 괜찮아요. For two straight days 혹은 for two consecutive days.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요 내용도 들어보시죠.
1: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day in a row.
2: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day in a row.
1: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straight day.
2: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straight day.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 작성 그리고 들어보기, 말해보기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당연히 for가 아니고 against니까 for를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fight for something은 뭐뭐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the fight against something은 뭐뭐 퇴치를 위한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요거 해결을 위한 싸움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 많은 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갈 것 같고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지구 온난화, 예, 글로벌 워밍인데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주범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요 두 가지 표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워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라고 하면 climate change. 그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0: 현상, 피나미넌의 원인 가운데 주요 원인이 뭘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The main cause.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 다음 표현을 봐봐야 되겠네요. 소매를 걸어 붙이다. 이거 아시죠? 저는 항상 이제 소매를 걷고 강의를 하는 습관인데요. 자, 말 그대로 roll up one's sleeves. 복수 쓰셔야 됩니다. 팔이 이제 우리가 두 개니까 to roll up one's sleeves 라고 쓰시거나 소매를 걷어 붙이다 라는 의미를 따져보자면 뭔가를 뭔가 본격적으로 하다, 더욱더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o step up efforts 쓸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노력하다 할 때 make an effort 이란 말 쓰죠. make an effort. 그리고 이 노력을 박차를 가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tep up one's effort 혹은 efforts 아니면 one's efforts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step up 요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보셨다? 방금 보셨죠? 요겁니다.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Contribute to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일조하다, 기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전치사는 똑같이 to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때 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덜을 쓸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A major contributor는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편이죠. 반면에 덜을 쓰게 되면 단연 첫 번째 원인인 겁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제1의 원인이 이거다라는 개념으로 덜을 쓰는 거니까 그 차이는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CO2,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2: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CO2,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0: So,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더 중요한 표현들을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News outlet.
2: News outlet.
1: In a row.
2: In a row.
1: To be home to.
2: To be home to.
1: To roll up one's sleeves. To step up efforts.
2: To roll up one's sleeves. To step up effort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흙탕물이 막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앞이 더 뿌얘질 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근거 없이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때로는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문제 두 문항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복습한 다음에 남은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주어나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한 번만 딱 더 들어봐요. 자, 이랬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요 주어 자리에 덜렁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주어 수러를 갖추고 있는 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대절이 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의문절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는 if나 whether절도 명사절이다 그랬는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절은 if절일까요? whether절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그렇지. 둘 중에서 whether가 훨씬 쓰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whether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어가 있다고요. 자, 보어 자리에도 떨렁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주어 수러를 갖춘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 명사 자리,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들어가면 되겠죠. 대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if랑 whether절 중에서는 어느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둘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whether절을 강력 추천합니다. if절은 비추. 그래서 아, 여기에 whether절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 이제 풀어도 되겠죠. 자, 괄호 안에서 지시하는 부분을 찾아보랍니다. 갑시다. 1번. How we conduct this campaign is very important. 그랬습니다. is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앞에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 명사절을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된다 그랬죠. 의문절이 주어 자리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왔네. 그럼 해석해 보세요. 주어니까 것은,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conduct, 실행하다 이거예요. 이 캠페인을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is very important,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2번 갈까요? 문장에 주어를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Whether the movie is successful depends on its marketing. 그랬어요. Depend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얘가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on은 전치사죠. 근데 전치사는 혼자 못 써있는 다음에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Its marketing, 마케팅에 달려있대요. 뭐가? 아이고 쌤, 앞에가 주어 부분이군요. 그렇지. 주어 자리, 명사 자리. 맞아요. whether가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 아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if절은 주어 자리에 못 오지만 whether 자리는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whether the movie is successful. 해석은 뭐라 그러지? whether니까? 그치, 뭐뭐인지, 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 영화가 성공적인지는, 그 영화가 성공적일지는 depends on its marketing.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케팅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마케팅이 뭐예요? 막 뭐 관련해서 이벤트에서 상품도 주고요. 아니면 광고도 막 내보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됐죠? 3번 갑시다. 문장의 내용상의 주어를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It is a form of sexism 이라고 해서 이 sexism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A form, 한 가지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성차별주의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뭐가? 안 나왔죠? 얘는 뭐예요? 뭐야, 자리만 차지했잖아. 그래서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도 부르고 우리 교재에서는

형식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얘를 형식상의 주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진짜 주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 아, 이게 뒤에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의 답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주어 자리, 누구 자리, 명사 자리. 명사 자리를 대절이 이끌 수 있습니까? 아예 당연하지. 대절이 대표적인 명사 자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We think,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Boys should hide their emotions. 남자 아이들은 감정을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성차별주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아유 뭐 어? 사내 자식이 울고 그러면 써?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뭐 남자는 울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것도 성차별주의의 일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성차별주의의 일종입니다. 뭐가? 아 여기서부터가 다 주어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남자 아이들은 should hide their emotions. 자기의 감정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자, 4번 갑시다. The thing I hate about this area is that the streets are always so crowded. 그랬어요? is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보어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달에요. 뭐라는 건지.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해요. 그럼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보어 역할은 누가 한다? 명사가. 그러면 요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절 자리. 대시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당연하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을 대시 이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은 뭐예요? 앞은 주어겠죠. The thing. 어머 쌤 근데 주어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기억나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기로 했어요. I hate about this area.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요. 그게 뭐래요? That the streets are always so crowded. Crowded가 막 붐비는 거거든요. 거리가 너무 항상 붐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거,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계속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이 문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is입니다. 응? 뭐라고요? Almost a miracle. 거의 miracle이니까 기적입니다. 아이고, 뭔지 보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왔어요. 그럼 앞은 뭐예요? 에이, 뭐기는 주어겠죠. 주어 자리 누구 자리?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대시 이끌 수 있다. 100번쯤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요? 뭐뭐라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타드가요. Manage to finish his project. Manage to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까스로 뭘 해내는 거예요. 가까스로 그의 프로젝트를 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is almost a miracle. 거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바로 가도 괜찮겠죠? The question. 자, 문제는요. is입니다. 응? 뭐라고? 그럼 이제 뒤에 뭐인지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고요.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 자리고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whether가 이끌 수 있어요? 아, 이끌 수 있다 그랬죠. if도 되나? if는 비추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냐면 Austin이 can compromise. compromise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어스틴이요. 어떻게 하는 거? 화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그게 문제래요. 누구랑?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어볼까요? With his teammates. 그 자기의 팀 동료들과. 괜찮습니까? 다시. 자, 문제는 뭐냐면요. Whether Austin can compromise with his teammates. 어스틴이 자기의 팀 동료들과 잘 화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괜찮죠? 3번. Whether the law should be changed is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그랬어요. is입니다. 응? 뭐라고?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는 뭐예요? 뭐긴 주어겠네. 주어 자리 무슨 자리? 명사절.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요. 웨더가 이끌 수 있다 그랬어요? 아, 된다 그랬지. If는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if가 이끌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whether, 뭐뭐인지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 법이요. should be changed. 아, 쌤, be PP니까 수동이죠. 그렇지?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is the subject. 그게 바로 주제라고요. 뭐의 주제예요? of ongoing debate. ongoing이 계속되는 이었잖아요. 계속되는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jec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지난 시간에 막 복습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subject가 어떤 그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상이란 뜻도 있고 공부할 때 내 관심의 대상,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이란 뜻도 있고 또 이렇게 토론할 때 그 대상, 주제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대상, 그렇지, 국민, 신하라는 뜻도 있고 또 실험을 할 때 그 대상, 그치,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뜻들이 다 별개 별개가 아니고 잘 보면 중심 의미를 핵심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여기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4번 갑시다. How we can convince others to join our team is our main concern. 그랬어요. is입니다. 응? 뭐라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해요. 앞자리는 그럼 주어 자리구만. 주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명사절? 주어 명사절 자리를요. How 의문사가 이끌 수 있어요? 아이고 당연히 된다 그랬죠. 해석해보세요. 뭐뭐인지는 이렇게 되겠다. How we can convince. convince가 막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지. 근데 누구를요?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근데 남들에게 뭐 하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convince는요. 목적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서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에게 to join our team, 우리 팀에 합류하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이 is our main concern,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좀 어렵죠? 다시 할게. 일단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 convince란 아이는 목적어 투부정사가 와서 목적어한테 투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팀에 합류하라고 설득할 것인가? 그것이 is our main concern,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 혹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대절, 의문절, 웨더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요. 이어지는 문제 또 풀어볼게요.

예전에 무슨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음악에 아무 구간이나 틀어놓는다는 거죠. 자다가 이렇게 깨운대요, 매니저분이. 그럼 일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그 중간부터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식해서 기억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말 누르면 바로 반응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반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요 절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속으로 약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정말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야 명사절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지금 조금 듣기 힘들더라도 계속 같은 얘기 하자고요. 또 나왔어요. 목적어 역할을 한 명사절이래. 지금 몇 번 하는 건지 몰라. 그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띡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주어 서술어를 갖춘 뭐가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올 수 있겠어? 불러보세요. 대절. 또. 그치.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 의문절, 또 if나 whether가 이끄는 절, 이거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다른 곳에서는 if가 참 별로 환영을 못 받았죠. 주어 자리에 가서 자기가 주어 절을 이끌려고 그랬더니 야, 너 가, 막 이러고 보어 자리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 넌 별로 추천 안 해, 막 이러고

근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요, if가 자유롭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개다쓸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완전 똑똑한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쌤, 근데요, 목적어는요,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 부사 대절도 있고 또 결과에 부사절 대절도 있고 하여간 얘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나라에서 딱 얘네들이 이런 거죠. 야, 너 양심적으로 이번엔 좀 빠져라. 너다 차지했잖아. 그래서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대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문사절은요? 아, 이건 괜찮아요. 의문절은 쓸수 있어요. 자, if나 whether 중에서는 또 누구? 약자가 if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야, 너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 풀어보고 오셨으니까 저도 연결해왔거든요.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Mr. Carson은요, asked, 물어봤습니다. 응? 물어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목적어가 두개 오거든요. 자기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을이니까 무슨, 그치,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Who broke the chair? 누가 의자를 부셨냐? 이거를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아, 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올수 있죠. 올수 있다니까. 자, 2번이요. I used to tinker with used computers to learn how they worked. 그랬습니다. 자, used to가 들어가면 뭐뭐 하곤 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랬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tinker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막 어설프게 손대고 만져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어설프게요. With used computers. 이건 뭐예요? 사용된 컴퓨터니까 중고 컴퓨터네. 그쵸? 중고 컴퓨터를 갖다가 조작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 왜 이렇게 만졌어요? 우리 이렇게 남아도는 to 부정사는 위에서로 해석했죠.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에이, 맨날 learn, 배우다라고만 하지 말고, 배워서 결국 알게 되는 거죠? 알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알기 위해서, 뭘? 아이고, 쌤, 뭐를 아는지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에 how 의문사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How they worked,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선생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used computers, 중고 컴퓨터겠죠. 그러면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죠. 기계가 일하는 거 우리 뭐 한다 그러지? 작동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작동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I used to tinker with used computers. 제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만져보곤 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how they worked. 그 중고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됐죠? 3번. At that time, 당시에. I didn't know.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니? 뭘? 아, 여기서부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요. 당연히 대절 올수 있죠. Duane was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 이건 쉬운데? 두번안 해도 되겠다. 4번 바로 갈게요.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우리 there is, there are, 중1, 1과에 나와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떤 증거인데? 와, 쌤,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그럼, to determine. determine이라고 하면 알아내다란 뜻이 있거든요. 알아내는, 알아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자, 뭐를 알아내는데요? If the treatment works. treatment라고 하면 치료고요. 치료가 일한다. 이상하다. 그러면 치료가 작동한다. 이상하다. 기계나 이런 거는 이제 작동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료라는 말이 오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 효과가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알아내는데 뭘 알아내니?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어절이고요. 그렇지.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고요. 목적어 명사절 자리를 if가 이끌 수 있습니까? 된다 그랬잖아요. 해석은 인지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그 효과가 치료가 있는지를 알아낼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B번 봅시다. 괄호 안에서 지시하는 부분을 찾아보랍니다. 자, Becca wondered. Wonder라고 하면 궁금해하다 이거잖아요. 이거의 목적어를 찾으래요. 뭘 궁금해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목적어 역할이고, 그러니까

명사절이구만. Which medicine, 어떤 약이요? Was th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하면 되겠고, 쌤, 목적어 자리 명사절을 의문사가 이끌 수 있습니까? 아이고, 된다 그랬잖아요. 쌤, which라고 하는 의문사가요, 이렇게 명사랑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된다니까. 이거 중1 때 배웠죠. Which color, 어떤 색이 좋아? Which subject, 어떤 과목이 좋아? Which medicine, 어떤 약이 좋아? 이럴 때 이렇게 의문사 was나 which는 명사랑 결합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what과의 차이가 뭐였지? 그치, 얘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약이 한 10종이 있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이럴 때 쓰는 의문사였어요. 자, 2번 갑시다. John insists that. 자, John이 주장을 합니다. 뭘?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목적어고요. 그렇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명사절이고요. 목적어 명사절을 대시 이끌고 있습니다. 완벽하네. He really saw a UFO. 자기가 진짜 UFO를 봤다. 근데 언제? Last night. 지난밤에 UFO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괜찮죠? 3번. Ryan asked me, 또 나왔다. Ask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어본다고요? 자, Ryan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Who should be in charge of the cooking?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뭐뭐를 담당하다 이거거든요. 자, 누가 요리를 담당해야만 하는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고 쌤, 이만큼이요. 뭐뭐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인데 의문사 후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요거 하나는 꼭 외워두세요. Be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이거는 꼭 외우기. 자, 4번 갑시다. The jury has doubts. 자, 배심원이란 뜻입니다. 배심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아이고, 쌤, 이거 전치사 아닙니까? 그렇지. 전치사는 혼자 못 써 있는다면서요?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이 전치사의 목적어 부분이고요. 목적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절 자리. 전치사 목적어 자리를 whether절이 들어가서 메꿀 수 있어요? 아이고, 된다니까요. Whether the witness's testimony is true. Witness라고 하면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의 testimony, 증언이에요.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심원이 누구예요, 배심원? 여기 이제 판사님들이 쭉 앉아계시고 뭐 피고 또 원고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배심원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증거랑 재판 과정을 본 다음에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이게 jury, 배심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하는 증언, testimony, 법정 관련된 단어들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편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C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거 넣어보랍니다. 아이, 쉽지 뭐. Kevin wondered. Kevin이요, wonder니까 궁금해했대요. 뭘?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절이에요. I w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뭘 줬나. 그게 궁금한 거지. For our anniversary. Anniversary가 뭐예요? 아니, 기념일이에요. 우리의 기념일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건지를 케빈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내용상 뭘 줬을까 궁금한 거니까 what이 들어가는 게 괜찮겠고요. 쌤,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고 목적어 명사절 자리에 what 의문사절이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 괜찮으니까 썼지. 됐죠? 자, 2번이요.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뭘? 그럼 여기서부터 목적어절, 목적어절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올 겁니다. The problem requires immediate action. 그 문제가 immediate action, 즉각적인 행동, 조치라는 뜻이에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쌤, 목적어 자리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that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기 that을 썼습니다용. 완전 잘했네. 됐어요. 자, 3번도 봅시다.
My friends argued. argue가 뭐냐면 둘이 막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언쟁하는 게 argue예요. 제 친구들이 언쟁을 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알고쌤 전치사는 혼자 못 써 있으니까 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명사절 자리입니다. 맞아요. We should see a movie. 영화를 봐야 되냐 아니면 go bowling. 볼링을 치러 가야 되냐 이걸 놓고 언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인지 아닌지를 놓고 했으니까 인지 아닌지? 이거 뭐가 이끌더라? 그치, 웨더가 이끌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웨더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도 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The guide told us 그랬어요. 자, 그 가이드, 안내원이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아이고, 너도 전치사구나. 그럼 똑같이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 혼자 못 써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The temple had been built. Temple이라고 하면 사원이잖아요. 그 사원이, been built라고요? DPP, 수동이네.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박스에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how를 썼는데 how 들어가는 게 진짜 괜찮아요? 일단은 명사절 자리에 how가 이끄는 의문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쓴 겁니다. 쌤, 만약에 이 자리에 how가 아니고요. when 쓰는 건 어때요? 언제 그 사원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왜 how 하셨어요? 지금 선택제 남은 게 how밖에 없으니까 여기 다른 의문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의문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절이 뭐가 있나? 대절도 되고 의문사절도 되고 if, whether절도 된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조금 더 자격이 까다로웠죠? 그래서 의문사절이나 아니면 whether절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 우리 오늘도 고생했다. 그쵸? 그래서 같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가 권해준 Part 2라는 노래 들으면서 숙제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 가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더군요. 나의 마음이 어떻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더군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이란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진짜 마음 아픈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하루라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시간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모두한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우리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노래도 들으면서 숙제도 확인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권해주는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너무 우울한 노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 신청해주는 곡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우울한 노래 아니면 우리가 성향이 비슷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나? 뭐 어쨌건 자 이제 머리 좀 식혔으니까 명사절 동격의 명사절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앞에 나왔던 명사절이랑은 또 살짝 성격이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동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명사, 예를 들면 the idea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 그 내용이 뭔데? 모르잖아요.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the news, 그 소식, 소식의 내용이 뭔데? 아무래도 풀어서 설명해줘야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풀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같다. 이거를 한자어로 동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동격이에요.

그런데 이 동격의 자리에요. 주어 수러를 갖춘 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절은 동격 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사랑 동격인 절이니까 무슨 절이겠어요? 아, 동격의 명사절이겠구만. 됐습니까? 그럼 동격의 명사절을 누가 이끄느냐? 그걸 누가 이끄냐면, 아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대시 이끌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 대스니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접속사 대. 우리 접속사에 대한 성격을 배웠어요. 뭐라 그랬지? 얘는 야, 나는 접속만 시켜줄 거야. 너네들이 나머지 알아서 해. 이런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뭔가 필수 성분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문법책에서는 완전한 절이다라고 기술하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풀세트로 다 갖춰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쌤쌤쌤 그러면 앞에 명사를 풀어서 설명하는 동격은요. 이 대절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엄청 많아요. 뭐 있는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앞에 삐리리 이야기해놓고 야, 근데 그거 이런 거야. 너 몰랐지?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게. 컷만 찍고 그냥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 한 다음에, 잠깐만. 너못 알아들었니?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줄게. and나 or를 이용해서 뒤에 다시 이렇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자, 또 있어요. 아, 너 혹시 못 알아들었니? 내가 다시 풀어서 설명할게. 라고 동격을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단어라든지. 그럴 때에는, the film 하고, 그냥 이렇게 제목을 써주면, 얘가, 아, 이 영화가 이거구나. 라고 우리 금방 알잖아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격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해당하는 표현 혹시 뭔지 아세요? namely, that is,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namely, that is, 이런 말을 집어넣기도 해요. 자, 지금 이건 외워야 될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고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건데, 같이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자, 우리한테 동격 관계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The court, 그 법정에서요. accepted, 받아들였대요. 뭐를? Courtney's claim, 코트니의 그 주장을 받아들였답니다. 쌤, 얘가 무슨 주장했는데요?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그 claim의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아, 쌤, 그럼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격. 근데 그 뒷자리에 뭐가 왔어요? 주어도 오고 동사도 왔네? 쌤, 절이 왔구만요. 그렇지, 동격절. 근데 명사랑 동격이니까 동격의 무슨 절? 명사절. 동격의 명사절을 누가 이끌 수 있다고요? 대시.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Her rights were violated. 그녀의 오른쪽도 이르지 말고 권리란 뜻이에요. 그녀의 권리가 violate은 침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were violated. 수동이니까 뭐예요? 침해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요. 다시 붙여줄까? 자, 법원은 코트니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That her rights were violated. 그녀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죠? 2번 가봅시다. The idea that all people are inherently equal must be understood. 그랬어요. The idea, 생각이래요. 어? 무슨 생각인데? 풀어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격이에요. 근데 아이고 동격 자리에 주어 수러 다 왔네 절이 왔군요. 동격의 명사절입니다. 자, 동격의 명사절을 대시 이끌 수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부터 괄호 열면 되겠네.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are inherently equal 어떻다고요? Equal 평등하다고요. 그럼 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본래 타고나기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유 이제야 겨우 괄호 닫았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뭐예요? 요 부분이에요. Must be understood. 그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Be understood니까 이해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원에 왔더니 문장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대요.

당연하죠. 언제까지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 단계 여러분이 도약해야 될 텐데 다시 해드릴게요. The idea that all people are inherently equal. 모든 사람들이 원래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기까지 주어 must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3번도 가봅시다. We have the belief.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응? 뭘 믿는데? 내용이 뭔데? 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격이고요. 동격 자리에 뭐가 주어수로 다 왔네. 동격의 명사절이에요. 동격의 명사절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대시 이끌고 있어요. 아이고, 잘했다. We can mak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라고 하니까 차이를 만드는 거죠. 차이를 만든다는 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어봅시다. In our students' lives, 우리 학생들의 삶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의 내용이구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유, 어렵지만 잘했어요. 4번, 4번. They disagree with the idea. Disagree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gree가 동의하는 거니까 disagree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들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응? 생각의 내용이 뭔데? 좀 풀어줄래? 그래서 어떻게 써요? 똑같아요. 동격이에요. 동격인데 그 자리에 절이 왔어요. 그래서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한 거고 동격의 명사절은 누가 이끈다고요? 접속사 대시 이끈다고요. That money results in happiness. Result in이란 표현은 꼭꼭꼭 기억해두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결과를 낳다. 뭐라고? 어떤 결과를 낳다. 돈이 행복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이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A번에서는 아, 동격의 대절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동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대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다른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격 관계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이게 실제로 독해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1번, Astronomy or the study of the stars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그랬어요. 자, has existed. 존재해 왔습니다. 아이고,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을까? For thousands of years. Thousands of가 수천 년의 이런 뜻이죠. 수천의 이런 뜻이니까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이 주어예요. 근데 실제 이게 시험에 나왔다 칩시다. 딱 봤더니 astronomy. 모르는 단어야. 어떡해, 나 이거 틀렸나 봐.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너 어렵니?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콤마 찍고 or를 이용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놨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단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얘를 몰라요? 아니, 그럼 무시하세요. 얘로 가지고 하면 돼요. The study of the stars, 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그것이 존재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그럼 이제 알겠죠.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거 천문학 아닌가? 그치. 그럼 astronomy가 무슨 뜻이에요? 천문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콤마 찍고 and나 or를 통해서 동격 표시한다 했던 게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2번 갑시다. Fittingly, he was born in Finland, the land of a thousand lakes. 그랬습니다. Fittingly니까 적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fit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fit, 뭐 옷이 fit이 좋으시네요. 이럴 때 fit이라고 하는 게 잘 맞는, 적절한 이란 뜻도 있었고 내 몸이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ittingly는 뭐예요?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했죠. 뭐 어쨌든 간에 그가 핀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핀란드가 어딘지 잘 몰라요. 핀란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콤마 찍고 뒤에 풀어놨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동격 표시의 방법입니다. The land of a thousand lakes. 천 개의 호수의 땅. 그 핀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적이다. 천 개의 호수가 있는 땅. 자, 3번 갈게요.
friends of mine. 자, 제 친구 두 명이에요. 근데 namely John and Bob are starting a band. 그랬습니다. 내 친구 두 명이라 그러면 내가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라고 풀어놨네. 얘는 대놓고 namely 즉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네가 얘네라고요. 그 두 명이 존과 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괄호로 묶은 부분이 동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명의 친구가요. 밴드를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The meaning of the word love is as subject as they come 그랬어요. Subjective as they come 그랬습니다. 자, subjective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아, 이게 주관적인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주관적인. 근데 as they come 놓고 조금 당황했었죠. 쌤, 뭐뭐만큼 그들이 온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매우 뭐뭐한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막 주관적인 요소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한 최대로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매우 뭐뭐한이라고 해석하는구나. 됐죠? 자, 그러면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그것이 is입니다. 어때요? As subjective as they come. 아주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단어가 곧 뭐예요? Love죠. 아, 쌤 지금 그냥 요렇게 해서 풀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the film 하고 나서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딱 하면 아, 그게 영화 제목. the novel 하고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하면 그게 책 제목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갑시다.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보랍니다. 나는 시내에서 큰 불이 났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이고, 뉴스의 내용이 뭐예요? 큰 불이 났다. 그러면 일단은 뭐를 먼저 써줘야 돼요? The news란 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뉴스의 내용을 풀어서 표현할 거죠. 뭐가 필요해요? 동격의 저를 이끄는 대시 필요하네. 그 다음에 큰 불이 있습니다.이니까 There was a big fire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saw the news.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어? 뉴스의 내용이 뭔데? That there was a big fire downtown. 시내에 큰 화재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이죠. 자, 2번 갑시다. 로빈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강한 신념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이 동격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뭘 먼저 쓸까요? 강한 신념, a strong conviction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얘의 내용을 풀어쓰기 위해서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누가 필요해요? 대시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동격의 내용이 뭡니까? 해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아, 쌤, 그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단대요. 그러지 말고. Make it 이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누구 응원할 때 You can make it.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He can make it. 요렇게 해주면 되겠구만.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Robin은요. has a strong conviction,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의 내용이 뭡니까? that he can make it, 자기가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이에요. 3번. 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사실의 내용이 뭐라고요?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래서 얘 둘이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써요? 사실이란 말을 먼저 쓰면 되겠다. 사실이니까 the fact 하면 되겠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 동격절을 누가 이끌 수 있어요? that이 이끌면 되겠고 그 that 뒤에는 그의 이름이 명단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His name was not on the list 하면 된다고요. 자, 이것이 surprise 놀라게 했어요. 누구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 fact that his name was not on the list. 그의 이름이 명단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surprised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우리가 챔피언전에서 다툴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가능성이 있대요. 상당한 가능성. 내용이 뭔데? 우리가 챔피언전에서 서로 겨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 쌤, 그러면 일단 상당한 가능성이란 말을 먼저 써야 되겠네요. 아, 가능성 뭐지?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그냥 chance라고 하는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상당한 가능성, a good chance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의 내용을 풀어주니까 동격에 뭐가 필요해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가능성의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챔피언전에서 다

붙을 수 있다, 겨룰 수 있다 이거죠? We will compete. Compete. 원래는 경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 됐구만. 이어볼게요. There is a good chance. 아주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의 내용이 뭡니까? That we will compete in the championship. 우리가 챔피언전에서 겨루게 될,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표현 앞으로 한 10번 넘게 다시 나올걸요? 그때 모르면 진짜 저 화낼 거예요. There is a good chance that 뭐뭐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격의 대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인지, 또그 이외에 동격의 명사구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공부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는 영어의 진짜 큰 산을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특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요.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긍정 주문이에요. 뭔가 강의에 마무리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저희 긍정 주문에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선생님이 고3 때,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 소위 말하는 야자라고 하죠.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맨날 밤 11시까지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남아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종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종소리가 울리지 않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긍정 주문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란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애들이 다들 멈칫해서 놀라기도 하면서 되게 찡했던 거지.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친구들의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막 글썽이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진짜 엉엉 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왜 울어? 하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했던 굉장히 재미난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수험생활 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다 같이 울컥해서 울고 웃는 모습을 봤을 때, 다 힘들구나.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내가 제일 힘들지.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나 자신도 수고했다. 내 친구한테도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을 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유형들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건데, 9번부터 12번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다양한 유형의 틀, 어떻게 생긴 아이들인가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제목으로 갑니다. 교재 62쪽까지 오셨네요. 자, 봅시다. 제목입니다. 제목은 주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실제로 상위권 오답률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잡아야 되는 유형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대단한 아이들을 막 던져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단서들. 뭔 얘기냐면 바로 요거 한번 보세요. The emerging power shift.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내려 가면서 계속 단어의 무게를 느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무게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Emerging. 새롭게 등장한대, 등장. 자, 그리고 shift. 이동까지 한대.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 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내용의 전개 방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동되고 있어. 그 이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등장. 짜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얼마나 중요한 구간입니까? 중요해요. 등장하고 있어요. 권력의 이동이 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존의 권력은 어떠했고, 이게 변화한 모습은 어떠한지 그 전후를 살펴주면 내용이 완성되겠다. 그치? 좋습니다. 자,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이동, 그리고 그 권력 이동에서는 더 작고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 그냥 사람들로 갑시다. 더 작고요. 주변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are gaining, 얻고 있어요. More visibility and voice. Visibility는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고, voice는 목소리, 발언권이잖아요. 즉, 더잘 눈에 보이게 되고 있고, 더 발언권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은 얘가 주어, 동사 되겠죠. 특히나 중요한데,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중요하대. 누구한테?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와 청소년, 즉 젊은이들한테 특히나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 문장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잘 잡아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정리 바로 하고 가지요. 권력, 이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누구한테 중요하다? 아이,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아이와 청소년이 원래는 더 작고 더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얘네가 더잘 보이게 되고 얘네가 더 발언권을 얻게 되었구나. 즉 권력이 아이와 청소년에게로 이동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러 갑시다. If we look at children and youth through the lens of digital media,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아이와 청소년을 바라본다면, 자, 근데 렌즈가 뭐니, 얘들아? 렌즈가 뭐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 또 동그라미 쳐주셔야죠. 그쵸? 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아이와 청소년을 들여다보면은 we have a population. 뭐가 보입니까? 뭐가 있어요? 인구 집단이 있어요. 인구 집단 있습니다. 근데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받아왔답니다. Be subject to는 무언가를 받다란 뜻이니까. 뭐를 받아왔냐면, 더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control, 통제를 받아왔대. 즉, 역사적으로 통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이동 전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치? 통제를 받아왔구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
And the kinds of information is social communication, 정보와 사회적 소통인데, 즉, 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통제를 받아왔답니다. 즉, 기존에는 통제를 받아왔는데, 이 디지털 미디어로 이

해서 권력을 얻게 되었나 봐. 요 정도로 또 흐름 잡아 가실 수가 있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권력의 이동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떠했다고? 기존에는 통제를 받아왔답니다. 뭔가 제도적인 통제, 체계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까 눈에 보이는 거,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즉, 이 아이들이 볼수 있는 거, 아이들이 발언권을 낼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어른들이 정해줬다, 뭐, 이 정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치? 기존에는 통제를 받아왔어. This is one reason why. 이것이 한 가지 이유랍니다. 우리 그냥 This is why.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또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The Alchemy라고 하는 것은 마법 같은 결합. 이게 연금술이란 뜻이 있잖아. 연금술. 금을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법 같은 결합이다. 요 소리예요. 자, 무엇과 무엇의 마법 같은 결합입니까?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의 마법 같은 결합이 has been distinctive. 독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라고요. 의미 있는 거라고요. 지금 뭐랑 뭐가 결합했어요?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와 청소년으로 권력이 이동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덕분인 거야? 디지털 미디어 덕분인 거야. 그치? 자, 이거 덕분에 기존에는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권력이 이동이 된 것이겠지,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은요, disrupt, 방해하다,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혼란에 빠지게 했답니다. The existing set of power relations, 기존의 권력 관계, 누구와 누구, 성인 권위와 그 다음에 젊은이들, 즉, 어른이 갖고 있었던 권위, 그리고 이 젊은이, 청소년들, 그 기존에 있었던 권력 관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렸대.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얘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에 권력 관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렸구나. 그 권력 관계를 바꿨구나. 해당하는 내용 되겠다고요. 좋습니다. 기존의 권력 관계는 어땠죠? 통제를 받았어. 누가 통제했어? 어른이 통제했어. 근데 그게 이제 이동을 할 거라고요. 그쵸? 자, 봅시다. 자, while, 뭐뭐, 이지만. 많은 연구들입니다.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매체에 대한 많은 연구는요. 수십 년 동안 have stressed,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이 젊은이들의 지위인데, 어떠한 지위를 강조해 왔습니까? competent, 유능하면서, full, 완전한 social subject,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조를 해 왔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점점 더 insist, 주장까지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이러한 관점을. 그러니까, 연구에서 계속 강조를 해 왔거든? 강조는 해 왔지만,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한 시대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해야 된다.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연구에서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요 흐름이 되겠지요. 그치? 자, 그럼 다시. 이게 지금 이동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청소년을 어떠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유능하면서 완전한 사회적 주체다. 요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막간에 문법 갈게요. 지금 주장하다, insist라고 하는 동사와 목적절, 대절이 나왔는데,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란 해석이 되지요. 따라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가 여기 생략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이동한 거야? 어떻게 변화한 거야? 자, 이제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존재다? 유능하고 완전한 사회적인 주체다. 이러한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까지 오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봤더니 not only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부터 보시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not only가 뭐뭐뿐만 아니라란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문장이 앞으로 나오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치? 도치까지 챙겨주시고 지금 어떠한 또 단서 나옵니까? must 나오죠? 뭐뭐 해야 한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우리가 뭐 해야 할뿐 아니라 청소년을 갖다가 여기는데 legitimate 무슨 뜻이에요? 정당한.
정당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자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또한 뭐도 해야 됩니까? Recognize them, 그들을 갖다.

가 인정도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뉴 미디어 변화의 잠재적인 혁신가이자 추진가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결국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의 구체적인 버전 아니겠어요? 청소년들. 이제는 통제받는 대상이 아니라 유능하고 완전한 사회적인 주체야. 다시 말해서 정당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디어 변화에 있어서 잠재적인 혁신가이자 추진가이기도 해. 뭔가를 혁신하고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 존재라고요. 더 이상 가만히 수동적으로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괜찮죠? 그치? 그럼 다시. 권력의 이동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중요한 내용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제 선택지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목입니다. 선택지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1번 갈게요. Strict media regulations, 엄격한 미디어 규제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탈락이지? 지금 미디어 규제.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 아예 탈락이에요. 2번 갈게요. Youth empowered. Empowered.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우리 in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다가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갖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empower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청소년이 권한을 부여받았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청소년, 그치? 권력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Shifting dynamics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에서, 즉,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한 시대에서 shifting dynamics, 변화하는 역학관계, 이동하는 역학관계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짚을게요. 자, dynamics라고 해서 이거 지문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해설지를 봐도 역학관계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 dynamics, 얘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변화하는 힘이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힘이 있는 관계를 갖다가 역학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권력이 이동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완전 중요한 핵심어들로 선택지가 잘 만들어졌죠. 그치?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The decline of youth influence in digital gaming media. 디지털 게임 매체에 있어서 청소년 영향력이 감소했다고요? 완전 탈락이다, 그쵸? 4번 갈게요. How to restrict, 제한하는 방법이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입니까? 얘도 아니잖아, 그치? 자, 5번 갈게요. From hierarchy to interaction, 위계에서 상호작용으로. 지금 뉴 미디어에서 성인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지금 어른들이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청소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요 지문에서는 우리 단어의 무게를 느끼는 연습을 좀 본격적으로 해봤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첫 번째 문장이었죠. 자, 어떠한 표현들 나왔었지? 새롭게 등장하는이라고 해서 emerg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해서 shift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관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렸다에 해당하는 disrupt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도 눈에 띄게 살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must,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러한 단어들의 무게를 느끼고 내용 전개 방식까지 예측하고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과거의 정보와 사회적 소통의 종류에서 통제를 받던 아동과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게 되면서 성인의 권위와 청소년 간의 기존 권력 관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이자 뉴 미디어 변화의 잠재적 혁신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이 제목에 쓰인 어휘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년 권한을 부여받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역학관계. 이 단어의 쓰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거겠죠. 예전에는 내가 TV를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결국 어른들이 틀어놓은 채널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도 뭐 신문의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토론회 같은 데든지 거기에 사설을 기고하는 사람이라든지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었단 말이야.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도 인터넷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기사를 보면서 관점들을 비교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기도 하지요. 그치? 아니면은 SNS 같은데 게시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챌린지라든지 밈 같은 것을 만들면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기도 하지요. 그치? 이제 주체가 되었다고. 유능하고 완전한 사회적인 주체가 되었다고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지문이었거든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10번 갑니다. 또 오랜만에 어법 문제 연습하러 왔어요. 자, 얘는 소재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큰 덩어리로 5개 어법 항목으로 나의 원을 또 늘리러 가보겠습니다. In the forest, 숲에서. There are unwritten guidelines, 글로 쓰이지 않은, 즉 암묵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tree etiquette, 에티켓이 뭡니까? 예절, 규범, 따라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 같은 거 아니야? 즉 나무가 따라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있다고. 어디에? 숲에. 좋아요. 뭐에 관한 글이에요? 숲에. 나무들이 따라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에 관한 글이에요. 그쵸?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숲에 있는 나무들. 얘네가 따라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These guidelines, 이러한 지침들은요, lay down이라고 해서 내려 놓는 거잖아. 자, 이렇게 내려놓는다, 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lay down, 규정한답니다. 자, 이러한 지침들은 무엇을 규정을 하냐면은, 자, 첫 번째, the proper appearance for upright members of ancient forest. 자, 단어 어려운 쓰임에 너무 당황하지 마셔요. 자, 무엇을 규정한답니까? 고대 숲에 upright라고 하는 거는 똑바로 선 거잖아요. 이렇게 올곧게, 꼿꼿하게 선 거잖아요. 똑바로 선 구성원들의 적절한 외관, 즉 나무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도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acceptable forms of behavior, 허용되는 행동 양식, 즉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도 규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밑줄 한번 가볼까? acceptable, 허용되는, 허용할 수 있는 형용사죠. 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허용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구,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가볍게 오케이가 되는 거라고요. 저 이따 여기에 나무를 하나 그려줄 거라서 조금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형용사의 명사구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다시. 자, 이러한 나무를 위한 지침은 나무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따라야 한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This is what a mature, well-behaved seasonal tree looks like. 자, 단어 조금 어려운데 괜찮아.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well-behaved는 나무가 지침을 잘 따른 거니까 제대로 자랐겠지. 성숙한, 제대로 자란 계절 나무가 생긴 모습입니다. 제대로 자랐으면은 그러한 외관, 그러한 행동 양식을 따랐겠구나. 요 정도. 좋습니다. It has a ramrod straight trunk. 대쪽같이 꼿꼿한 trunk. 뭐를 가지고 있어요? 줄기. 자, 일단 나무에 모양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뜯어볼 거거든요. 이 지침을 잘 따른 나무는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첫 번째는 트렁크, 나무의 줄기 되겠습니다. 꼿꼿한 나무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규칙적이고 질서 정연한 나무 섬유의 배열이 있습니다. 즉 나뭇결이 이렇게 쫙쫙 규칙적으로 잘나 있다고. 괜찮지요? 나무 줄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리고 the root, 두 번째로 뿌리 갑니다. 뿌리는요, stretch out evenly. 고르게 뻗어나가 있어.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 사방으로 고르게 뿌리가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aches down into the earth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있는 땅 속까지 뻗어나갑니다. 자, 지금 2번. reaches에 밧줄 되어 있는데 앞에 end 있습니다. 또뭐 물어보는 거야? 병렬 구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무엇의 병렬입니까? 일단 주어는 the root. 동사 누굽니까? 첫 번째 동사 자리에 stretch 나왔습니다. end가 두 번째 동사 연결하는 건데, 글쎄, 주어가 the root라고 해서 s 붙은 복수 명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얘도 복수 동사 형태를 써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ES를 빼서 rich라고 바꿔줘야겠네. 답 바로 찾았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에 풀었던 어법이랑 똑같은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주어 동사 찾기, 병렬 구조 파악하기 또 정답으로 냈어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번이요. 얘는 주어 동사 찾기에 병렬 구조 파악하기. 저번 시간에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줄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물어보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나무의 모양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일단 나무의 줄기는요. 이렇게 똑바로 올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뭇결도 질서 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뻗어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땅속에 있는 풀이는 고르게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자, in its youth,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나무가 성장 중인 겁니다. 자, 그러할 때 나무는요, had narrow branches, 그 가는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지들? extending sideways from its trunk, 그 줄기로부터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는 줄기들이 있기는 있었대, 있었는데, 글쎄 그 가는 가지들은요, branch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 가는 가지들은요, died back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 가지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나무가 seal them off라고 해서 그 가지들을 갖다가 seal off, 봉인을 한 겁니다. 봉인하는 게 뭐니? 쫙 붙여가지고 꽁꽁 싸매는 거지, 그치? 그 가지들을 갖다가 봉인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Fresh bark and new wood. 자, fresh bark, 신선한 나무 껍질과 new wood라고 해서 이때 우드는 목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즉, 새롭게 나무 껍질 같은 거를 자라게 하면서 그 가지들을 갖다가 다 봉인을 한 거예요, 그쵸? So that, 그래서. So that을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란 해석도 있지만 그래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what you see now, 너가 지금 보는 것은 a long smooth column, 길고 매끈한 기둥입니다. 길고 매끈한 기둥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좋습니다. 3번, what it seems, 또 물어보네. 내 원에 있는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치? 자, what it seems, 또 물어봐요. 자, 뭘 판단해야 됩니까? what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뒤에 동사 있는 걸로 봐서는 주어 자리. what은 명사절이 이끈다 그랬잖아?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뒤에 뭐가 없니? C에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가 지금 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쵸? what이 잘 쓰였다. 3번 뭐 물어봤어요? what의 쓰임 물어봤어요. 자, 여러 번 복습했으니까 조건은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다시.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너가 지금 보는 것이 길고 매끈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나무 줄기 나왔고 뿌리 나왔고 이제 위에 있는 가지와 잎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살피러 갑시다. 자, only way, 뭐뭐 할 때에만, 뭐 할 때에만 you get to the top, 그 꼭대기, 윗부분에 올라갈 때에만 do you see?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구조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only when, 뭐뭐 할 때에만, 근데 only가 들어간 덩어리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잖아? 그럼 또 도치 일어난다?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일반 동사 see이기 때문에 조동사 두의 활용형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너가 꼭대기에 도달할 때에만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습니까? symmetrical crown, 대칭적인 crown, 왕관이지. 나무의 왕관 같은 게 뭐야, 얘들아? 그게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 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을 갖다가 수관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대칭적인 가지와 잎 덩어리들을 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4번 formed의 밑줄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가는 거지? 지금 대칭적인 수관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이게 형성이 된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튼튼한 가지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앞선 대칭적인 수관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과거 분사 PP가 수식하는 거 괜찮니? 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는 형성이 된 거니까

형성이 된 거니까, 즉 대상이니까, 수동의 의미 관계 가지니까 PP 쓰는 거 괜찮다고요. 그치? 자, 뭐로 형성된 수간이라고요? 튼튼한 가지들. 근데 이 가지들은 angling upward, 위로 angle, 비스듬하게 뻗어나가 있답니다. 위로 비스듬하게 뻗어나가 있어요. 뭐처럼? arms, 팔처럼. 근데 어떤 팔처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진 팔처럼.

그쵸? 좋습니다. 4번 뭐 물어본다고요? 앞선 명사구를 PP 덩어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성된 수관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 관계 가지니까 괜찮다고요. 좋습니다. An ideally formed tree such as this. 이처럼 이상적으로 형성된 나무는 can grow very old, 매우 오랫동안 자랄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다고요. 좋아요. 우리 뭐 살펴봤죠? 이렇게. 가지와 잎이 대칭적으로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린 것처럼 뻗어져 있다고요. 그치? 그리고 이러한 나무는 오래 살수 있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5번 어법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 Similar rules, 비슷한 규칙이 hold for는 적용되다란 뜻이에요. 어디에도 conifer, 침엽수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무엇을 제외하며, 즉 예외가 하나 있나 봅니다. 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the topmost branches,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이 should be horizontal, 수평이거나 all bent, 구부려져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약간 구부려져 있어야 됩니다. 침엽수에는 이 규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즉 나무의 종마다 다른 규칙도 존재하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5번 갑니다. slightly라고 해서 약간이란 뜻을 가진 부사죠, 부사. 부사 밑줄도 우리의 원 안에 있는 어법입니다. 그쵸? 자, 부사. 잘 쓰였니? 얘가 뭐 하고 있니? 수식하고 있어. 뭐를 수식하고 있어? 아래로. 아래로란 뜻을 가진 downward라고 하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어.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요. 아주 빠르게, 매우 열심히. 이게 다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도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5번도 괜찮게 잘 쓰였구나. 뭐 물어본다고? 부사의 부사 수식. 그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침엽수의 경우에는 맨 꼭대기의 가지들이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구부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10번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 스윙트 정리 가자면 아주 기본적인 거. 또뭐 물어봤다고? 주어 동사 찾기. 거기에 더해서 병렬 구조 파악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법 문제라고 찾아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모든 독해 문제를 할 때, 모든 문장을 만날 때 계속 연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우리 모의평가에서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줄기예요. 연습 가져가 주세요. 자, 봅시다. 주어 in the roots가 복수형이고, stretch out과 e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 이루므로, reaches를 reach로 고쳐야 된다. 복수 형태의 동사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일치까지 챙겨가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 무관한 문장으로 왔는데, 사실 이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쉬워야 되거든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선생님이 유형 설명할 때도 말을 해줬는데 얘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쵸? 근데 답 찾기는 괜찮았다. 이 무관한 문장을 골라내는 것 자체는 괜찮았으나 일단 지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 인정. 그래서 내신 대비까지 가져가는 친구들이라면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문 되겠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나오네요. 이 철학자는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란 뜻이지, 그치? 기술을 갖다가 뭐라고 여겼냐면, bringing forth라고 해서 앞으로 끌고 나오기, 앞으로 이끌어내기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끌어내기라고 여겼답니다. 다시 말해서, something that produces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로 여겼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점은, 딱요 문장 하나만 줬다. 그러고 바로 1번 동그라미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갑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글쎄 기술을 bringing forth 앞으로 갖고 나오는 거,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라고 여겼구나. 요거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기술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앞으로 이끌어내기. 앞으로 무언가를 끌어내는 거라고 여겼다고요? 좋습니다.
Interestingly enough, 매우 흥미롭게도 the Latin combinations, 라틴어 조합이지요. 그러니까 the word production, 생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라틴어 어원을 살펴봤더니 얘랑 얘가 조합이 됐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또한 일컫는답니다. 자, 무엇을 일컫냐면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bringing forward. 아, 그 어원에서 살펴봤더니 pronoun forward, 앞으로란 뜻을 가지고 있고, 자, nusseru라고 해서 얘는 to lead,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 뭐니? 얘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 아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가리키더라. 그 어원을 살펴봐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지요, 그치? 2번 문장가요? Technology then, 그렇다면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앞 문장이랑 연결되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deeply connected to,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어원을 살폈을 때에도 결국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를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만들어내는 거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지식을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다. 요 소리예요. enhance to. 자, 따라서. 이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얘 뭡니까? 인식론이란 단어입니다. 자, 인식론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인식 이런 단어 나오면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잖아요. 이 인식론이 무엇인지, 인식이 무엇인지는 글쓴이가 뒤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 써줄 거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치? 따라서 무언가를 생산해낸다? 지식을 생산해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얘는 뭐랑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인식론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요 내용까지 지금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때 우리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가져가자라고 했었냐면, 인식이라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무언가를 판단하여 아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 저 무언가를 판단하여 아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인식론이거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답은 3, 4, 5번 중에 있을 거거든요. 자, this is not only because 이것은 뭐 때문만은 아니냐면 이런 단어의 쓰임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의 단서가 될수 있거든.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금 not only 다 왔죠. 그러고 5번 문장에 뭐가 보여요? also 보여요.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와 유사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이기도 하다라고 내용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5번의 연결이 더 긴밀해지는 거거든.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뭐 때문만은 아니냐면 더 관리적인 교육적 기술. 갑자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얘들아. 갑자기 관리적이다라 얘기를 하면서 교육적 기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기술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 teaching and learning이니까 교수 학습에 사용이 되는 거야. 갑자기 교육 얘기한다더라.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교육학적인 거, 그리고 관리적인 갑자기 뜬금없는 소재들이 등장을 시키죠. 요것 또한 함정입니다. 지금 어떤 함정 쓰고 있습니까? 갑자기 새로운 분야의 소재를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상하다. 벌써 여기서부터 의심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해. 갑자기 왜 교육 얘기를 하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게 함정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분야의 소재를 등장을 시킴으로써 무관한 문장인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결이 깊어요. 자, 이 문장을 왜 등장시켰는지는 같이 읽으면 살펴봅시다. 자, 이것은 뭐 때문만은 아니냐면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더 관리적인 교육학적 기술이 자, bring it them. 그것들과 함께 뭐를 가지고 와? 도구를 가지고 와.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교육적 영역에서 efficiency, 효율성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결국 이 교육에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아까 also가 들어가 있었던 5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기술이 지식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교육에서 사용이 될때 온라인 강의라든지 자동 채점 기능이라든지 뭐 스마트 AI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기술이 지식 생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3번 문장이 등장한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소재 등장했다라고 해서 무관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함정이었습니다. 4번 갈게요. The use of technological tools in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 기술적 도구의 사용은? 얘도 함정이야, 얘들아. 지금 앞에서 교육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교육 얘기했어? 교육 얘기했어? 기술도 계속 받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도구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해서 썼어? 선생님이 이 무관한 문장의 틀 설명할 때 언급했었던 함정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어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기.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3, 4번 괜찮네? 하고 5번을 고르게 하는 함정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교육에서 기술적 도구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무엇을? Confusion, 혼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자, due to 뭐 때문에? Complexity of the knowledge students must learn.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지식의 복잡성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 지금 얘들아, 교육에서 쓰이는 기술적 도구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술은 무언가를 앞으로 끌어내는 거. 무언가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과 관련이 있는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란을 야기한다? 다른 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제 3번과 5번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피면 되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문장 길어요. It is also connected to, 요겁니다, 요거. Also. 또한, 글쓴이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등장한다고. 자, 이것은 또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the critic, 비판적 분석이란 뜻입니다. 단어의 생긴 모양 보고 뜻을 대충 추론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기술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기술의 critical uses, 비판적인 활용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기술이 인식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건 다시 말하자면 the deeper penetration, 깊은 통찰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기술적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 기술적 과정은 어떤 과정? 우리가 뭐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be aware of, 인식하는 거지. 무엇을? The worlds. 세상을, 현상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도움을 주는데, 자, 기술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즉, 기술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주잖아? 근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에요. 다시, 기술이 뭐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결정짓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표현 해석이 잘안 됐을 겁니다. 자, 이거는요. be, it 나오면서 중간에 뭐도 있습니까? or도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생긴 표현인가 살펴주시면은 whether. It is A or B. 원래 이렇게 생겼다. 근데 얘가 생략되고 도치되면서 is가 B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A든지 B든지라고 해석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he observation of new technology of seeing or those of hearing. 자, 보는 기술. 시각 기술이고 듣는 기술, 청각 기술이죠. 이 시각 기술과 청각 기술의 관찰에 있어서 그게 시각 기술이든지 청각 기술이든지 대표적으로 뭐 시각 기술, 보는 것에 관한 기술이니까 CCTV 같은 게 있겠고, 듣는 기술, 청각에 관한 기술이니까 뭐 녹음 기능? 이런 게 있겠지, 그치? 자, 그런 것에 관찰에 있어서든지 뭐가 중요하다. 어쨌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서 깊은 통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요소리입니다. 어렵죠. 철학적 내용이라 어려워요. 이따가 예시 들어줄게요. 일단 있는 그대로 정

많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인식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식이라고 하는 건뭘 인식하는 거니?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거야. 자, 기술이 세상을 인식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이 내용이거든. 답 찾는 건 괜찮았으나 내용 이해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일단 스윈트 정리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스윈트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교육, 관리라고 해서 새로운 분야의 소재. 자, 얘가 등장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함정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서 무엇의 연결까지 파악을 했어야 됩니까? 나돋잎. 그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얼소의 추가 문장까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요 연결도 파악을 했어야지만 4번을 무관한 문장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기술이 지식의 생산과 인식론, 즉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과정의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4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교육에서 기술 도구의 사용은 지식의 복잡성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무관한 문장이었죠. 자,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건 겁니다. 뭔가 보는 기술, 듣는 기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그냥 곧이곧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내 어린 자녀한테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비판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그냥 감시 대상, 통제받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안전을 위해서만 위험한 상황에서만 위치 추적 어플을 활용하자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듣는 기술, 뭐 녹음 기능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내가 녹음 기술을 쓰는데 이게 관련 나의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의심을 전제로 깔고 상대방의 말에 언제든 반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음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의심을 깔고 쓰고 있었구나.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녹음 기능을 쓸 때에는 상대에게 명확한 고지를 하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통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예시로 조금 더 이해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번 순서 문제인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의 미션은 순서 찾기다. 순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치?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 일단 주어진 글 짧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꼬리 잡기 하는 거잖아. 이 질문에서는 무엇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냐면, 꼬리 잡기, 즉, 꼬리와 머리의 연결을 갖다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주어진 글 한번 가볼게요. Pen editors, pen 편집자들은 흔히 consult, 참고를 한답니다. Specialist sources, 전문 출처를 갖다가 참고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 track down은 추적하는 거죠. 자, 뭐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디어 관련 관심사에 관한 정보, 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출처를 참고한다. 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펜 편집자들. 펜 편집자들은 말 그대로 뭔가 미디어 관련해서 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찾고 모아서 정리하고 편집까지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영화를 소비,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관련된 잡지, 뭐 인터뷰, 기사 같은 거를 다 찾아가지고 신뢰성을 검증해가지고 자료를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펜 편집자들은요, 미디어 관련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출처를 참고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많아요. 짧고 굵은 문장이었어요. 그치? 봅시다. 누구에 관한 글? 펜 편집자들.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디어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문 출처를 참고하는구나. 자, 일단 이 얘기 중요한 내용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좋습니다. ABC 순서대로 읽어가셔야죠. 자, A 달락 갑니다. Pay your sources for instance. 예시네. 예를 들어서. 자, pay your sources라고 하는 건 유료화된 출처입니다. 자, 유료화된 출처는요. Often block of content. Block off가 뭐 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컨텐츠를 차단해요.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리고 link rot이라고 해서 rot이 부패, 부식, 썩음, 링크가 썩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그 링크에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링크 딱 클릭했는데 에러 뜨는 경우 있죠, 그치? 거기에 접속이 안 되는 거야. 링크 rot이라고 하는 것도 can hinder,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석 단어 없어도 알아야 하는 중요 어휘예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편집자의 능력이네. 정보를 찾는 편집자의 능력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어. 그럼 A 단락에서는 무슨 예시가 나온 거니? 정보를 찾는 편집자의 능력을 방해하는 예시가 나온 거지. 그치? 좋습니다. 정리 갈게요. A 단락은 예시구나. 자, 편집자가 정보를 찾는 능력을 방해하는 예시가 나온 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 출처가 유료화됐어. 돈을 내야지만 볼수 있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 링크에 접속이 안 된다든지 하는 예시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적절한 예시 아니니까 A 단락 탈락시키고 B 단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these words. 자, 또 단서 나왔네. These, 이러한 words. words라고 하는 거 어쨌든 작업물, 자료들을 가리키는 건데, 자, 이러한 자료들은요, are considered, 여겨진답니다. authoritative, 권위적인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뭐 때문에 그것들의 평판 때문에, 뭐에 대한 평판이요? accuracy, 정확성과 focus coverage라고 해서 뭔가 집중된 취급 범위입니다. 평판이 좋아. 평판이 좋기 때문에 권위적인 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자, 그러면 these words, 이러한 자료들 등장했으니까 지금 정확성과 그 취급 범위 때문에 평판이 좋아. 그래서 권위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료들이 뭐지? 펜 편집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고하는 전문 출처들이 되겠지. 자, 이거 받고 있는 거네, 그치? 자, B 단락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권위적인 것으로 여겨져요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뭐 받고 있다고요? 주어진 글에 등장했었던 펜 편집자들이 참고하는 전문 출처 얘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따라서 B 단락은 첫 번째 순서로 괜찮은 것 같아.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순서 잡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C 단락까지 가서 뭐가 더 적절한가? 순서 문제는 뭐가 더 적절한가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 적절성을 또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C 단락 왔어요. 바로 탈락이네. This collaboration, 이러한 협업. 바로 탈락이지? 아직 협업 안 나왔으니까, 그치? 자, 이러한 협업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emerge 등장하는데,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탈락이지, 그치? 저 C 단락. 이러한 협업은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직 협업 안 나왔으니까 탈락. 첫 번째 순서는 B단락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구나. 다시 돌아가서 살피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러한 자료들은 권위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after sufficient enculturation, 단어 조금 어려운데 추측할 수 있어. 지금 enculturation이라고 해서 문화와 관련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설지를 참고하시면은 문화 적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충분한 문화 적응 이후에 지금 어떤 문화에 적응하는 거겠니? 이팬 편집자들이 오랫동안 그 팬을 한 거야. 팬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팬 문화에 익숙해진 거라고요, 그치? 자, 그러한 충분한 문화 적응 후에 팬 편집자들은 흔히 알게 됩니다. 자, 뭘 알게 되지요? Seek out은 찾아내는 거잖아. 이러한 출처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된답니다. 뭐할 때마다, information need arises,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할 때마다,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란 뜻이죠. 할 때마다 그런 출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왜? 그팬 생활을 오래 했거든. 그래서 그 분야의 자료들을 갖다가 많이 찾고 정리하고 했거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출처를 잘 찾아내더라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While 뭐뭐이지만 fan editors, fan

과학자들이 보통은 정보를 찾는데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찾아요. 찾지만 they will sometimes 자. 보통은 혼자 찾아요. 개별적으로 찾지만 때로는 뭐 합니까? collaborate 협업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구나. 자, 누구랑 협업을 합니까? With others who share their taste in media. 미디어에 대한 취향을 공유하는, 아까 영화 팬이야? 그리고 영화에 대한 취향을 공유하는, 나 뭔가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해.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무슨 연습한다 그랬죠? 꼬리 잡기 연습한다 그랬죠? 지금 협업 얘기 나왔으니까 어디로 갈수 있는 거예요? 씨달라. This collaboration, 이러한 협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A 단락은 무엇의 예시였습니까? 정보 찾는 능력을 방해하는 예시였습니다. 그치? 꼬리 잡기가 안 된다고요. 따라서 B 단락의 꼬리와 C 단락의 머리를 연결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순서, C 단락 왔어요. This collaboration, 이러한 협업은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흔히 뭐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냐면, a lack 부족하대. Accessible information, 접근 가능한 정보,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해서 협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통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Established groups of editors. Established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리를 잡은 거니까 기존 집단이죠. 기존 편집자 집단 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구나. And, 그리고요, 내용이 추가되는 구간인가 봅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이 편집자들이 찾는 능력, 정보 찾는 능력을 방해받기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요,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란 뜻이죠. 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글쎄, information seeking,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든 아니면 협업해서 행해지든 상관없어. 그 여부에 상관없이. Pen editors, pen 편집자들은요, 흔히 직면합니다. 뭐에 직면합니까? Several key informational barriers. 요거죠. 몇몇 주요 정보 장벽에 직면합니다. 정보 장벽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뭐예요? 정보 찾는 능력을 방해받는 예시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따라서 C 단락의 꼬리와 A 단락의 머리를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 잡기의 연습이다. 선생님이 앞부분에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락, A 단락 오셨어요. 자, paywall source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유료화된 추천을 뭐합니까? 컨텐츠를 차단하기도 하고요. Link rot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찾는 편집자의 능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 자, 그 다음에 예시 또 이어집니다. Language barriers. 언어 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편집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읽어야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나와서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게끔 이끌다란 뜻이지요. 자, 뭐 하게끔 합니까? Use machine translation tools, 기계 번역 도구를 사용하게끔도 하고요. 투 부정사 병렬 구조도 하나 파악을 해줍시다. 아니면 seek help, 도움을 구하는데, 물론 multilingual colleagues, multilingual 다그 여러 언어를 하는 거니까 언어를 잘해요. 여러 언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편집자들이 정보 찾는 능력, 그것이 또 방해받기도 하는데 마지막 예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the issue of recentism, 이게 뭐냐면 해설지에 최근주의라고 나와 있거든. 자, 최근주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often makes it difficult, 어렵게 만든답니다. For fan editors, 팬 편집자들이 뭐 하는 거? Find pre-digital sources,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거를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문장 구조 하나 살피자면, 이 it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입니다. 형식상의 목적어죠. 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고,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 덩어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되겠습니다. 구조 분석까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최근주의가 디지털 시대 이전, 옛날 자료 찾는 거를 어렵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최근주의가 뭐겠습니까? 최근 자료가 점점점 등장하면서 과거 옛날 자료가 없어지는, 찾기 힘들어지는.

0: 현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러한 방해꾼도 있다더라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답 찾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B, C, A로 갔으니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스윙트 정의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직접적인 연결 단서를 살필 수는 있었습니다. 자, this 나오고, these 나오고, 뭐 이러한 협업, 이러한 자료들. 얘네가 가리키는 바를 찾는 것도 역시나 중요했고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습했던 거는 꼬리 잡기. 각 단락의 꼬리와 다른 단락의 머리를 연결하는 거. 요 꼬리 잡기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내용 정리 갑니다. 펜 편집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전문 출처를 자주 참고합니다. 자, B 단락이요. 이러한 출처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펜 편집자들은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찾는 법을 익히고, 때로는 미디어 취향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기도 합니다. 협업의 얘기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C 단락에서 이러한 협업은 정보 부족에 대한 자발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개인이든 협업이든 몇 가지 주요 정보 장벽에 직면하더라. 자, 이 장벽 받아서 앞에서 언급된 정보 장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오늘 15강까지 함께 하셨어요.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스윈트와 어휘까지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어지는 챕터도 동일한 유형들입니다. 연습 잘 해서 오시고, 우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Our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Some thoughts gather, and we gather. Some thoughts lead us to a far place.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 그 다음에도 또

0: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Now, in his case study, it really is unique among new towns that I've seen around the world to have the president involved with a new town. And clearly that kind of backing is important and terrific for the success of the new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토피 듣기 시험을 위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유형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의 담화도 대화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는 단일 지문 또 복합 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들을 잘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 유형 파악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7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내용, 대화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습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해진 담화로 문제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4급 수준도 있고요. 5급, 6급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접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번, 22번, 31번, 37번은 남자와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3

0: 3번과 43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듣기에서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의 문항을 보시면 이 강연의 강연을 듣고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연과 관련된 담화의 유형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은 단일 문항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홍보 행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죠? 홍보 행사는, 홍보 행사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2: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된 우리 신제품은 20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분위기로 행사를 준비해야 하죠. 또, 20대는 직접 체험하는 걸 선호하니까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인터뷰 형식의 담화였습니다. 자, 여자가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남자가 벌써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심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보 행사는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리고 분위기 연출이 가장 어렵다? 아니고요. 대상에 맞게,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된다면 그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습 문제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습 문제는 이번 강의에서는 1지문 2문항이라고 하는 복합 유형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번 정도 들려주는데요. 사실 이것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번 듣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한번 듣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고 한번더 듣고 확인하는 형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인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복합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잘풀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과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대화가 어떤 것들인지 핵심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김대리,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1: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0: 그런데 업무 메일도 많은데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1: 지난번에 이메일로 공지했을 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변화는 아니어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도 대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였지요. 자,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리, 네, 회사에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요.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요. 남자가, 네,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키워드 중요하지요? 아마 남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업무 메일이 많아서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라고 했지만 남자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1번 사무실 청소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지요. 직원들이 청소 업무를 잘 나눠서 해야 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쓰레기통의 위치를 잘 보이는 것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4번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분리수거에 대해 다시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 10번의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우리는 대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걸 듣기 전에 빨리 이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들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남자가,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서 직원들이 바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벌써 일이 많고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 키워드를 들었다면,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선택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대중교통이 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0: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제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를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또 내릴 때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어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본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여자의 대화에서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남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도 설명할 것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화, 듣기를 할 때에도 그 담화의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남자가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릴 때에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라고 했는데 자리인 것이죠. 자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이 쓸수 있는 앱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 시스템의 앱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번.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또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지팡이에는 버튼이 달려 있다. 사실 앞서 여러분들이 버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다면 사실은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의 기능, 지팡이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 부분에서 버튼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조금 쉬워지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앞에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유형에서는 화제를 고르는 문제들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내용

0: 사진들을 보시면 고무를 활용한 상품의 종류, 지우개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 고무지우개의 활용 방법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아마도 고무지우개, 지우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 연필 자국을 지우곤 했는데요. 18세기 후반에 한 과학자가 고무로도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고무는 열과 습기에 약해 쉽게 썩는 문제가 있어서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에 고무에 황을 섞어 열에 강하고 잘 썩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0: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들었던 내용들보다 조금 길이도 길어졌고, 단어들도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에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지게 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담화가 굉장히 길게 제시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들었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서 지웠다면, 나중에 지금의 이 고무지우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3번. 네,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 이전에는 고무 조각을 지우개 대신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요. 그다음 고무지우개는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는데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은 반대되는, 전환이 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9세기 중반에 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무에 섞어주면서 이런 습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무지우개가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예전 고무지우개는 열과 습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강연에서는 습기나 열에 약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섞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고무에 황을 섞는 기술이 고무지우개의 약한 점, 그러니까 단점.

0: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의 고무지우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찾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화제를 찾는 것과 이 지시문이 매번 바뀌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달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수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수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다큐멘터리의 담화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다큐멘터리는 사실 전문가가 나와서 무엇인지, 그 수달이 무엇을 하고 또 수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꼭 수달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수달을 생각하면서 이게 동물인가? 근데 사실은 이 예문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겨드랑이에 돌을 끼고 다니는 이유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강가에서 소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옆에 다른 수달은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쳐 껍데기를 깨고 있다. 조개를 먹기 위해서다. 수달은 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몇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다. 이 행동은 어미로부터 배우며 익히는 것으로 개체마다 선호하는 돌을 갖고 다니기도 한다. 일부 수달은 자주 쓰는 돌을 겨드랑이 아래에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처럼 수달은 자주 사용하는 돌을 따로 챙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보이기도 한다.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 도구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흥미롭다.
0: 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텐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올 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달이라고 하는 수달에 대해서 강가에서 수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 첫 문장에서 수달의 한 마리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서 아, 동물이구나라는 거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옆에 다른 수달은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쳐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문에서는 지금 돌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도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찾을 때에는 수달의 기억력 발달 과정의 단계가 아니라 수달이 도구를 익히고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어렵고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렵겠다 먼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그 키워드들을 잘 들으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치는 것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먹이의 이 껍질을 까기 위해서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유사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형 4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1지문 2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점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지시문을 잘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 지시문 안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인지 여자의 중심 생각인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또 이러한 점에서 이런 요약을 해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듣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기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토픽 듣기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강은 유형 5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유형 5는요, 대화의 상황, 그리고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자의 의도, 태도,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이 유형 5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4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짐은 이 문항의 복합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지만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두 번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이때의 담화들은 뭐 인터뷰나 그리고 강연, 토론, 또 공공시설에서의 대화, 이러한 장르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문의 형식을 보시면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하는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연습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남자가

0: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에서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이 나올까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족 독서 캠프, 도서관, 가족 캠프 신청,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서관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1: 3층에서 도서관 문화 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 아, 죄송합니다. 어떤 문화 행사였나요?
1: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했어요. 캠프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가요?
2: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자, 남자가 3층에서 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문화행사였는지 여자가 묻고 있고요. 남자가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가족 독서 캠프 일정을 확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해 문의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족 캠프 신청 화면에 연결 문제를 알리고 있다. 자, 연결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뒤에 있는 서술어의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이 선택지에는 소개하다, 묻다, 요청하다, 문의하다, 뭐, 확인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혹시나 아직 다 학습하지 못했다면 미리 외워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대화는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포부는 사실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 다음,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역시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뭐 월드컵이나 혹은 선수나 혹은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오늘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0: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20년 가까이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드컵에도 두번 출전했고, 아시안컵에서도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장을 떠나지만, 후배 선수들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축구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지금 남자가 첫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주의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대화에서, 처음 문장에서 이 남자가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부분을 잘 들었다면 아마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가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라고 해서 보통 은퇴하는 경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때 이 축구 선수가 인사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맞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라는 아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건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발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절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말하는 의도에서도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업의 결과를 알려주려고 서류를 문의하려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하려고 라는 내용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선배님, 그 소식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실과 연구비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2: 아, 그거 들었어.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학과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던데, 지금 신청할 수 있어?
0: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대요. 신청한 다음엔 학생들이 직접 연구실 운영 계획이랑 연구비 사용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심사해서 선정한대요. 선정이 되면 추가 서류를 따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다행히 공연예술학과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물어볼게.
0: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놓을게요.
1: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뭐 여자의 말하는 의도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남자의 의도입니다. 자, 지금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가 그 소식, 자,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 소식을 들었냐.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벌써 첫 번째의 대화에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하고 있는지,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지요. 여자가, 아, 그거 들었어. 뭐,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라고 하면서 지금 신청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발표 준비를 또 서둘러 해야겠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 놓을게요. 라고 하면서 남자가 신청을 제안했고, 그 여자는 도와주겠다고 했고, 남자가 다시,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청을 아마 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신청서 작성은 남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지요.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연구실 지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 아까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여자가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네. 그리고 여자도,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또 남자가, 그래요와처럼, 또, 그러면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대화가 어떤 반대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연습 문제는 1 지문, 2 문항, 이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험 프로그램,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다음 주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2: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김민수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확인해 보니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 전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핸드폰 문자로 아마 신청이 되었다는 문자가 오나 봐요. 하지만 이 남자가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김민수라고 하면서 남자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네, 확인해 보니까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을 취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의 일정을 문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체험 프로그램의 장소를 확인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의 신청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신청 확인 못 받았어요.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처럼 이 대화에서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 를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정말 100% 일치하는지 아마 선택지에는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들보다는 비슷한 단어를 써서 답을 제시하거나 오류,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확인 문자가 온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신청을 하면 원래는 확인 문자가 오는 것인데 이 남자는 문자를 받지 못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3번이나 4번은 왜안 되는지 다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또 인사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덕분에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비록 오늘로 저의 공식적인 교직 생활은 끝나지만, 앞으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퇴직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였고, 이 남자는 이제 교사였지만 이제는 교사의 어떤 생활을 끝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전하는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가 이제 교사의 생활을 끝내면서

0: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어떤 조언은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퇴직을 맞아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게 될때 우리가 퇴직, 퇴임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자, 퇴직을 맞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죠. 남자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성장했고,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이상 교사로 일해왔다. 우리가 이 키워드, 이 숫자를 잘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의 숫자가 바뀌어서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쉬워졌죠? 자, 이제 다른 연습 문제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자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명 어떤 문제인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부서 회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미 씨, 지난번 부서 회식 어땠어요? 저는 부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2: 그렇긴 한데, 저는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나서 좀 피곤했어요.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집도 멀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1: 좀 피곤하긴 해도 다 같이 어울리면서 친목도 다지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가끔은 회사 밖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친목 도모는 꼭 회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처럼 늦게까지 하는 회식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서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말하는 의도, 이 부서 회식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는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좀 이런 게 불편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로 부서 회식의 의의, 여러분 의의가 뭔가요? 가치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또 소통도 할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1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부서 회식은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부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자는 참석했는데 집이 멀어서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을 낮에 하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4번, 남자는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친해졌어요. 이 키워드를 들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형 5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유형 5를 파악해 볼 텐데요. 그 나머지 유형들을 함께 풀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는 만점 전략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첫째 문장을 잘 듣고 그리고 전환, 연결되는 표현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선택지에 나타난 부분 정보에 속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전략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5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또 봤는데 또 여전히나 재밌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볼 때마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영화 한 편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로는 이제 The Matrix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겠죠. 죽었던 니오가 다시 살아나서 매트릭스 안에 그 적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장,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e's the one. 굉장히 짧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e's the one. 자,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He는 그란 뜻이고요. One은 이제 숫자 1이란 뜻이니까 He's the one. 그는 한 살이야? 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대사 He's the one은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야, 구세주야 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One. 앞에서 제가 뭐 농담 섞어서 이 문장, 그는 한 살이야 라고 해석하신 분들 없으시죠?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문장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 결국은 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된 one이라는 거, 그래요, 숫자 1을 말할 때도 우리가 on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 대명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정대명사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one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해지고 있는지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원이 사람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고요, 물건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라는 단어, he, he라는 단어, 그란 뜻이고, 이 he라는 대명사는 그래서 언제나 그라는 사람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남자 사람 한 명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명사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he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할지는 이미. 근데 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뭘 대신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부정 대명사.

이름을 상당히 긴 이름이죠. 이 친구가 갖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이 친구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도 있습니 뒤에다가 S 붙어줘서 once 이렇게 부정대명사로도 활용, 복수로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자,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드린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이제 예문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자, 여기 사용된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거 우리가 알아본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grow older는 무슨 뜻일까요? grow 자라다? 아, 라는 뜻보단 그냥 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older, 더 나이가 든이니까 grow older, 더 나이 든 상태가 되다. 즉,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로서 자, have no choice but to grow older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까지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이 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원을 또 한 살짜리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부정대명사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원은요, 그냥 a person,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사람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 원이 부정대명사로서 아,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She bought. 그녀가 샀죠. 뭘 샀어요? A used car. Used 하면 사용된이니까. 사용된 차를 샀다? 중고차를 샀다는 거죠. Because, 왜요? New ones. 자, ones. 부정대명사 one이 복수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car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받아줬다는 거죠. 새 것들이 cost too much.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요. 즉, 새 것들이 너무 비싸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영어 문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자, 이렇게 one이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니오가 이제 죽었다 살아가지고 설마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막 적들하고 싸우는데 Morpheus가 하는 대사예요. He's the on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He, 그는, is, 라는 거죠. 그는 뭐뭐야, 뭐야 라는 거예요. The one. 여기서 말하는 one은요. 사람을 뜻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말하는지 물건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맥락상에서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요? 여러분들 여전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금 띵띵띵띵띵 떠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뜻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뭐 He is the hero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왜 원으로 대체한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대명사를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서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연인이에요. 운명, 연인. 와, 이런 단어 나 모르는데 이 문장 못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간단합니다. You are, 당신은 이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For me,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바로 내 운명의 인연입니다. 연인인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래서 one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자, 영어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for me. 이렇게 말하면 아, 당신이 내 천생연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자, 요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나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아,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그 파티 저번 거 그 재미없었거든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죠. 뭘 원하지 않는 겁니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투부정사 썼죠? I don't want to go. 근데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왜냐면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리가 열었던 그 파티가라는 말. 와, 이걸 있는 그대로 하자면 너무 길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부정대명사 one인 거예요. Because the last one. The last

last one. 이렇게 말하면 레디가 열었던 가장 최근의 파티라는 것을 one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문장 길이가 좀 있으니까. 자, 큰 소리로 가요.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매트릭스에 한 대사를 가지고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알게 되면 사용하기에 참 쉬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그런 친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하는 동안 편하게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자세 한번 하고 계셔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그 다음에 chilly의 차이입니다. 일단 chill이란 뜻은 뭐냐면 어디 급한 게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를 ch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it's chill.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너무 릴렉싱 된다. 그럼 chill. 그 to chill 그거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다, 진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chill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chilly는 쌀쌀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춥진 않은데 쌀쌀하다. 그게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now don't panic, just chill 이랬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패닉하지 마세요, just chill, okay? 차분하게 진정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the perfect workout to warm up. 요새 because it's getting chilly these day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조금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몸을 조금 따뜻하게 데피는데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런 뜻에서 썼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I love this cafe. It's so modern and chill. I knew you'd like it. It's so you. It's a little chilly though. I'll ask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a little.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love this cafe. 와, 이 카페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지금. It's so modern. 정말 좀 모던하다. And chill. And chill. 정말 그리고 하, 좀 뭔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It's so chi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 knew you'd like it. 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It's so you. It's so you. 정말 딱 너 같아. 정말 네 스타일이야. 이렇게 할 때 It's so you. 또는 It's so him. It's so h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It's a little chill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좀 쌀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두 번째 표현 여기서 넣어봤는데요. It's a little chilly though. 좀 쌀쌀하다 그랬더니 I'll ask if they can turn down the AC. Turn the AC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AC, air conditioner 그냥 줄여서 AC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에어컨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할게요.
1: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I might die.
2: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1: You're hiring, right? Can I work for you, like, right away?
2: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막 패닉 상태예요. Oh, I got fired. I got fired. 해고란 뜻입니다. 나 방금 해고당했어.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might

0: might die.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I might die. 이러니까 친구가 just chill, okay? 오늘 표현 나왔죠? 아, 좀 진정 좀 해, 알았어?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무슨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ll, you're hiring, right? 너 지금 사람 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n I work for you? 나,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줘도 될까? Like right away, like right away. 막 지금 당장, like이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너를 위해서 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이럽니다. 어? 아니, 내 말은 that would actually be. 사실 그러면은 나야 좋지. 나한테는 소원 성취지. 이럽니다. A dream come true. 하나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나의 밑에서 이러면은 나야 너무너무 좋지.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did the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today, right? I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dolphin pose, which is also very fun, all right?
1: 오늘 우리 다리를 든 견상 자세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고래 자세 같이 해봐요. 알겠죠?
0: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진정하다. Versus chilly, 쌀쌀하다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둘 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1: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amazing day. Okay, bye.

0: welcome back to 20분요. 시작하면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제이나 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코코 잎에 그 이파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캐치해 보시겠어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여러분 화면과 함께 보시면서 아, 잎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있다 요걸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그들은 내내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다.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내내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잠시 후 확인하시면 되고요. Here comes second lesson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각각의 코카 잎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그들은요, 마을에서 멀리까지 들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각각의 코카 잎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이야기 중에 요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미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나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면서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알듯불라죠?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알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자, 여러분 여기서는 기능어, 내용어, 눈으로 확 구분하신 후에 이 억양을 느끼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요.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이렇게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조금 어색하시지만 그래도 tr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Good. Google listening 3.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One more time.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on of the 기능어죠. Each coca leaf만 내용입니다. Each coca leaf. 여긴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질 때 lea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f 뒤에 종간사 더 나왔습니다. 이 of 더 둘 다 기능어이기 때문에 빠르고 약하게, 그래서 on each of the 약하게 coca leaf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each of the coca leaf. Okay, Google listen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어렵지 않으시죠? Google listening 3. On each of the coca leaf. Leaf. 끝발음 leaf 하지 마시고 leaf.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한 번 더.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Excellent. Now,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국식 발음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죠. 비슷했습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blank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금방 캐치하셨죠. 자, 빈칸에 lay라는 동사인데요. 얘가 뭐뭐를 놓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보통 lay 그리고 laid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지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놓습니다. 뭘 이렇게 놔요.

0: out the food 했어요. Lay out the food. 음식을 펼쳐놓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에요?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마을서부터 쭉 가져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줄고 들고 온, 가져온 그 음식을 놓습니다.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and start praying.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Okay. I stand blank 했어요. 저는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서 있어요? Beside them 했어요. 자, 이때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beside them 이렇게 들리지 않고 beside them 해서 이 beside의 the sound가 거의 안 들리게 바로 them으로 넘어가게끔 들리게 되죠. beside them으로 안 들리고 beside them. 의미는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자연의 신 앞에서요.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각각의 그 코카 잎들은요. They contain their own wish라고 했어요. 뭘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 담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 자신들의 그 무엇을 wish, 소원,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오늘 이야기도 모두 잘 이해되셨겠죠? 이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반복적으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s, we are going to the office. 네, 직장. We are going to the 사무실. And we're going to speak some English. That's right. So, we want to learn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를 꼭 business English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You can use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other situations. But we are going to focus on office English.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0: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1: 네, 기다릴게요.
0: Yes, please. I'll hold.
1: Great. 좋습니다.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0: 어?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All right, let's find out. Okay, so we have a dialogue today, and the situation, of course, is 통화 중. Okay,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we can say it's busy,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All of these things. Let's look at the dialogue. Assistant say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1: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보통 busy 할 때 바쁘다. Like I'm busy. I'm so busy. 네. 바쁘다.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busy 하지만 이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도 이 busy를 씁니다.
0: So his line is busy. Phone이 아니라 his line is busy. So
1: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 중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죠. 뭐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중에 전화하시겠어요? 막 이렇게도 물어보죠. So in this case, would you like to hold?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hold. 자, hold는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hold는 뭐 앉다, 뭐 잡다, 뭐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hold? 근데 뭐, would you like to wa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wait 하면은 뭐 나쁘지, 뭐 완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telephone English에서는 hold를 꼭 기억해 주세요. Alright, so John Lee says, yes, please, I'll hold. 네, 기다리겠어요. 저, I will hold. So we're using this as a verb. And then the assistant says, great, 네,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So, 자, 여기에서 생각도 못했죠?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he will get your phone call.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So this is why 바로 출근 영어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So he'll be with you means he will take your call. In a moment means very soon. Okay, so that is our key sentence for today. So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Let's look at the whole main dialogue and we'll talk more about these expression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Yes, please. I'll hold. Great.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in detail. Here we go. Here is the key phrase for today. 자, hold, and we're talking about the phone. 자, hold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So especially with the phone. So please hold the line. 자, 통화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lease hold the line.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통화할 때 아니면 회사 걸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Hold the line, please. 뭐, please hold the line. Alright, next one. Could you hold, please? 자, line 없이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Right. So, could you hold, please? So, could you hold, please? Could you hold, please? Or sometimes they just say, hold, please.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hold, wait.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Alright, so hold means to wait when you're on the phone. Alright, next one. Key sentence. Okay, this is a great sentence.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특히,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럴 때 he'll be with you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it's the telephone. 그래서 통화지만 그냥 아, 잠시 이따 도와드릴 겁니다. 그럴 때도 he'll be with you. 그러니까 뭔가 도와줄 때, 뭔가 그럴 때 he'll be with you. 이런 표현을 씁니다. So, he'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자, 10분 후에 그와 통화가 할 겁니다. 자, 전화했을 때는 네, 통화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어떤 사무실에서 잠깐만 10분을 기다리면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도 he'll be with you in 10 minutes. Alright, so you can say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he'll be with you in 10 minutes, he'll be with you in a minute. You could say all these things. Next one. Have a seat. 네, 여기 앉으세요. He'll be with you shortly. 자, 그가 곧올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의사 이렇게 we go to the doctor's office.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네, 앉으세요. 금방 이제 부를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죠. In English, we would say have a seat. He'll be with you shortly. Shortly means very soon. So he'll be with you. Keep this in mind. He'll be with you shortly.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He'll be with you in a minute. Wow, so many options. Okay,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like a native speaker. 자, 이렇게 좀 속도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서는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 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0: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일단 좀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가 난 어떤 상황의 표현들, 노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누구가 좀 성가시게 해서 좀 신경에 거슬린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화난 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다도 있고 매우 노여움을 느꼈다도 있고 매우 화가 났다도 있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고 이거 약간 크레센도처럼 좀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나다, 매우 화가 나다, 극도로 화가 나다. 형용사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Angry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Feel angry. I feel angry. 나 화가 나. 그냥 무난하죠? I feel angry.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1: Feel angry. Feel angry.
0: 강조한다면 I feel so angry. I feel so angry. 또 무난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면요. Furious. 이건 좀 많이 화가 난 겁니다. I feel furious. I feel furious. 화가 너무 많이 나. So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강화가 된 형용사여가지고 I feel so furious 잘 안 씁니다. 그냥 I feel furious 이 자체가 매우 화가 난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강조된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furious. Feel furious.
0: 자, 이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Outraged.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I feel outraged.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얘랑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얘가 살짝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I feel outraged. Outraged. Rage 자체가 분노란 뜻이에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이것도 뭐 이걸로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 또 했네? 이럴 때 화 많이 나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됐을 때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자, feel의 과거 넣어볼게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또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한 것도 과거고 지금 화가 난 것도 방금 전의 상황을 과거로 줄 수 있겠죠. I felt outraged. 그죠? 시제 자체를 과거로 줄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만약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feel 넣어도 돼요. I feel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그죠? 이거는 그 친구가 과거에 거짓말을 또 방금 전에 이제 뭐 어제 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난 상태면 I feel outraged.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시를 연습할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들어볼게요.
1: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0: Okay.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해본 건데요. 화가 많이 나면 절대 나 그 친구 용서 안 해. 이번에 그 친구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약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표현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I am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다. Never는 뭐 아시다시피. Going to는 앞으로 미래에 forgive를 안 하겠다. Never going to forgive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Forgive 강세 뒤에. 자, 절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많이 나서. 들어보세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오케이. 요거는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친구 이번에

0: 그냥 못 넘어가. 약간 이럴 때 will not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도망가는 거예요. get away with는 get away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 get away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될 거란 얘기죠. will not get away with.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자, 들어보세요.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절대 못 넘어가. 그 친구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럴 때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이렇게 씁니다. not 힘주고 away 힘주고. 들어볼까요?
1: Will not get away with. Will not get away with.
0: 오케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절대 용서나 안할 거야. 그쵸? I am outraged. 나 너무 화나. 그 친구 용서 안 한다? 뭐 지금의 심정을 얘기한다면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not보다 never가 조금 더 강하죠, 의미가? I am not going to forgive him. 나그 친구 용서 안할 거야. 이거는 절대, 절대 용서 안할 거야.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Forgive, forgive. 이거 강세 반드시 뒤에 줘야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좀 이제 처리했으니까 신경에 거슬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이쪽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죠. 이 두 가지 형용사 꼭 기억합니다. 응? annoying. 1번. 2번은 frustrating. 이 두 가지 형용사는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가 잘 안 돼. It's so annoying.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It's frustrating. 자, 뭔가 좀 신경에 거슬릴 때 쓰는 말인데 답답함의 느낌이에요. frustrating, annoying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frustrating이 약간 답답함의 느낌이고요. annoying이 약간 짜증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He's so annoying. 어떤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frustrating은 보통 이제 본인 감정에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다시요. annoying. annoying. 그다음에 frustrating. frustrating. 그렇죠? 이런 거는 상황에 좀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nnoying. annoying. frustrating. frustrating.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네, 요거를,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자, 요거는 nerves가 뭘까요? 신경이란 뜻입니다. 신경. nerve, nerve. 머릿속에 신경할 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요걸로 표현해요. get on one's nerves.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신경을 긁어. 이럴 때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같은 의미인데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게 박혀가지고 피부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자꾸 get under my skin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경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get under one's skin. 여기 물론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요. 자, 들어보세요.
1: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0: 자, 문장에 넣어보면요. 그 친구 참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있다. sometimes 넣어볼까요? 자,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인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현재 시제 잡아주면 gets on my nerves 해서 붙여줘야겠죠.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0: 신경에 거슬리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은 약간 화가 나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극도로 화가 나다. Angry, furious. 마지막 단계가 outraged. 폭발한 거죠. I feel outraged.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누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요 사람이 여기 나온대요. Never going to forgive. 자,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Ready?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Get on one's nerves. 기계. Nerves. 조금 끌어주시고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여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 답답함의 감정.

감정, 짜증이 나는 감정,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 있죠. 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혹은 상황 묘사를 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교환도 일주일치씩 워드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약간 예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하고 나서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기를,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이따가 날씨 이제 화창해진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 It is going to be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It is 날씨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쵸? 날씨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is은요, the weather, 요거를 is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 weather is 날씨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is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날씨가 어떠어떠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be going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going to be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씨 형용사 자리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sunny day라는 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sunny.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sun이라는 명사에 ny가 붙으면서 그래서 sunny, 화창한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이제 곧 화창해질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화창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느낌보다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이라는 거를요 명사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한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chill이라고

0: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It is going to be chilly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hilly 라는 거, 쌀쌀한 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날씨가 흐린 거는요 되게 구름이 껴있어서 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cloud고요. 그 뒤에 y를 붙이면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흐려질 거예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cloudy라는 거 흐린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또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이라는 명사 뒤에요. 비 뒤에 y를 붙여주시면 비가 내리는 이라는 날씨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거예요. 바로 it is going to be rai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It is going to be rain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한 번만 더. 시작. It'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t is going to rain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될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 rainy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형용사는요 대개 그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뒤에 y 혹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y를 붙여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 날씨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어떠어떠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0: 우리가 이 문장 배웠었네요. 날씨가 화창할 거예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t is going to be sunny 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날씨가 화창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질문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요.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Is it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is가 is로 바뀌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살짝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서문 뒤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됩니다. 회화에서는요. It is going to be sun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날씨가 화창해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s it going to be sunn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와 Is it going to be? 이 질문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거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날씨라는 거는요. 되게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비가 내린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에는요 바로 in the aftern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십시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에는 at night으로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비가 내린대요. 가보죠.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in the afternoon. 이라고 시간대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떠어떠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형용사는 뒤에 그렇죠. Y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minute English, your happy moment.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렇죠, 행복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항상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뭐 타이 마사지건 아니면 뭐 한국식 마사지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고 났더니 이쪽이 원래 아픈데 그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이 또 결리네 아니면 그냥 아픈 데가 없어서 받았는데 어디가 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지 막 그 생각하지 말고요. 출발점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원래 다들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m I supposed to예요. 근데 빨리 들으면 am I supposed to? 발음은 ed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ed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도 가끔 틀리는 궁금해하는 예, 그런 또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왜 발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am I supposed to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Let's go and try it out. 오케이,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냐고 를 네 번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건 쉽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얘는 숙제구나 얘는 그렇죠 뭐 쌤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저봐 받아 적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벌써 마음가짐 차이에서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가 네 개가 나와 있고 아파서 쑤신다 치워야 한다 먼저 전화한다 여드름을 짜다 중간에 있는 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60%, 70%는 70%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쑤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그 다음에 뒤에 결리는 아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sore라고 합니다. S-O-R-E. 자,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되게 쉽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 이렇게 아픈 거. sore.

그렇죠? 물론 am I supposed to have some pain in the back? 뭐 in my stomach? 그렇죠? On the shoulder? 뭐 이런 식으로 in my shoulder 다 안쪽이 아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have pain을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예, 바로 단어가 be sore. sore가 그냥 아픈이고요. be는 아픈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Am I supposed to be sore?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치우다? clean. 되게 쉽잖아요. Am I supposed to clean this? 완전 치우다? clean up this. 쓰셔도 되겠고요.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 남자한테.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간단하죠? So,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맨 마지막에, 원래 여드름 이거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짜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거기 여드름 나온 걸 탁 터트리는 거잖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터트리는 거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을 터트리면 뭐가 돼요? 팝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다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여러 개니까 pimpl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가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Your turn과 함께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장면 연상이 중요해요. Your turn! 네, am I supposed to be sore? 됐죠?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Your turn! 예, am I supposed to clean this? 됐죠? 발음은 clean this도 좋고 clean this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그렇죠? 맨 마지막에 여드름 짜야 되는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그래서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P만 바꿔서 D-I-M-P-L-E, dimple. 그러면은 이건 보조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Step 2. 자,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결리는 거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다 나왔잖아요. Am I supposed to be sore? 결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한 후에요? After, 그 다음에 뒤에 getting a massage. 하시면 돼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메시지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인 거죠. 얘는 massage예요. massage.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메사지 하셔도 되고 머사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머사지를 더 선호하고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마사지 한번 받으면 결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원래 배꼽에 있는 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Am I supposed to clean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배꼽에 있는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y belly button 이렇게 쓰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탐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왔죠? Am I supposed to call Tom first? 그렇죠? Call Tom first. 그 다음에 and apologize 나오겠네요. And apologize first. 그래서 apologize까지요. 자, 그렇다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부담되시면 나머지 건 throw them away. Okay? But go and keep this. Two times. Try it again.

언니,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야, 어디가? 이랬더니, 어?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 자, 요거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라고 했더니 반응은 뭐예요? 어? 내가 아는 바로는 안 그래. It's not that I know of. 줄여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시겠죠? 이 표현도 한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란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또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 분들하고도 링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장지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약초를 캐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들리는 단어를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Get set, go!
1: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0: Did you catch that word? Good job, Kalawaya. 괜찮으셨죠? 잘하셨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특별히 고르는 사람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이렇게 발음하죠. 약초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또 문장 속에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0: 네,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약초들이 풍부하고요. 그것들을 특별히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리스팅 센텐스도 보죠.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자, 약초에 관한 지식은요, 900이 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혹시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0: All right,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자, 여기서는 who 관계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이 who 자체도 기능어에 속합니다. 강세 안 가요. 그리고 them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people specifically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되는데 specifically 발음하실 때 이 sp 먼저 sp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0: 주세요. sp 그리고 sif sp spick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데요. 나눠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실 때 강세는 뒤에 간다는 거 specifically specifical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푸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에서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고고 리스닝 1.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네, 되십니까? 오케이. 고고 리스닝 2.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고 리스닝 3.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Excellent.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자, 여기서 on the 빼고 모두 다 내용어 보이죠, 여러분? Knowledge. 끝발음에 강세 주지 마시고 knowledge, 널리지 아니에요. Knowledge. On the medicinal, medicinal 이렇게 하지 마시고 medicinal, medicinal 그리고 herb가 아니라 herbs, herbs, herbs도 아니고 herbs, herbs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Alright, Google listening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Okay, Google listening 3.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또 과연 어떻게 북미권 발음과 다른지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2.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0: Wow, there's a big difference. Pronunciation, right? Herbs로 안 하고 herbs로 발음하네요. Okay.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볼게요.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an.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하는 장소죠. 일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village man. 마을 남자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빈칸 are abundant. 뭐가 아주 풍부하대죠.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것들을 특별히 줍는 사람들, 캐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요. Medicinal herbs. 좀 전에 영국식 발음은 medicinal herbs 이렇게 발음했어요. 약초, 약초들을 가리킵니다. 약초들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것들을 줍는 사람들, 즉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They are calorier.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핵심이 들어있는 문장인데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calorier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the healer라고 했습니다. 즉, 치유하는 사람들, 즉, 치유자를 가리키는데 heal 할 때 소리 내실 때 좀 길게 하셔야 되죠. heal, heal. 그런데 언덕이라는 단어는 heal, heal. 짧게 발음한다는 거. 이 부분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or herbs is over 900 이라고 했어요. 지식, 뭐에 관한 지식? 이 약초들에 관한 지식이 900까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이야기 그닥 길지 않았죠, 여러분? 전체 100% 한번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2: It is a very important workplace for the village men. Medicinal herbs are abundant, and there are people who specifically pick them. They are Kalawaya, the heale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is over 900.
0: 제가 간혹 알려드리는 장음과 단음의 차이점, 눈으로, 입으로 꼭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청취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They sound very similar, don't they?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novation. 마지막은 SH 소리로 shun. Innovation. Innovation. Very good. Okay. Innovation은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방식을 innovation라고 하고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innovation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 생길 때 innov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o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네,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네, rate는 속도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h,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Wow,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renovation입니다. 네, 발음은 앞부분만 다르고 마지막 부분은 비슷해요. renovate 그 다음에 sh 발음으로 shun. renovation. renovation. 여기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they 부분에 좀 강세 주시면 좋아요. renovation. very good. 네, renovation은 기존의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구조물이 개선되는 것을 re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renovation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약간 upgrade 하는 거죠.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Did you renovate your home?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Renovation. 수선, 수리. Renov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그 가게는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어. The shop is closed. 무엇을 위해서? For renovation. 수리를 위해서.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renovation이 아니고요. renovate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다가 되겠죠?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너는 집 수리를 한 거야? 너는 집 수리를 했어?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It looks nice.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이것은 개선된 제품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거는 혁신,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할 거면 innovate. innovate. 혁신하다. 그리고 renovation, 이거는 수선, 수리를 뜻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renovate, 그러면 수리하다가 되겠죠. innovation, renovation,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단어 제대로 배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TV를 끄면 안 되고요. 바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을 만드셔야죠. renovation 하고 innovation을 사용해서요. Okay, remember, reviewing is so important, okay? Alright, and of course,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3: 아니에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또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어떤 경험들을 저희가 좀 골라봤냐면요, 이번 주엔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 싸운다든가 갈등을 좀 가족과 빚는다든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라든가 어디 다쳤던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개인사나 경험사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런 어떤 테마마다 쓸 수 있는 단어들과 어떤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자, 요거는 제가 왜 잡아봤냐면요, 그냥 잃어버렸다도 있고, 어디 두고 왔다도 있고, 뭐 제자리에 안 뒀을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면서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찾으려고 정말 온 방을 뒤집어 놨다, 약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쉬운 단어들인데 이게 막상 잘 떠오르지 않아서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다의 분실이 있고요, 두고 왔다가 있고요, 마지막이 잘못 어디에 뒀다. 즉,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거죠. 열쇠 같은 걸 항상 여기다 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제자리에 안 둔 거죠. 자, 이건 다 아시겠지만 lose 쓰면 됩니다. 간단한 동사부터 시작할게요.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I lose things very often. 그러면 난 물건을 잘 분실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제 잘 분실 안 하면 I do not lose things very often. 그냥 lose. lose. 과거형은 당연히 lost가 되겠죠. 자, 먼저 들어볼게요.
1: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0: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를 여러분이 못 쓸 것 같진 않고,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디에 두고 왔다. 자, 요거는 그냥 lose만 갖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뭘 쓰면 좋을까요? 두고 왔다. 두고 왔다. leave behind. leave behind. 느낌 오시죠? leave는 두다고요. behind는 뒤에요. 그러니까 뒤에 두고 온 거죠. 예를 들어 휴대폰을 차에다가 두고 왔어요. 그럼 나는 이미 왔고 내 뒤에, 즉 두고 온 거죠. 그래서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뭐뭐뭐, 여긴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죠. leave 뭐뭐뭐 behind. Oh,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the car. I think I left my wallet behind at home. 아이고, 집에다 지갑을 두고 온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죠? leave behind. leave behind. 이건 강세가 이 뒤쪽에 가고, 이거의 과거형은 left가 되겠죠. left behind. 이렇게요. 자, 먼저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0: 자, 여기까지도 선생님 저 여기까지 아는데요?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 두다 아시는 분. 아유, 이 제자리에 없네. 아, 어디 간 거야, 열쇠가? 원래 두둔 자리에 두지 않고 어딘가 잘못 둔 거죠? 자, 영어로요. 동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동사 misplace입니다. 그죠? 허를 찌르는 동사죠? 아, place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명사로도 쓰는 친구인데, 동사로도 씁니다. place 자체를 어디에 두다의 의미로. 근데 misplace, 잘못 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러면 훨씬 더 기억 잘 나실 거예요. misplace something. misplace something. I tend to misplace

0: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선생님, 이 behind 없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없어도 되긴 돼요.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car. 가능합니다. 가능한 문장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거는 두고 왔다를 확실하게 완성형으로 쓰는 걸 연습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생략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한번 살짝 끊고 in the car 붙이면 됩니다.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0: Very good. 자, 그 다음 친구들 나옵니다. 이렇게 물건을 좀 분실하고 두고 오고, 그렇죠? 제자리에 안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격 탓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좀 덤벙거린다든가, 건망증이 있다든가, 자, 건망증이 생긴다든가, 뭔가 좀 요즘에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느낌의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물건 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자, 요 덤벙거리다는요, 그냥 딱 드릴게요. clumsy. 읽어볼게요. clumsy. clumsy. I'm a bit clumsy. He's a bit clumsy. She's a bit clumsy. 그러면 덤벙거리는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덤벙덤벙거리다 보니까 뭘 두고 오고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야. 읽어볼까요? clumsy. 들어볼게요.
1: be clumsy. be clumsy.
0: 오케이. 자, 건망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하나가 absent-minded. absent 하면 결석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bsent-minded 하면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즉 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났다 안 났다. 그래서 물건을 자꾸 분실한다는 얘기예요.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강세님 앞쪽에 좀 주는 게 좋아요. 앞 단어에 be absent-minded. 들어보세요.
1: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0: 자, 이게요. 그런데 꼭 건망증이 현재 있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는 의미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forgetfu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be 동사는 현재의 상태고 get은 그렇게 된다라는 상태 변화입니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건망증이 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다와 생기다 이 차이입니다. get과 be 동사의 차이는 forgetful. 들어볼게요.
1: get forgetful. get forgetful.
0: 오케이? 자, 문장에 예와 예를 넣어서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약간 좀 덤벙거리고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forgetful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clumsy 쓰면 되겠죠? 약간 약간 덤벙거린다. 그러면 a bit 붙여주면 되겠죠? He is a bit clumsy. You know, he is a bit clumsy. And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가끔씩 건망증이 있다. 건망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들어볼게요.
1: He i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0: 모든 걸 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라고 할 때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그거 분실한 물건을 그냥 이수로 받았어요. 그것을 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look for it everyw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물건을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의 첫 번째 의미. 들어보세요.
1: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0: look은 그냥 보다인데 look for 하면 찾다예요. 이렇게 의미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이건 뭐냐면요. 방에 물건을 다 뒤집어 놓고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urn upside down. upside가 down이 된 건 뭐예요? 위쪽을 아래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즉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우리말에 뒤집어 놨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urn upside down.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를 바꾸란 얘기인데 결국에는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핸드폰 없어져가지고 방을 발칵 뒤집어 놨어. 근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turn upside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볼게요.
1: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0: 재밌는 표현이죠. 물건 분실의 결과로 붙일 수 있겠죠. 그거 찾으려고 내가 방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방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찾아봤다. 자,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그 발칵 뒤집어 놓은 대상을 중간에 넣어주면 돼요.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들어볼게요.
1: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0: Okay, 자 오늘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물건을 분실한 경험에 쓸 수 있는 표현 8가지 배워봤습니다. 물건 어디 두고 오다. Leave something behind.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0: Leave something behind.
1: 건망증이 생기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들어보세요.
0: Get forgetful. Get forgetful.
1: 발칵 뒤집어 놓다. Turn upside down. 들어볼게요.
0: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1: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나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과 연습을 해볼게요. 유용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방송 여러분이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너무 그냥 뽐내고 자랑할 때, 아, 너 그거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자랑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사용해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친구에게, 야, 너 돈 있다고 그렇게 자랑 좀 하지 마, 야, 너 돈 많다고 자랑 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그냥 뽐내서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부정적인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이펙트를 줄 때,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요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하지 말라 앞에 don't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don't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동사를 하지 마세요, 그 행동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랑하다 라는 show off를 여러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요렇게만 얘기를 해도, 야, 너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잘한다고, 혹은 그거 더 우월하다고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brag about 혹은 여기처럼 show off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show off 뒤에 자랑할 것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야, 너 집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너 집 넓다며, 혹은 뭐 집 비싸다며, 뭐 혹은 뭐 집 좋다며, 야, 그런 거 너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이니까 house를 넣으세요. Don't show off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집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돈 많다고 너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돈은요, mone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부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부를 축적하다 라는 좀 어려운 말 있죠. 그럴 때는 money 대신에 wealt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wealth 혹은 you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0: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야, 너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야, 너 차 좋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차량은, 그쵸? car 넣어서 don't show off your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해서 이번엔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야, 너 약혼 반지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냥 ring인데 여러분 engagement가 바로 약혼입니다. 자,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야, 너 약혼 반지 그거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 약혼 반지 받은 거 자랑하지 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wedding r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혼 반지가 되니까 이것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너무 그냥 막 뽐내갖고 자랑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집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문장들은요, 자랑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너무 자랑해가지고 야, 너 자랑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와 그만하세요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동사 뭐 쓰죠? 그만해? 그쵸? stop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stop 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stop show off가 아니고, 그쵸? stop showing off your house. stop showing off 자랑할 것. 요렇게 얘기를 해야, 야, 너 그거 그만 좀 자랑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on't show off와 stop showing off의 의미 차이 여러분 구분 지어주시면서 stop showing off your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에서 don't show off, stop showing off 요거 의미 차이도 한번 구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야, 너 돈 자랑하면 안 돼. Don't show off your wealth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개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을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자랑 좀 하지 마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전치사가 뭐가 필요하겠죠? 그 전치사는요,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무엇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어떤 거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 너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혹은 to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people 이렇게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to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랑하고 뽐내는 거를 바로 show off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그거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심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매일 10분 영어. 자, 그 중에서도요, 바로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요, 오늘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바로 The Weekly Review입니다. 자, 대화를 중심으로 쭉쭉쭉 상황을 연상하면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공부한다, 외운다 라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I always say this. 제가 이거 매번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좋은 습관은 계속 반복될수록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또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Until you make it your habit, I'll keep saying this.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possible. 빠라밤, 빠라밤, 빰빰, 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Okay,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첫 번째 대화는 뭐였어요?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이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나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했을런지도 몰라. 말한 사람 스스로도 확실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Might have, 다음에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might have stolen. He might have stolen the idea from her. 빨리 하면 might have처럼 된다고 했어요. Might have stolen. Might have stolen. 그렇죠? Her idea 이렇게 써도 되고 the idea from her. 그랬더니 반응도 maybe or maybe not. 자,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말로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maybe고요. 또 하나는 probably. 그것도 아마도라고 번역되잖아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 쓸 땐 완전 다릅니다. maybe는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얘는 maybe or maybe not 이렇게 붙여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robably는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obably or probably not 이런 말은 쓰일 수가 없어요. 왜? 꼭 될 거야, 꼭 안 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 구문에는 maybe밖에 안 쓰이고 probably를 쓸 수 없더라.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되지만 probably는 70%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내용은요.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라고 했더니 야, 이거 조용히 하자. 세간의 이목을 피하자고 난리가 날까 뭐 한다면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렇죠?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 will freak out. F-R-E-A-K가 난리를 피다, 난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막 아! 이런 식의 느낌인 것이 바로 freak죠, freak. 그렇죠? 예, 그래서 freaking out. 그래서 stop freaking out. 이거 할 때 쓰잖아요. 너무 난리 피우지 말란 뜻으로. 그랬더니 let's keep a low profile. 알려지지 않으면, 눈높이를 올려오지 않으면 밑에 있으니까 low profile. High profile, 눈높이로 올라오면 눈에 잘 띄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세간의 이목을 피할 때 high profile은 예, 바로 눈에 확 띄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수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아프고 결리는 거야? 결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sore, S-O-R-E. 원래 뭐뭐 하는 거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Am I supposed to예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이거 아픈 거야? 결리는 이란 단어예요. sore는요, sore. 그 다음에 after getting a massage.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발음이요. 메시지가 아니고요. massage. massage. 액센트가 뒤에 액센트입니다. 뒤에요. 아니면 메시지도 좋아요. 그런데 메시지보다 저는 massage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단, 메시지가 아니고 massage. massage 액센트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바로는 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not that I know of. 그래서 it's not that I know of. know는 알다고요. of는 뭐뭐의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알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know of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Tom Cruise를 알아? I know Tom Cruise. 이러면 개인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Tom Cruise라는 인물이 있다는 건 내가 알지? 그러면 I know of Tom Cruise예요. Tom Cruise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지? 그러면 I know about Tom Cruise고요. I know Tom Cruise. 그러면 개인적으로 as a friend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를 안다는 뜻으로 of가 쓰여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Not that I know of. 자, 목요일은요. 언제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때로는 아유 그냥 계획 없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잖아.
I haven't planned something yet. 됐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when and where to go. 뒤에 의문사 쓰이는 거. 했더니 sometimes the best plan is 바로 not having any plans. 그래서 다른 말로 the best plan is no pla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무언가를 하다가 한 번쯤 계획이 없는 게 좋은 거지 매번 무계획이면 정말 이게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일정 계획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금요일 함께 일하게 돼 정말 신나네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신난다. I'm so excited to work with you. 근데 지금 이미 일하고 있다면 to be working with you. 이걸 진행형의 부정사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공시 외우는 게. 그래서 그냥 어감이요. 뉘앙스가 얘는 이미 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the feeling is mutual. 그렇죠? I feel the same way.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토요일은요. 일요일에 바로 오늘이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하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좋은 생각이 아니죠. 반응도 믿음을 깨트린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sleeping too much. 그렇죠? 예. 아니면 too much sleeping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자는 거라 Sunday에 S가 있는 거예요. Isn't a good idea. 그래서 여기에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sleeping이 주어기 때문에 뒤에 주어란 말이 부담되시면 잠자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자는 게. 일요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됐고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Rhythm, 주의하세요. R-H-Y-T-H-M, rhythm. 그쵸? Rhythm이에요, rhythm. 그래서 it breaks my rhythm. Don't break your rhythm.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오늘의 quote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지나치게 휴가를 많이 즐긴다거나 그 어떤 한 가지도 지나치면 절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영어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뭔가요? 그렇죠? Too much work. 아니면 too much vacation. 휴가가 너무 많은 거죠. Too much of any one thing. 그 어떤 것도 너무 많으면 is unsound. 이거 뭡니까? 사운드가요. 들리다 혹은 어떻게 소리가 나다 아니면 소리란 뜻도 있지만 이게 형용사로 건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A sound mind is in a sound body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 사운드의 반대말로 UN이 붙은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감을 깎아내리더라. 아주 안 좋더라 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갈비 맛있고 불고기 맛있지만 그거 삼시세끼 365일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의 한 1000끼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요? 예, 네, 당연히 물리겠죠, 며칠만 먹어도. 똑같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어떤 직업, 또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어떤 학원을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서 열심히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인생은 life is about balancing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균형 잡는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I'll see you next tim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하나 문법 요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문법 요소를 공부하게 될까 하고 말이죠. 자, 그 정답 바로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Say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자, 눈치채셨나요? 이 문장을 보면요, saying이라는 그리고 doing이라는 동명사가 두 번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요소 바로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 우리가 워낙 많이 보고 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면 하다는 거죠. 자, 이번 주 모든 내용 너무나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동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명사가 뭐냐는 거예요. 동명사가 그래서 뭔가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동사를 갖다 동명사로 만드냐? 그 방법도 중요하겠죠? 자, 간단합니다. 동사 뒤에 ing 붙여주시면 돼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외들이 있어요. 다 이거 우리 언젠가 한 번쯤은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뭐 동사 제일 뒤에 뭐 이가 붙으면 그거를 삭제한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 그 예외적인 것들 전에 큰 그림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히는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된다. 그 정도만 지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자, 이 동명사라는 거 결국은 이제 동사가 진짜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모든 것들 뭐 주어, 목적어, 보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동명사는요,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명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 동명사 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동명사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는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잘 어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문장 속에서 맥락을 따져서 아, 여기서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동명사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동명사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동명사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만들어 본 동명사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동사 see. 동사로서 뜻을 보면 보다이죠.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seeing이라고

seeing이라고 적혀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seeing은 그 뜻 보는 것 또는 보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believe라는 동사. believe. 동사로는 믿다란 뜻인데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주면요. believing. believing.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believe라는 동사의 마지막 e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e 없어지고 ing가 이제 v 다음에 곧장 붙어있는 거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 해석을 하면요. 믿는 것 또는 믿기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동명사 두 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활용된 문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seeing is believing.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동명사 그때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해석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백문불여일견 우리말의 그 뜻과 유사한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냥 그게 믿는 거랑 같은 거야. 보면 뭐든지 궁금한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와 같은 뜻으로 동명사가 주어 그리고 보어로 활용된 케이스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smoke 뜻만 보자면 담배 피우다 라는 뜻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동명사로 만들면요. smoking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뜻은요. 담배 피우기 또는 담배 피우는 것 정도가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smoking이라는 동명사 가지고 문장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 어때요? smoking is a bad habit.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이란 뜻이었으니까 이 문장 담배 피우는 것은 a bad habit, 나쁜 습관입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명사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가 인기가 많아요.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스키가 인기가 많아요 말고 우리말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겨울에는 스키 타는 것이 인기가 많아요 라고요. 스키 타는 것을 그럼 우리가 동명사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skiing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기가 많은 거죠. is popular 언제요? 겨울에요. in winter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kiing is popular in winter. 한 번 더. 시작! Skiing is popular in winter. 좋아요.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독서는 어휘력을 키워줘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알고 있는 단어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 요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독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동명사 쓸 수 있게 우리 말 자체를 바꿔볼게요. 독서란 말을 책 읽기라고 바꿔볼게요. 책 읽기는 어휘력을 키워줘요. 책 읽기? 뭐뭐 하기? 이거 동명사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Reading. 자, reading, 책 읽기가 이제 향상시켜주는 거죠. improves, 무엇을요? 여러분의 어휘력을요. your vocabulary,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reading improves your vocabulary. 한 번 더. 시작! reading improves your vocabulary.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들 다 만들어 봤고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 보도록 할게요. Say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Saying, 말하는 것은요. is one thing, 하나의 일이고요. 말하는 게 하나의 일이고요. and doing, 그리고 doing, 하는 것은요. is another.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대로 해석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신다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하는 것이 하나고 이제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다. 즉, 말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일들이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실제로 다 잘하는 거 아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속담 같은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동명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동명사가 뭐였지?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네, while you sweat. 오늘 배운 전사 1 자세 하고 계신 동안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work on이라는 표현이에요. to work 하면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끝에 on을 붙여서 to work on 하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작업 중인 어떤 지금 작업 중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개선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그런 게다 work on 이렇게

0: 쓸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아까 put your hands on your hips. You can try, you can work on putting your arms in the air.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을 골반 위에 두셔도 되지만 손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도 해봐도 좋아요. 노력해봐도 좋아요.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a great pose to work on your balance. 그랬습니다. This is a great pose to work on. 이 자세는 균형 감각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좋은 뜻입니다. 개선시키는데 이런 뜻의 work on이었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This looks amazing.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I can't believe how much talent you have. Oh, stop. It's nothing compared to you.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This looks amazing. 이랍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A new piece. 새로운 작품이래요. I'm working on. 현재 작업 중인. 오늘 표현 여기 나왔죠. It's a new piece I'm working 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can't believe how much talent you have. 정말 믿을 수가 없어. How much talent you have. 너 정말 끼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Oh, stop. 이럽니다. 이 표현 되게 많이 써요. Oh, stop. 아우, 그만해. It's nothing compared to you. 너에 비하면 It's nothing compared to you. 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서로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1: Does Katie still get angry for no reason sometimes? Yes, but she's working on it. How is she working on it? I think she takes acting classes to control her anger.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Does Katie still get angry?
0: 아직도 KT는 그렇게 막 화가 나니?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화가 나니? Sometimes, 가끔씩 아직도 그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yes, 아, 아직 그렇대요.
1: But she's working on it.
0: 그렇지만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She's working on it, 이럽니다.
1: Well, how is she working on it?
0: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 중인데 그랬더니
1: I think she takes acting classes
0: 연기 수업을 듣는 것 같아
1: to control her anger
0: 분노를 조절하는 거를 배우려고 연기 수업을 듣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개에 대해 다 살펴봤습니다 to work on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sh, we did the Worrier 1 today. I am so proud of you. Next time, we will do the Worrier 2, all right? 오늘 우리 전사 1 자세 같이 해봤어요. 다음 시간은 전사 2 자세 할 건데요. 벌써부터 튼튼해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 표현, to work on 이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to work 라는 뜻도 이미 아시겠지만 to work on 하면은 개선하다, 뭐 노력하다 이런 뜻 아니면 작업 중이다 이런 뜻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years ago 그, 그냥 그런 것. 그 언저리를 말하고 있어요.
1: Yeah. A number similar to those.
0: Yeah, yeah. 비슷한 숫자를 yeah.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고. Mm-hmm. And it feels like 뭐뭐처럼 느껴지냐면 mm-hm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m-hmm. Once는 한 번이라도 또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it's not as friendly as before.
1: Yeah.
0: 과거만큼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지 않다,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mm-hmm. 말하고 있습니다.
1: And he says nex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0: I know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 정도로 번역을 할 때가 많은데 right. I know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지금 I know when I was a kid를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 mm-hmm. 어렸을 때 I know I used to see.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곤 mm-hmm.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mm-hmm. 말이 굳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Yeah.
0: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
1: Right.
0: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1: Exhibit.
0: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1: Yeah.
0: Very friendly behavior를 보여주는 거죠. Hmm. 아주 친근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Hmm. 그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1: Hmm.
0: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1: Oh, nice. And I think he learned it from his dad. Let's find out more.
2: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1: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0: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행동을 배웠습니다. Behavior가 행동이잖아요. 이것을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 이제 behave인데요. 물론 behave가 먼저 생기고 behavior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behave는 behave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그 만약에 그냥 behave 이렇게 말하면 행동하세요처럼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behave yourself라든지 behave, you need to behave 말하면 잘 행동한다.
1: Yes, it means you need to act well, 네. right? Not just behave. Behave in what manner?
0: 그렇죠.
1: If we say behave, it means you need to follow directions, 네. follow the rules,
0: 네.
1: act right.
0: 그래서 명사일 때는 behavior 하면 그냥 행동이라는 약간 중립적인 느낌으로 쓰이는데 동사로 behave가 쓰이게 되면 참고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한다.
1: Yes, behave yourself.
0: 그렇죠. 딱 그쪽으로 좀 기울어서 표현이 yeah. 됩니다. So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Mm-hmm. 아버지에게서 이런 friendliness를 배운 거예요.
1: Okay.
0: 그래서
1: He says,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0: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배웠기 mm-hmm. 때문에 I'm very comfortable now. 이제 저는 when I am in public. Mm-hmm. 공공장소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해요인데요.
1: Ah.
0: I am in public로도 충분하지만 I am
1: out in public.
0: In public도
1: yeah.
0: 같은 의미입니다. 밖에 yeah. In public이라는 것은 대체로 집에서 나와 있으니까.
1: Yeah. Yeah. Yeah, out in public.
0: Mm-hmm.
1: Nice. He says,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0: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다라는 표현, mm-hmm. strike up a conversation.
1: Strike up a convo.
0: 네, convo라고 하기도 하죠.
1: Yeah.
0: 줄임말로. 그렇지만 대화에서는 굳이 convo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Mm-hmm.
0: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저는 I'm very comfortable out in public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somebody that I don't know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1: a stranger이기
0: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즉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1: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네,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주어를 I로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it라고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feel like 하면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고 it feels like 하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데
1: the situation 네, feels.
0: 그런데 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1: yeah,
0: 같은
1: of course,
0: 거예요.
1: Same meaning.
0: 그래서 it can feel like sometimes 가끔씩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말은 I can feel like sometimes 해도 괜찮습니다.
1: Yeah.
0: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I've known that person

0: 오랫동안 안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드냐면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Mm-hmm. 이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beginning 자체는 beginning 삼음절로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1: yeah.
0: 언제든 beginning이 쓰인다 하면 좀 빠르게 발음돼요.
1: Yeah.
0: It's not a difficult word to say.
1: No, it's not. But we usually say it pretty quickly.
0: 네.
1: In the beginning. No, beginning.
0: 네.
1: Beginning.
0: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방송의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기의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Beginning of the beginning.
1: 그래서 beginning of the semester.
0: The 하고 beginning of the 이 네 단어가 거의 세트로 많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1: yeah.
0: 빨라집니다.
1: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여기서도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1: Yeah,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네, the beginning of the.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yeah. 연습을 해두시면 좋아요.
1: Beginning of the.
0: The까지.
1: Beginning of the.
0: The beginning of the.
1: The beginning of the.
0: Okay. 그래서 you sounded like a robot just there. 가끔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Right. Okay, next.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0: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1: Mm-hmm.
0: If you were, I saw that you were nodding
1: mm-hmm.
0: very, very eagerly.
1: Mm-hmm.
0: So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성격은 뭐와 비슷한 거죠?
1: Yeah, to me.
0: To 사실은 my personality잖아요.
1: Right, 그래서, of course.
0: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ine인 게 엄밀히 맞아요. 그런데
1: mm-hmm. my personality or mine.
0: 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비슷하다기보다는 나의 성격과 비슷한 거니까요.
1: Mm-hmm.
0: 둘 다 괜찮습니다.
1: Yeah.
0: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성격이 비슷하면 그 사람도 어쩌면 느낄 수도 있어요.
1: Yeah. It's like your friends
0: yeah.
1: in another life or something. Next, he says,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0: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here than here.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1: Mm-hmm.
0: 이곳 미국에서 하고는 조금 다르죠.
1: Mm-hmm.
0: 이러면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1: Yeah, he didn't mention about that. Let's see what he said then.
2: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1: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0: 한국하고는 다르긴 한데 이곳에서도 라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1: Millennials.
0: 네.
1: Millennials.
0: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긴 해요.
1: Yeah.
0: 근데 어떤 한 세대를 가리키면서 Millennials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Millennials라고 볼 수도 있겠고 You are,
1: I'm a millennial.
0: You are
1: you're
0: a millennial.
1: A millennial. I mean, you're on the latter end of that, but you made it. You made the cut.
0: 예.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벌써 20년이나 나는 사람도
1: right?
0: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넓은 범위에서
1: mm-hmm.
0: 그 세대를 말하고 mm-hmm. 그러니까 지금 뭐 성인이 됐거나
1: mm-hmm.
0: 이제 막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한 서른 후반까지도 밀레니얼이라고
1: right.
0: 부릅니다.
1: Mm-hmm.
0: 그 전에 있었던 또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머즈라고 해가지고
1: yes. The baby boomers.
0: 네, the boomer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 Boomers.
0: I'm a baby boome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 Mm-hmm.
0: 자, 이런 세대 이름들이 좀 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1: mm-hmm.
0: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1: Mm-hmm. He say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0: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친근감을
1: mm-hmm.
0: 친근함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않아요.
1: Mm.
0: out in public 공공 장소에서 모르는
1: right.
0: 사람들끼리 as same 하고 as가 연결된 겁니다.
1: Right.
0: 똑같은 거? 무엇과 똑같은 거? Maybe we did 50 years ago.
1: True.
0: 우리가 어쩌면 50년 정도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친근함을 공공장소에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It's funny he said we because he's not 50
1: yeah,
0: yet.
1: He's not 50 years old yet, but he's making it seem like he's quite old.
0: So yeah, he's not over 50 by the way.
1: Yes, but I know he's not a millennial.
0: Yeah,
1: right.
0: he's not.
1: Perfect.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the world does seem to be

0: 네,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friendly,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te when I'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and they could care less.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 it. I don't know why. I'm friendly.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J says,
0: I hate when, 저는 이럴 때 싫더라고요 하면서, I a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데, and they could care less 라고 했어요. 보통 couldn't care less 라고 하잖아요.
1: Right.
0: 어떤 차이가 있죠?
1: Could care less?
0: Yeah.
1: I think they're the same.
0: I think
1: some people just use it incorrectly.
0: Yeah, I think this is originally supposed to be couldn't care less. 그래서 일부러 소셜미디어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couldn't care less입니다. 왜냐하면 덜 신경 쓸 수 없다니까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의미거든요.
1: But if you could care less, that means that you actually care.
0: 네. 아시겠죠?
1: You care a lot.
0: 원래는 couldn't care less예요.
1: Yeah.
0: 그리고
1: Danielle says,
0: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good morning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ed. Mm-hmm. 딱 보면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예상하는구나 보일 때 있잖아요.
1: Of course.
0: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하면은 hey, hi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good morning 하는 거 좋아한대요. I don't know why.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m friendly. 그냥 친근감
1: I'm
0: 있는
1: friendly.
0: 사람이니까요. Okay.
1: Not bad at all.
0: Not bad at all.
1: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몰라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뭘 만들어볼까? Something sweet? Something fruity? Something hot? 네, 뭐가 달콤하고 과일도록하고 따뜻한 corn soup bread pudding. Yes, we're making corn soup bread pudding today. 그 식빵 푸딩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bread for the bread pudding. 우리 식빵이 있어요. We have corn soup powder. 그 corn soup mix 있어요. Eggs, 달걀. And fruit. We have blueberries, cranberries, and raspberries. Blueberry, cranberry, 하고 raspberry. 여기는 milk, 우유, condensed milk, 연유, sugar powder, powdered sugar, and thyme. Thyme. Now, we're ready to start. When we make corn soup bread pudding, we need bread. 우리 먼저 식빵 필요합니다. So, we're going to cut our bread into quarters. Quarter 무슨 뜻이요? 4분의 1. First, we cut the bread. We cut it this way. We cut the other way. And then we cut it this way.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have 1, 2, 3, 4 pieces of bread. Our bread is ready, so now we need to make the sauce for the pudding. 이제 bread pudding sauce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in corn soup powder, corn soup mix. We put in milk, 우유. We put in condensed milk, 연유. It's very sticky. Crack the eggs.
1: 달걀 두 개 들어갈 거예요.
0: One. Two. And now we mix. It's a very thick sauce.
1: 네, 느낌 되게 좋습니다.
0: Corn soup.
1: 외국 사람들이 숲 많이 먹는 거 맞아요?
0: 그래요, 영국 사람은 숲 되게 좋아요. 특히 가을 아니면 겨울은 날씨 좀 추웠을 때 따뜻한 숲은 되게 맛있어요. 우유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아니면 물 많이 넣었을 때 맛이 없어요. We need a thick sauce. All done. Our bread is ready and our sauce is ready. Now we put the bread in the sauce.
1: 이제 식빵은 소스에 들어갈 거예요.
0: So we take the bread and we cover it in the sauce. We don't want dry bread.
1: 아주 건조한 빵은 안 되겠다. 믹싱하세요, 이렇게.
0: We need to cover all the bread.
1: 우리 모든 식빵 조각들이 소스에 이렇게 잘 묻지 말고 그 팬에 놓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싱싱한 식빵 말고 좀 오래된 식빵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란, 우유, 연유 같이 만들었을 때, 어븐 구웠을 때 그 빵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빵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안 들어가도 돼요.
0: So let's put some of the sauce over like this. We don't need to use it all. 모든 소스는 안 써도 돼. 이 정도. Yes, I think this will be enough.
1: 네, 어븐 들어갈 거예요. 180도 15분.
0: 180 degrees for 15 minutes. And now we wait.
1: 죄송하지만 15분 기다려야 돼요.
0: Okay, it's ready.

이제 다 됐어요. Let's open the oven. Wow. Can you see? It's golden brown. 이 색깔 보세요. 되게 예쁘다. 제 생각 우리 맛있는 콘수 브렛 푸딩 만들었습니다. Now we can decorate our corn soup bread pudding with berries, sugar, and thyme. First, we'll start with the berries. 우리 먼저 베리 할 거예요. 베리 세 가지 있어요. We have blueberries. 한국어는 블루베리. We have cranberries. 한국어는 크랜베리. And we have raspberries. 한국어는 raspberry 아니면 산달기. 솔직히 한국 산달기하고 영국 raspberry 모양은 살짝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맛있어요. We put on some raspberries. Some here. And a little here. 아, 그리고 이 세 베리 소드대 아니면 다른 과일, 다른 열매 소드대요. 마음 드는 과일 하세요. We put on some blueberries. And we put on some cranberries. Here. And here. And now we put on the sugar. 이제 우리 설탕 위에 뿌려요. We need a sieve.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아, 그리고 그냥 설탕 소도 됐지만 아주 예쁜 브레드 푸딩 만들고 싶을 때 sugar powder 쓰세요. Powdered sugar. We put the sugar in the sieve and we go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It's snowing. It's Christmas. Just before I tapped the sieve. T-A-P, tap. 이거 살짝 만지는 거, 살짝 때리는 거. 힘 쓰는 거 말고 그냥 tap, tap, tap, tap. Now it's time for time. Oh, time, T-I-M-E, 시간. And time, T-H-Y-M-E. This is thyme. 이것은 thyme이요. Herb이요. It's a kind of herb. 뭐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그리스 시대부터 많이 쓰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And we put the thyme on the pudding. 이렇게 thyme 몇 개만 이렇게 예쁘게 넣는 거예요. It's done. 이제 우리의 콘 수프 브레드 푸딩 완성됐습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ve got a new book for you today. 자, 새로운 책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표지 볼까요? All right, Little Bear, a folk tale from Greenland. 자, 이 표지를 보면은 어떤 한 할머니가 아주 귀여운 북극곰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랜드가 나라 이름이죠. 이 그린랜드의 설화 이야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oh, I think you are really gonna like this story. Alright, now before we begin today's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lonely. Lonely, 외로운. I'm so lonely. Okay, the second word is too long. Too long. 자, 이거는 친구들, long. 선생님, long. 이거 길다 그런 뜻 아니에요? 네, 여기서 동사에서는 간절히 바라다. Too long for something. Alright?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vast. Vast. 자, 어마어마한. Okay, like huge, vast ocean, vast land. 이렇게 많이 쓰죠.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Okay, so 이 할머니와 and this bear, 이 polar bear 이야기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tart reading. In the great white north, the long dark lasts all winter, and the sun shines on summer nights. This is the tale of a woman who lived there by herself and was lonely. The people of the village shared their food with her, so she wasn't hungry. But the woman was sad. She longed for a child of her own. Often, she walked alone on the icy edge of the shore. One midwinter's day, she saw a scrap of fur shivering and squeaking out on the ice. It was a bear cub. 네, 자, 친구들, 그린랜드는 이 나라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눈도 많고, 얼음도 많고. 자, here is this woman here. She lived by herself and was lonely. 자, 혼자 살았고 우리 첫 번째 단어 lonely가 나오죠? All right, lonely, 외로운. 자, 외로웠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할머니는 she longed for a child of her own 이렇게 나오는데요. 친구들, this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long for. 자, to long for. 동사로 쓰면은 간절히 원하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long, 길다, short 이게 아니라 to long for something. I long for.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원했는데 없는 거 없죠.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해안가를 이렇게 두고 걷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So she saw fur shivering and squeaking out on the ice. 친구들 여기 가까이 보세요. 요 오른쪽에 요 얼음 요 한 덩어리 위에 조그만한 어떤 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it was a bear cub. 친구들, cub는 아기, 새끼 곰이에요. 그래서 baby bear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cub, 호랑이 새끼는 거기도 cub, lion cub. 그래서 cub는 새끼 뭐뭐.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l right, so there's this little bear. Let's continue reading. The cub looked so small and alone on the vast white ice. He didn't try to run away. He was too frozen with cold. He just

0: looked up at her and blinked his big black eyes. The old woman spoke softly to the bear. Oh, poor little thing. Come with me. And she carried him home.
1: 어, 친구들, 북극곰, 폴라베어 너무 귀엽죠? 세상에. 자, 여기 첫 문장에 보면은 The cub looked so small and alone on the vast white ic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요. Our third word for today, vast. 어마어마한. 그래서 막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조그만한 곰 and alone 혼자 있고 근데 이 곰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혼자 그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새끼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그런 표정을 갖고 있죠. And so the woman says, poor little thing. 네, poor little thing은 아이고, 우리 불쌍한 것. 네, 그런 뜻입니다.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Inside her house, the lamp glowed. The old woman held the bear cub close until he was warm. He wriggled and yawned in her arms. Gently, she rocked him. Softly, she sang to him. 네, 친구들, 여기 보면은 아기같이 정말 애같이 이렇게 안고 네, 왔다 이렇게 She rocked him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거예요. 뭐 애기처럼 네, 그리고 노래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 곰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이불도 덮어주고 그리고 He wriggled and yawned in her arms. 그러니까 이게 꿈틀거리고 아기처럼 그리고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좀 졸리는 거죠. 그래서 하품을 했대요. Oh, he yawned. And look at this picture. It's so cute. 이 곰이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엽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From that day, when the old woman ate, she fed the little bear from her hand. When she went out, she carried him in her hood like a child. And when she slept, the bear cub slept beside her. He sat at her feet and looked up at her, and she scratched his ears and stroked his soft fur. 네, 친구들, 거의 아이 키우는 것처럼, 네, 이 아기 곰을 항상 같이 이 할머니 옆에 있네요. 자,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왜 우리 한국에 왜 어부박, 네, 하다, 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어부박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아주 행복하네요. 네,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요. 네, 할머니가 그래서 she stroked his soft fur. 자, soft fur. 아주 그냥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So,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folk tale from Greenland. So, this old woman was very lonely. 정말 외로웠죠? 근데 이 아기 곰 bear cub을 발견을 해서 이제 she started taking care of him. All 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lovely story next tim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2: I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2: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e doesn't look okay to me.
1: Hey, Bear, go call the ambulanc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한번 끌어올려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어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조금 더 재밌고요. 또한 조금 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작도 재밌지만 이런 넌픽션, 비문학도 재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싸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야기를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0: 오늘은 싸이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글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 노래가 흥행을 이어나가게 되고 아 어떤 또 삶을 살아가시는지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네요.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like는 뭐뭐처럼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많은 싸이의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이 강남 스타일 became a hit.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면 a hit. hit라는 것은 히트곡이 되겠죠. hit는 흥행, 성공, 인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곡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요. Soon, 곧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곧 The song, 그 노래라는 것은 여기서 그 노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는 was a huge hit. 보통의 인기가 아니라요. 정말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큰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Around the world. 어디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By late fall. Late라는 것은 나중에 뭔가 늦은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Fall이라는 것은 떨어진다. 그러면 늦게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Fall이라는 것은 바로 autumn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바로 가을이 되겠죠. 늦가을까지, 늦가을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Late fall이니까요. 늦가을까지 it became. 여기서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여기에서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watched, 시청된, 맞죠? 이 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비디오, 이 뮤직비디오가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거잖아요. 뮤직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시청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강남 스타일은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튜브에서요. 넘어가 볼까요?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sy는 놀랐습니다. 즉, 아, 이 문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싸이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것이 되겠죠. 이만큼 인기 있을 줄 몰랐다. 아, 이 노래가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또한 인기를 끌 것 같고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Psy was surprised. 싸이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that his song was so famous. 그의 노래가 그의 노래가 너무나 famous라는 것은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해서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famous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famous는 많이 들어볼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famous의 명사형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amous는 유명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명 혹은 명성, 인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명사형이 바로 여기 있는 fame입니다. fame, F-A-M-E가 되겠죠. 그래서 fame을 보여주면은 이 뭐지? 이거 처음 봤는데 아 근데 뭔가 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famous, 여기에다가 O-U-S를 붙여서 famous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 famous, 유명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어로 fame을 붙여넣으면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하는 기존 지식에 덧붙여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Soon, God,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곧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했다가 되겠죠. 왜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공연하고 perform이라고 하면 공연하다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요. 또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Also, 또한 역시나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그리고 또한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기가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춤이 공개되었고 또한 그 노래가 너무나 인기,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또한 사람들은 were doing 하는 중이었습니다. 했습니다. His famous horse dance, 그의 유명한 인기 있는 말춤을 췄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춤인지 아시죠? From the video, 그 비디오로부터 말춤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다 따라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0: 자, 이제 소제목이 바로 강남 스타일이 되네요. 노래 제목 그 자체가 바로 소제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이 나온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읽어본 것도 있지만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아, 이 노래에 대한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강남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강남은 is a district. District라는 것은 바로 구역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구역, 지역이냐 하면 바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구역입니다. 어디가? 강남이. 그렇죠. 이 한강의 아래쪽에 이 일부분을 바로 강남이라고 부르죠.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그리고 한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그 지역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Wealthy라는 것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Wealth, Y를 떼면요. Wealth라고 하면 부유함이 됩니다. 부유함. 그런데 거기에 Y를 붙이면은 부유한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wealthy 하면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죠. In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서 그 노래가 되겠죠.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Psy는 노래합니다. 뭐에 대해서 노래하냐 하면 강남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아, 강남 사람들은 어떤, 무엇 때문에 Psy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에다가 담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0: 근데 그 노래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sing이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동사 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3단 변화를 한번 조금 더 똑바로 알자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앞에 jog, 그 다음에 hit, write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과거형은 보통은 ed를 붙이죠. 혹은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변화가 없는 이것도 불규칙 변화이죠. hit, hit, hit. 혹은 여기 규칙 변화라면 jog, jogged, jogged, ed가 붙기도 하고요. 혹은 완전 또 이런 불규칙도 있죠. write, 쓰다. 그러면 썼다는 어떻게 됩니까? wrote. 그리고 written이라고 하면은 PP, 과거 분사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세 번째 jogged랑 hit이랑 written이라는 것은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그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저기 첫 번째 단어는 뭐죠? 동사의 현재형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 현재, 과거, PP 이렇게 외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형은 주어가 복수일 때 물론 jog, hit, write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어가 he, she, it이라면 3인칭 단수이라면 jumps, hits, writes 혹은 어떨 때는 이렇게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이미 write은 e가 있죠. 그러니까 s만 붙기도 하고요. 혹은 wash 같은 거 여기 위엔 없었지만 wash 같은 것은 완전히 es가 붙기도 합니다. 이런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3단 변화에서 첫 번째 있는 단어, 그 3단 변화의 첫 번째 있는 단어는 현재형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동사의 원래의 형태인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현재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조깅하다, 저그가 있죠. 자, 그럼 저그가 만약에 현재형이라고 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He jog every day. 그는 매일 조깅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사실 이게 현재형 jog를 그대로 쓴게 아니죠. jogs, s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jog를 그대로 써도 현재형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인데 단수가 아닌 경우, 즉두명 이상인 경우, 복수일 때는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두 문장 옳지만 여기 있는 3단 변에 있는 그첫 번째 단어를 보고 이게 현재형이구나. 그런데 아무 주어에나 가서 적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 변에 있는 첫 번째 단어는 동사 원형이다. 현재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사 원형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그는 말합니다. 싸이가 되겠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they라는 것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are very noble. noble이라는 것은 noble 고상한 아주 품위가 있고 격이 높고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고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daytime, 낮 동안은 아주 고상하게 고상하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한다가 되겠죠. Then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강남 사람들이 어떠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분의 노래 가사가 온그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노래를 쓰셨겠죠.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they are wild. 그들은 wild라는 것은 다소 거칠고 다소 제멋대로 하는, 즉 낮에 보였던 행동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싸이가 콕 꼬집고 싶었나 봅니다.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강남. 이 되네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is meant to be, 의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의도된 노래냐면,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to be funny, 웃기려고 만들었고, and poke fun at. poke fun at은 약간 놀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을 조금 놀리기 위해서, 즉,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까지 알게 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0: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ous. Famous.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erform. Perform.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District. District.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Wealthy. Wealthy.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Noble. Nob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바로 주의해야 할 영어 발음 P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P,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어는 철자 하나당 하나의 발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할 때 people 할 때 이 젤 앞에 있는 피읍 발음이 당연히 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나기도 하고 그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모든 그 규칙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요거는 이 규칙은 하나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네 개를 연달아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요. Psy, Psy, Pseudonym, Pseudonym, Pneumonia, Pneumonia, Psychology, Psychology. 자, 피디님, 공통점이 뭐죠? 너무 기습 질문인가요? 자, 일단은 공통점은 P 발음이 전부 다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 다음에 바로 S가 오거나 바로 N이 오면은 무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Psy도 P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Psy 아니고요. Pseudonym 아니고요. Pneumonia 아니고요. Psychology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난다라는 건 P 다음에 바로 P가 제일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S나 N이 나오면은 이렇게 무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pseudonym이라고 하면은 필명이 되겠죠. 저도 본명은 성기홍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필명, 책을 출판할 때, 책을 쓸 때는 효림파파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효림파파와 함께하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효림파파의. 자, 그래서 필명이 될 것이고요. 뉴모니아라고 하면 폐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폐렴 걸려서 입원하는 친구들도 한 번씩 있죠. 고열이 나고요. 그리고 심리학, psychology가 되겠죠. 대학교의 한 전공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규칙, 이런 것들 알아두면 아주 특이한 규칙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금 글의 수준이 올라갈 수 이런 단어들을 접하곤 합니다. 꼭 기억해서 다음에 들었을 때는 이상함도 느끼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